0: 그럼 주디 엑소라고 했어요.
1: 어, 네. 콜라보.
2: 콜라보죠, 콜라보.
0: 아니 주디가 하는 라디오에서 그렇죠. 콜미 베이비 들었으니까.
1: 아, 네. 엑소의 콜미 베이비.
0: 네. 네. 문자 읽어볼게요. 네. 우리 유경님께서 희준님 말은 왠지 설득력 있어요.
1: 오케이.
0: 괜히 원장님이 아니시다.
1: I am 그쵸? not 괜히 원장. 오케이.
0: 근데 맞아. 왜냐면 원장님 항상 진짜로 명언을 날리죠.
2: 맞아요.
0: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1: 깜짝 깜짝. 최선미님은요. 제 친구도 자기가 당근 김치 외에는 다 맛 없다고 하네요. 어, 세상에 김치 장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먹을 때마다 그러니 좀 그래요. 라고 했습니다.
0: 근데 사실 한두 번 정도 내가 담근 김치 외에는 다 맛없어. 맞아. 맞아. 네 김치가 최고야 라고 할 텐데 그 이걸 진지하게 계속하면 약간
1: 진짜로.
0: 근데 맛있는 김치 많기는 해. 라고 이렇게.
1: 아 근데 오늘 배웁니다. 네. 요리 지적은 웬만하면 하지 말자.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0: 그러니까 남 요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렇죠. 또 우리 배장우님께서는요.
2: 지금 우리 애기 돌 촬영 중인데요.
1: 오,
2: 스튜디오 너무 좋겠다. 스튜디오에 12시엔 주연형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세 분 텐션 덕에 우리 애기 눈이 땡그레지고 있네요. 졸릴 일은 없겠어요. 덕분에 사진 잘 나올 듯요.
1: 멕시코 애기처럼.
0: 네, 아주 그냥 귀엽고 예쁘게 찍으시고요. 네. 또 우리 고대현님께서도요. 네. 라디오 부스에 까마귀 한 마리가 있는 것 같대요. 우리 효진초희 실장님 웃음소리 완전 중독적이에요.
1: 네, 효진초희.
0: 우리 네. 실장님 웃음소리가 이 까마귀 같다. 오리 소리 같다. 네. 웃음소리에 관해서 문자들이 폭주하고 있는데.
1: 지난주에 녹음도 했잖아요.
0: 그 녹음도 해서 아. 알람소리로
2: 그쵸, 하라고. 그거 잘 이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0: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5: 1533-1566 세라하임.
4: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6: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코.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0: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4: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6: 네, 참 좋은 광고였습니다.
5: 네, 우리 추성훈 아저씨도
6: 네.
5: 나오고
6: 네.
5: 네, 0680님이요.
6: 네.
5: 12시엔 주현영 릴레이 콘서트가

0: 라이브도 들을 수 있나요? 떠들다만 가시는 거 아니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1: 사실 뭐 떠드는 양이 많아지면 노래를 네. 할 타이밍을 잃을 수도 있지만
0: 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요.
1: 라이브 두 곡을 꼭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2: 네.
0: 진짜 혹시 그럼 어떤 곡 불러주시는지 미리 조금 스포해 주시면 안 돼요?
1: 일단 하나는 제 고향 노래 뉴욕에 관한 노래를 하나 할 것 같고요.
0: 예.
1: 또 하나는 그때 제 팬들이 안 오실 거잖아요. 다 다른 분들의 팬들인데
0: 모르죠.
1: 그날만은
2: 어이, 모르죠. 에이.
1: 그날만은 여러분들이 다 내 팬이 되어달라. 그래서 오늘만은 그런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무슨 노래를 하는
1: 오늘만은 내 팬이 되어달라.
0: 아 그런 노래. 노래. 러브 고백송이에요.
1: 네네네.
0: 아, 알겠어요. 네. 자, 10월 28일 수요일 저녁 7시 홍대 롤링홀에서
1: 그래요?
0: 네 공개방송 이런 식으로 몰랐어요?
1: 몰랐어요?
0: 혼자 SBS 와가지고 여기 목동 와가지고
2: 로비에서 문 열어달라고 할 것 같아요.
0: 문 열어달라고 해서 저 한의종인데
2: 진짜로
0: 할 뻔했네.
1: 잠깐만 난 롤 아 그렇군요. 네. 아, 실례군요. 죄송합니다.
0: 일단 네. 어떤 곡을 해주실지는 정확히 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1: 네,
0: 저희 비공개로.
1: 네.
0: 자, 그러면요, 우리 또 오늘 마무리 해보면서 네. 우리 희중 원장님의 더 프로디걸스 노래 들으면서 네, 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4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초이 실장님 그리고 희중 원장님,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2: 안녕.

0: 레크밸리.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SBS
1: 생활정보.
2: 식물성 우유는 존재하지 않는 잘못된 명칭으로 우유와는 영양 성분부터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우유류는 원유를 살균, 멸균 처리하거나 유지방 성분을 조정한 것 또는 육아공품으로 원유 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말하는데요. 식물성 대체음료는 콩, 귀리 등에서 추출한 원액에 물을 섞은 것으로 우유가 단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단백질 칼슘 함량도 제품마다 제각각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우유를 사용하지 않는 식품 제품명에는 우유 혹은 유라고 표시할 수 없는 만큼 식물성 우유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똑똑한 소비를 위해 우유를 고를 땐 원재료와 영양 성분표까지 잊지 말고 확인하세요.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목요일 제97회 주주총회에서 슈크림 붕어빵을 초코 우유에 찍어 먹으면 맛있다는 남기선님의 사연이 소개됐는데요. 방송을 들은 2461님이 어제 직접 먹어봤다고 합니다. 2461님은 달콤한 슈크림과 진한 초코 우유가 어우러져 아주 환상적인 맛이었다며 꿀조합을 알려준 남기선 주주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8289님이 오늘따라 일하기가 너무 싫어서 아침부터 책상만 열심히 닦고 있다고 합니다. 8289님은 퍼스널 뮤직센터 코너가 끝나면 그때부터 진짜 일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마침 코너가 끝난 이 시각 과연 8289님은 약속대로 업무에 착수했을지 주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남편과 함께 갈대밭에 다녀왔다는 5291님. 남편이 인생샷을 찍어주겠다며 나만 믿어! 라고 했다는데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확인해보니 사진마다 눈이 죄다 감겨 있었다고 합니다. 5291님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남편에게 따졌으나 남편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네, 10cm의 너에게 닿기를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도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문화 선물 준비했습니다. 10월 14일 개봉 예정인 애니메이션 전자오락수호대의 관람 티켓을 1인 2매로 총 5분께 드립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로 신청해 주시거나 문화 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웬 닭소리인가 싶으시죠?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지금부터 4부에 문자 소개되신 모든 주주님들께 치킨 콜라 세트를 쏘는 빅 이벤트 가을엔 치킨 타나봐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사연 한 줄만 읽혀도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립니다. 우리 6622님께서 오늘 쌍둥이 조카들이랑 담양시장에 가요. 맛있는 점심 먹고 구경도 하고 오려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더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세요. 또 우리 9103님도 주디 저 10년 만에 첫사랑이랑 재회해서 같이 라디오 듣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마치 거짓말처럼 행복한데 저희 다시 만난 거 축하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보통은 첫사랑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우리 9103님이랑 그 상대분은 정말 인연인가 봐요. 그쵸? 정말 인연이고 운명인가 봐.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또 우리 황지영님께서는 오늘 우리 부부 21년째 결혼기념일이에요. 군대에 있는 아들이 꽃다발도 보내왔네요. 지지고 볶지만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고 아니 그냥 많이 존경해 여보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 왜 우리 미선 선배님 박미선 선배님께서 예전에 방송에서 하신 거 있잖아요. 여보 사는 동안 많이 버시오. 이거 진짜 웃겼는데 쑥스러우시면 사랑에 쑥스러우시면 이렇게 한번 적용해보세요. 사는 동안 많이 버시오. 또 우리 이동현님께서는요. 제 지인은 지난 청취율 조사 때 전화 받았다고 하던데 저는 왜 전화가 안 올까요? 이번에는 올까요? 혹시 전화도 사람 가리나요? 그 지인은 잘생기긴 했는데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한테도 아직 한 번도 안 와가지고 저도 받고 싶거든요. 저도 궁금한데 저한테도 안 와가지고 진짜 이게 사람을 가리는 건가? 그렇죠, 그렇죠. 또 우리 4116님께서는요. 주디 지난 토요일에 모처럼 쉬는 날이어서 가을바람 쐴 겸 파주에 있는 모교인 초등학교 다녀왔어요. 졸업한 지 27년이 됐는데 마침 가니 총동문 체육대회를 하고 있어서 망국기도 걸려있고 학교도 개방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변한 학교지만 옛 추억이 새록새록 올라와서 좋았어요. 가을 운동회 때 설레이던 그 느낌 그립네요. 위아더나잇의 운동회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 느낌 너무 뭔지 알죠. 저도 한 작년 겨울인가 그때 이제 이 초등학교 가가지고 저도 모교 가서 구경했는데 그때는 이제 학교가 개방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둘러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어릴 때 묻어놨던 그 타임캡슐 그 타임캡슐에 심어져 있는 그 나무도 봤었거든요. 봤었는데 많이 이렇게 둘러보지 못해서 좀 뭔가 좀 서운했었던 아쉬웠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주주님은 좀 이렇게 개방되어 있어서 오랜만에 추억여행도 하고 너무 좋으시겠어요.

자, 방금 소개해드린 모든 분들에게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고요. 그럼 저는 우리 4116님께서 신청해주신 We Are The Night의 운동회 듣고 와서 계속해서 치킨 콜라 세트 받으실 두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볼게요.

네, We Are The Night의 운동회 듣고 오셨고요. 12시엔 주연영 특급 이벤트 가을엔 치킨 타나봐.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문자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치킨 콜라 세트 쏴드리고 있고요.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3493님이요. 안녕하세요 주디. 저는 네일샵에서 일하는데 저희 샵에서는 오픈부터 마감까지 항상 파워 FM 틀어놔요. 항상 고객님들이랑 주디의 연기 실력에 감탄하곤 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라고 보내.

주셨어요. 아, 뭔가 상상하니까 쑥스럽다. 우리 그 연장 그 받으시는, 그쵸, 뭐 내일 받으시는 고객님들이랑 같이 주디 그 시크릿 주주 하면서 1인 다역 하시는 거, 그거 하는 거 들으시면서 얘기 나누시는 거잖아요. 괜히 좀 쑥스럽네. 또 우리 파리 사모님은요, 주디 저 됐어요. 청약 당첨됐어요. 예전에 대출금 다 갚았을 때 주디가 축하해 줬는데 이제 또다시 대출 시작이지만 생애 첫 집이라 너무 설레네요. 주디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주디도 항상 행복하길,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다 우리 주주님이 다 받을 복인 거예요. 진짜. 또 우리 0452님은 주디 저 매복 사랑니 발치하러 가는 중이에요. 기절하진 않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기절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미리 경험해보시고 주디한테 알려주세요. 또 우리 장영규님께서는요, 청취율 전화 오면 뭐라고 말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자, 일단요, 이 12시엔 주현영 듣는다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걸요? 가장 좋아하는 라디오, 즐겨 듣는 라디오가 뭐예요? 막 이렇게 아마 여쭤보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12시엔 주현영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좋아하는 코너나 게스트도 물어보시면요, 거기에 또 한번 또 잘 대답해 주시고, 그냥 물어보시는 걸 그냥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 2828님께서 저는요, 안녕하세요 주디, 저는 물류 배송 기사입니다. 인천에서 오산으로 만두 100박스 배송 중에 잠시 정차하고 보냅니다. 항상 주디 목소리에 힘을 내서 다니고 있어요. 사연이 단 한 번도 뽑히지 않았는데 오늘은 과연 당첨이 될 수 있을까요? 당첨이 되셨어요. 오늘은 사연도 읽히시고 또 치킨 콜라 세트까지 받으실 수 있겠네요. 오늘 하루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항상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지금까지 소개된 모든 분들께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나고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3: 경민대학교.
4: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3: 경민대학교.
2: 취업에 강한 대학
3: 경민대학교.
4: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5: 케어 원해요?
6: 케어 원해요.
5: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6: 케어 원해요.
5: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6: 케어 원해요.
5: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10: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1: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3: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4: 워킷 워킷 안전화.
15: 한국수자원공사 손종국
16: 김경은입니다.
15: 제가 태어난 1976년 지역민의 헌신 속에 안동댐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6: 제가 입사한 2026년 50주년이 된 안동댐은 더 안전한 물관리로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열겠습니다.
15: 한국수자원공사.

0: 소리도 있네. 앙앙! 짱구야, 내가 오늘 새로운 리얼 소꿉놀이를 준비했거든. 그게 뭐냐면,
1: 오, 예쁜 누나다.
0: 야, 신짱구, 너 내 말 듣고 있어?
1: 아이, 나 지금 바빠. 12시엔 주연영에서 선물 준대.
0: 선물? 뭔데? 나도 받을래. 야, 신짱구, 나도 알려줘.
1: 오, 12시엔 주연영에서 준비한 10월 선물. 짜잔.
2: 캡슐 톡톡 코카리스에서 진주 캡슐 앰플,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3: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2: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가 시작됩니다. 02로 걸려오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12시엔 주연영 잘 듣고 있다고 꼭 말씀해 주시고요. 아, 또 우리 2216님께서 12시엔 주연영 인별그램에서 미로찾기 이벤트도 하고 왔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지금 12시엔 주연영 공식 인별그램에서도 미로를 탈출해주 이벤트도 진행 중이거든요. 팔로우 하셔서 가볍게 참여하시고 선물도 꼭 받아가세요. 그럼 저는 끝곡으로 6756님의 신청곡입니다. 이무진의 가을 타나바 들려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12시엔 주연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깜빡한 건 나이 탓이겠지 하고 그냥 넘기기도 하시나요? 그런데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이 떠오르지만 경도 인지장애는 힌트를 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더라도 단순한 깜빡임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죠. 가족이 먼저 부모님의 기억력이나 행동의 변화를 발견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치매 걱정 함께 나누면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체에 가능한
2: 서먼 에드피아.
1: 온라인 주문 간편한
2: 서먼 에드피아.
1: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2: 인생의 유토피아 서먼 에드피아.
3: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먼 에드피아.
1: 국민 인생 서먼 에드피아.
4: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5: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신차 선택할 땐 어디

0: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난 고등학생 탐정 남도인. 우연히 라디오를 틀었다가 검은 옷을 입은 수상한 DJ의 방송 현장을 목격했다. 너무 재밌어서 정신이 팔린 나머지 나도 모르게 문자를 보내고 말았다. 그 DJ는 나의 문자를 읽어줬고 정신을 차려보니
3: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0: 타중 컬투 쇼!
1: 야, 의자가 쏙 내려가네.
0: 야,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이 시간만 되면 여러분들의 귓구녕을 찾아오는 귓구멍, 귓구녕 남친, 귓구녕 오빠, 귓구녕 삼촌.
1: 예.
0: 예, 왜 그래요?
1: 의자가 갑자기 내려가가지고 한 두 번 뛰었던 의자 내려가가지고 깜짝 놀랐어.
0: 이 의자 새 의자인데 아, 이거 배려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내려가는데.
1: 아, 이거 또 살 의마, 의자 하나 죽였습니다, 제가.
0: 아하. 오케이. 달팽이 같죠? 귓구멍 배포. 아유, 살에 들었어, 너 때문에.
1: 예, 예.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오늘.
0: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정준현 성윤 균디와 함께 오늘 네. 금요일의 파트너는 듬직한 살의마.
1: 예, 올해는 뭐 하나 그냥 가나 그랬는데 의자 하나 보냈군요. 예, 컬트쇼의 살의마 문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게.
0: 네. 제가 이거.
1: 네.
0: 2주 만에 한 번씩 그 머리가 좀 짧으니까 커트를 하거든요.
1: 아, 그렇죠.
0: 그리고 염색도 해요. 흰머리가 아, 이제 많이 나니까.
1: 예, 예, 예.
0: 2주 만에 오늘 그거 하고 온 날이에요.
1: 아, 그 오늘 그
0: 깔끔한데. 깔끔하죠?
1: 어, 깔끔하네.
0: 깔끔하고. 예. 네. 어. 상당히 괜찮습니다.
1: 이 헤어스타일 유지하신 지가 지금 몇 년째예요, 지금?
0: 네, 기억도 안 납니다.
1: 거의 한 30년 될 것 같은데요.
0: 근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매일 조금씩 달라요.
1: 아하.
0: 조금씩 그 머리카락의 각도를 이렇게 했다가 아, 저렇게 했다가
1: 다르구나.
0: 남들이 볼 땐 티가 안 나지만
1: 야, 모르겠네.
0: 나는 조금씩 다 달라.
1: 아,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구나.
0: 예, 예.
1: 아, 오늘한테 힘을 어디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0: 예, 오늘 이거 뉴욕 스타일입니다.
1: 아, 뉴욕 스타일. 어,
0: 예, 예.
1: 어, 약간 모니카 느낌도 나고. 예. 어,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 예. 좀 존경합니다, 선배님. 예, 예. 자, 매번 변화를 주는 사람.
0: 개인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잘라서 그날의 기분이 되게 좋아요.
1: 아, 그렇군요. 네,
0: 그래서 오늘 방송이 아마 기대됩니다. 자, 오늘 쇼더런들에게 전해드릴 소식이 하나 있는데
1: 네.
0: 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슬로건 공모전을 좀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 동네 병원과 가까워지는 한마디.
1: 한마디. 자, 바로 오늘입니다.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1월 1일 일요일까지 3주 동안이요. 3주 동안 총 810만 원의 상금을 걸고.
0: 와, 엄청 와. 많이 거네.
1: 어, 810만 원. 어, 10만 원은 뭐지? 의미 예. 있나?
0: 800도 아, 아니고. 아니, 900도 아니고 1000도 아니고 810만 원.
1: 어, 810만 원입니다.
0: 아하.
1: 아무튼 뭐 20개 작품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20개 작품.
0: 참여 방법하고 네. 알려드릴게요. 슬로건을 만들 때 우리 동네 병원이 왜 필요하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1: 어허.
0: 소문내주는 내용을 담아서 30자 이내로 써버려갖고 슬로건에 담긴 의미와 작품 어허. 취지를 500자 이내로 설명하면 된다고 합니다.
1: 맞습니다. 약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예시가 하나 왔는데요. 자, 우리 동네 병원 익숙한 길에서 만나는 가장 큰 안심. 뭐 이런 느낌. 어, 우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인별그램이 들어가서 프로필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작성할 수 있는 폼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참여만 해도 선착순 1000명에겐 모바일 커피 쿠폰을 쏜다고 합니다.
0: 예, 놀면 다들, 뭐예요?
1: 네, 도전해야죠.
0: 다들 도전하시고
1: 예예예. 예, 예.
0: 주위에 다 병원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예, 그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 그렇습니다. 810만 원.
0: 컬투쇼 끝나고부터 도전하십시오. 컬투쇼 하는 동안 여기 집중해.
1: 예, 여기 집중하시고 끝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도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황제성 방송부터 이제 네. 참여하시면 돼요.
1: 예, 황제 파워를 이제 들어놓고 집중 한 10% 정도만 예,
0: 대충 들으면서
1: 예, 대충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우리 친구가 하는 거니까 또 세상에. 자, 오늘 첫 곡 나가겠습니다. 어우, 찰리푸스 그리고 BTS 정국 씨가 함께 한 노래입니다. Left and Right.
0: 좌우죠.
1: 좌우.

0: 네.
1: 자, 찰리 푸스와 BTS 전국 아는 가수들의 처음 들어보는 노래였습니다.
0: 어, 전 막 유명한 노래인데.
1: 그래요?
0: 많이 들어봤는데. 더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더욱더 유명한 노래군요.
1: 들어본 거 같아.
0: 나를 많이 들어봤지?
1: 어, left 어. and right.
0: 어, left and right.
1: 자, 왼쪽 오른쪽.
0: 예. 네, 그렇습니다. 어, 김성현 씨가요. 갑자기 문자를 이렇게. 아, 세윤님 아까 그 뒷모습 봤을 때는 좀 야인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앞모습 보니까 그 걱정을 넣어두겠습니다. 앞모습을 보고 계신가 봐요 지금.
1: 앞모습이 훨씬 넉넉한 예. 모양입니다.
0: 예. 아, 뒤가 얄쌍한 게 어딥니까 그래도.
1: 예.
0: 어, 뒤로만 인사드려야겠네요. 네.
1: 자, 오늘 2부는요 새로운 코너를 저희가 한번 도전해 봅니다. 오랜만이네요, 새로운 코너.
0: 중요한 날이네 오늘.
1: 예,
0: 예, 예.
1: 저희가 사이사이 이게 인터뷰하거나 문자 오신 분이랑 뭐 생방송 중에 연결을 하면 꼭 이제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아, 소음을 저희가 홍보해 드릴 테니까 마음껏 홍보하십시오. 그래서 손님도 보내 드릴 테니까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0: 많이 하죠.
1: 예, 아예 대놓고 코너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0: 아, 좋아요, 좋아요.
1: 동네방네 예, 예. 소문 낼 수 있는 파워 있는 전국 방송, 대한민국 청취율 압도적 1위 방송 컬투쇼에서 하면 더 자영업자들이 신이 날 수 있겠죠.
0: 그렇죠.
1: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 대놓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새로운 코너의 제목은 바로
0: 제목은
1: 홍보가 기가 막혀.
0: 홍보가 기가 막혀. 홍보가 기가 막혀. 홍보가 기가 막혀.
1: 홍보가 기가 막혀.
0: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귀를 쫑긋하고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모든 분들한테 기회를 드릴 수가 없어요.
1: 아하.
0: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것, 이 개인기가 필요합니다.
1: 아하.
0: 개인기. 아, 개인기가 막 대단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뭐 개소리, 모기소리, 할아버지 기침소리 등등 하차라도 상관은 없지만
1: 상관없어요.
0: 자신감이 넘치고 좀 웃겨주면 고맙죠.
1: 그렇지.
0: 네, 웃겨야 됩니다.
1: 너무 자, 너무 잘할 필요도 없어.
0: 그래서 너무 근데 잔잔하고 이러면 저희가 홍보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1: 네.
0: 예. 자, 문자 보내실 때 어떤 개인기가 자신 있는지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그 룰렛이 있어요. 룰렛을 돌려서 지역별로 저희가 나오는 대로 전화를 돌릴 겁니다. 자, 문자 보내실 때 6개의 지역 표시를 해주셔야 전화가 갑니다. 내가 뭐 수도권에 산다 하면 수도권 강원이다 하면 강원, 이렇게 표를 내주셔야 됩니다.
1: 그러니까 강원 네. 그리고 충청 경상 전라 그리고 제주 이렇게 자, 이렇게 이 지역에 사시는 그런 그렇죠. 본인을 표시를 하시고 네. 그 개인기 쓰시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0: 네, 말머리에 지역을 먼저 달아주시고 그리고 좀 보내주시면 되고, 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저희가 수도권이라고 말머리 달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아셨겠죠?
0: 기대됩니다.
1: 예,
0: 어떤 개인기가 나올지.
1: 아, 우리 또 자잘한 걸 좋아하잖아요.
0: 그러니까 여기 또
1: 우리 엄마가 웃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뭐 이런 거.
0: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단한 거는 오히려
1: 나이가 좋아.
0: 너무 대단한 건 오히려
1: 내가 그 사람의 엄마들 알지도 못하지만.
0: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웃긴 거죠.
1: 재밌잖아요 그런 게. 소재 자체가.
0: 어떤 예. 황당한 개인기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1: 물론 뭐 너무 똑같고 그러면 또 신기하기도 하겠지만.
0: 저 신기함은 어떻게 기준 어떻게 됩니까? 신기함 땡땡땡입니까?
1: 신기해도 재밌으면.
0: 너무 똑같기만
1: 너무 똑같으면 우가 나오면 안 돼. 방청객들 웃음소리가 3-4명 이상 나와야 돼.
0: 3-4명은 나와야 된다. 예. 어이, 굉장히 낮습니다 턱이.
1: 예.
0: 턱이 낮아요.
1: 턱이 낮아요. 오늘 턱이 낮아요.
0: 3-4명만 웃어주면 홍보가 가능합니다.
1: 애절하게 간절하게
0: 네.
1: 자영업자들의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
0: 저로의 기회.
1: 자잘한 개인기 하나로도 충분히 그 기회를 받을 수 있다.
0: 그렇습니다. 대박집.

0: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자, 홍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머리에 지역을 닫습니다. 수도권, 뭐 강원, 경상, 전라, 충청, 제주 이렇게 무작위로 전화를 드립니다. 저희가 돌려갖고 나오면 지역이.
0: 네, 홍보는 자, 어떤 장르든 상관이 없죠. 그림을 홍보하고 싶다 이런 것도 되고.
1: 그러니까 불법만 아니면 됩니다.
0: 아, 불법 아니면 됩니다. 불법은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탁한다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예, 바로 잡혀갈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1: 예, 예.
0: 자, 전국 방송 바로 잡아갈 수 있는 예. 자, 신청해 주십시오. 어디로 보내면 되냐면 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하나가 되는 시간 연습 많이 해오셨죠? 긴장하시고 똥꼬임을 주시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1: 집중!
0: 자, 집중! 자, 문자번호 샵1077 50원 긴 문자
2: 100원
0: 합쳐서
2: 150원
0: 고릴라는
2: 무료
0: 여기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방청객들 중에서 자영업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문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뭐 경상 방청중 이렇게 하면 또 바로 안으로 굽는다고.
1: 나이스.
0: 네, 왔는데 한번 내주겠지.
1: 그렇죠.
0: 개인기도 있고 그러면.
1: 표정을 보면서 한번 개인기가 더 재밌어요.
0: 예, 표정을 웃길 수 있으면 더 대박이죠. 예, 예. 예.
1: 자, 1부는 연식 쇼다른 소리질러 함께 할 텐데 네. 연식이 좀 있는 사람들을 요즘 신조어로 늘크크.
0: 늘크크.
1: 네, 늘크크가 나쁜 게 아닌데 옛날 사람이라고 놀림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문자 주제는요.
0: 네?
1: 늘크크 인증 입에서 튀어나온 옛날 말.
0: 아, 요즘에 그
1: 헐 뭐 깜놀 뭐 이런 거.
0: SNS에 많이 돌아댕겨요. 늘크크 말들. 브랜드가 어디 거야? 뭐 이런 거.
1: 아, 브랜드.
0: 메이커 어디 거야? 메이커 이렇게 물어보기도
1: 야,
0: 하고.
1: 넌 요즘에 테레비 안 보냐? 테레비?
0: 테레비 뭐 이런
1: 테레비
0: 뭐,
1: 이런 거.
0: 뭐 아싸가 우리도 그렇고. 약간 늘크크들이 많이 쓰는 말들.
1: 야, 너 안 봐도 비디오야 뭐.
0: 안 봐도 비디오.
1: 안 들어도 오디오야. 야,
0: 비디오가 없는데 요즘에 잘.
1: 예, 예.
0: 자, 말 빠른 사람한테 야, 입에 뭐 터달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애들은 거의 안 쓰는 말입니다.
1: 안 쓰는 말이죠.
0: 예, 예, 이런 말들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그 소리질러에 소개되고 딩동댕을 이렇게 봤습니다. 받으면은 아, 대박이네요.
1: 예, 파래 맛.
0: 네.
1: 생강맛.
0: 생강맛.
1: 땅콩맛.
0: 땅콩맛.
1: 랜덤으로 갑니다. 이거 뭐죠?
0: 과자도 약간 늘크크로 가네요.
1: 예, 늘크크 갑니다.
0: 예, 예.
1: 옛날 전병 과자 1kg를 드립니다. 이거 옛날 과자. 옛날 이거 고급 과자라 그랬네. 옛날에 이거.
0: 이거 땅콩
1: 센베 과자. 센베.
0: 예.
1: 센베 과자라고 그랬잖아요.
0: 아, 땅콩 박혀 있는 거 제가 좋아했는데요.
1: 땅콩 박혀 있는 거 맛있지. 예,
0: 김 맛있고요.
1: 김 맛있고. 근데 생강 박혀 있는 건 난 좀 별로였어.
0: 생강 별로였는데 그게 약간 중독성이 있어.
1: 나 달짝지근하잖아.
0: 달짝지근해 가지고.
1: 아, 저 오랜만이네.
0: 야, 손을 넣으면 끝까지 먹게 되는.
1: 예, 옛날 전병 과자 세트 1kg을 착불로 쏩니다.
0: 야, 요즘에 영크크들도 한 장을 마십니다.
1: 예, 그럼요. 예,
0: 착불이에요. 착불. 예. 무조건 착불.
1: 멀리 살수록 손해가 되겠습니다.
0: 예. 택배비까지 내주진 않아요.
1: 예. 뉴스타 초콜릿쇼 네. 1부는요. 빨갛게 버무리는 K푸드 페스타 충북 괴산에서 11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괴산 김장 축제와 함께합니다.
0: 네.
1: 광고요.
0: Here we go.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떡볶이 하면 하하림.
1: 이탈리아행 항공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2: 다우닝이 이탈리아까지 가는 이유, 소파 가죽이 시작되는 곳부터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죠. 오랜 시간 지켜온 다우닝의 기준, 좋은 가죽에는 분명한 주소가 있습니다. 창립기념 페스티벌은 11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우닝.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흑표 침대에서 창립 35주년을 맞아 감사 축제를 진행합니다. 최대 35% 할인과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9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전국 흑표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판매점으로 해주세요.
5: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6: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7: 관절을 편하게.

0: 야, 시원하는 소리 질러. 오늘의 문자 주제는요.
1: 늘크크 인증. 입에서 튀어나온 옛날 말.
2: 옛날 말. 아하.
0: 늘크크 인정. 입에서 튀어나온 옛날 말. 딩동댕 소리가 나고 문자가 소개되고 여러분들이 좀 잘 웃고 그러면 딩동댕을 치게 됩니다. 방청 여러분들이 기준이에요.
2: 네네.
0: 자, 옛날 전병과자 1kg을 착불로 쏩니다.
2: 착불입니다.
0: 자, 지금부터 문자 소개합니다.
2: 그렇습니다. 9977님 아들한테 저기 내 혁띠 어딨냐? 어딨어? 얘를 물어봤더니 혁띠가 뭐냐고 물어보네요. 저 다 아는 말 아닙니까?
0: 아,
2: 혁띠.
0: 혁띠.
2: 예, 허리띠.
0: 예전엔 그 전부 다 가죽이었고 그걸 혁띠라고 불렀어.
2: 맞아, 혁띠로.
0: 혁띠로 불렀는데 이제 허리띠, 뭐 벨트.
2: 벨트.
0: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2: 자꾸.
0: 예. 혁띠. 그래도 많이 웃었어요.
2: 네, 혁띠.
0: 자, 과자 보내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세요.
2: 화 드세요.
0: 자, 2248님. 숫자 셀 때 쓰던 말 아시죠? 한 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팔부채, 구미호, 십자가. 나 구체적으로 이거 모르는 게 중간에 하나 게 있었는데.
2: 보자.
0: 한 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팔부채. 아 구미호는 팔뚝이 구미호구나.
2: 칠면조도 팔뚝인 것 같았는데 우리도 국내마다 조금씩 다른 거
0: 봐. 국내마다 달라.
2: 칠면조 팔뚝이 뭘 했던 것 같은데. 네 드립니다. 자 9032님 제가 모바일 게임에서 길드를 들어갔는데 첫 인사로 할룽이라고 했다가 3분 만에 나이가 들통났어요. 이게 그런 게 있다는데. 할롱도 하이롱 반가반가까지 하면 끝이래.
0: 아~
2: 하이롱 반가반가 이러면 뭐야 늘크크 뭐야 이렇게
0: 늘크크
2: 우리 때 반가반가인데 무조건
0: 야 반가반가 진짜 하이류 반가반가
2: 하고 싶으면 딱 끊어야 되는데 하이에서 끊어야 되는데 하이 이렇게 그냥 반가반가 나오면 큰일 난대요.
0: 뭐 어땠어 그건 어때요.
2: 뱉는 거지 뭐 나오면 그죠. 네.
0: 조병혁씨
2: 네.
0: 작은 소리도 잘 듣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야 너 귀가 소머지야?
2: 귀가 소머지야?
0: 야, 요거 웃는 사람들 늘크크죠?
2: 앞에 누나인가 봐. 누나 엄청 웃네.
0: 예,
2: 누나들.
0: 소머즈. 예전에 그 미국 드라마죠.
2: 네네.
0: 미국 드라마 소머즈. 600만 불의 사나이.
2: 맞아.
0: 야, 소머즈 막 여기저기 그 저 벽 뒤에 거까지 다 들리는.
2: 벽을 다 뚫어버리잖아.
0: 예, 다 듣는 여자.
2: 예.
0: 600만 불의 사나이는 진짜. 너무 빠른.
2: 그러니까요.
0: 근데 달릴 때는 천천히 달려나.
2: 슬로우로. 완전 와.
0: 떠더더덩 이렇게 달리잖아.
2: 예.
0: 두 분이 같이 콜라보해서 나온 드라마도 있었네요.
2: 신나셨네요.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책에서 보던 그런 드라마 같습니다. 예. 그때 그 시절은 아니어가지고. 자, 5328님. 요즘 텔레비를 보면서 균디랑 문세윤님이 선전에 나오는지 아주 그냥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0: 선전.
2: 두 분 선전 좀 많이 찍어주세요.
0: 예.
2: 예, 광고.
0: 예.
2: 예, 선전.
0: 요즘 선전에 좀 만나는데.
2: 야, TV 선전에 많이 나오더라 너.
0: 뭐
2: 이런 거 하잖아요.
0: 텔레비 선전.
2: 예. 우리 저기 4학년 아이가 아예 못 알아듣고 있어요.
0: 예.
2: 예, 예. 선전이 뭐지?
0: 광고죠, 광고. 광고. TV 광고 CF. 그거를 이제 선전이라고 그랬어요.
2: 옛날에 그랬어요. 예.
0: 자, 드리고요.
2: 네.
0: 자, 조현진 씨. 두 분 이 말 혹시 들어보셨죠? 아이고,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 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2: 들어보셨어요?
0: 처음 들어봤어요.
2: 아니, 뒤에 똥 싸는 소리 안에 뭐 이런 건 들어봤어도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 싸는 소리?
0: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 싸는 게 호강인 거였나 보지 옛날에는.
2: 요강에 똥 싸는 소리 한다.
0: 호강 자체도 없던 가난한 시절의 얘기인 거.
2: 요강에 좀
0: 요강에 똥 싸기가 쉽지 않은데요.
2: 넘칠
0: 예.
2: 그럴 수도 있죠.
0: 경상도 요강에 똥을 쌌어요? 요강

0: 오줌만 싸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요가 오줌 요짠데 그것만 넣는 건데 거기다 똥을 싸는 소리 하지. 아, 무슨 소리지?
1: 뭐 급하면 위기 상황에서는 뭐 그럴 수 있죠. 예예. 예. 네, 한번 드립니다. 배윤영 씨가 애들한테 아유 야 이거야 천말의 말씀 만말의 콩떡

0: 얘기 뭐 통과하면 잔소리지 뭐 있던 얘기거든요.
1: 어 맞아 맞아. 어. 자 우리가 애절한 댄스곡 늘크크 그 시절 늘크크들을 위한 애절한 댄스곡 하나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추억에 젖고 따라 부르게 되면 늘크크입니다.
1: 이게 그 나레이션이 먼저 나오지 않나요 처음에?
0: 아, 그런가?
1: 아, 외치는 그 노래 같은데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 이 노래 아닌가? 어. 맞죠? 네.
0: 어 늘크크!
1: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 그래 떠나는 거야. REF야 탈란한 사람!

0: 찬란한 사랑 REF였어요.
1: REF.
0: 네, REF.
1: 대현이 잘 있나 모르겠네요. 우리 성대현.
0: 네. 아. 잘 계시죠?
1: 네. 네네. 걘 잘 있을 거야.
0: 네.
1: 자, 늘크크 인증 집에서 튀어나온 옛날 말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7564.
1: 아, 많이 옵니다.
0: 7564님이 자동차 후진음 있잖아요. 그 입으로 낼 때 있잖아요. 완전 늘크크 인증입니다. 엘리제를 위하였는데 니나 니나 내 고릴라라 니 고릴 나리나라 니나 니나 내 고릴라라 오라이 오라이 이러면서
1: 오라이 오라이.
0: 어, 추억의 소리네.
1: 야, 김민희 씨. 아, 예, 2716님.
0: 네.
1: 혹시 이 노래 아세요?
0: 어, 이거 유명하지 않나?
1: 바자니 10원짜리 팬티를 입고, 아, 20원짜리 가를 짜고 노래를 한다. 아우, 아우, 아우.

0: 이게 얼마짜리까지 입었지?
1: 20원짜리 반스.
0: 계속 올라가네. 30원짜리, 40원짜리 막 올라가는데.
1: 계속 올라가죠.
0: 예. 네. 그러다 뭐 좀 비싸진 경우가 있었는데.
1: 이게 이제 지금은 초등학교인데 이제 국민학교 애들이 많이 부르고 다니던.
0: 그렇죠. 맞아요. 맞아. 많이 불렀습니다.
1: 부를 노래 없어.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0: 이거 누가 만들었지? 이거 저작권 등록해 놨으면 대단했을 텐데요. 자, 윤수진 씨가 그 시절 차를 사면 꼭 그레이나 회색 이런 색깔 단어 말고 쥐색이라고 했어요. 쥐색. 쥐색.
1: 쥐색 하나 주세요. 쥐색.
0: 쥐색. 맞아요. 꼭 그랬어.
1: 징그러운데 사실 쥐색은.
0: 예. 그 옛날 뭐였지? 에스페로 메런차였나? 뭐 그죠?
1: 에스페로.
0: 맞죠. 쥐색. 뭐 쥐색? 많았는데.
1: 에스페로도 있었고
0: 엘란트라 뭐 아닌가? 뭐 이렇게 있었고.
1: 엘란트라도.
0: 맞아. 있었고. 쥐색이라고 많이 했어요. 쥐색.
1: 아, 쥐색 예. 많이 했어요. 아.
0: 다들 신나셨네요.
1: 네. 1974님 네. 대놓고 이제 하는 거니까
0: 네, 신났다 기회다 이러면서
1: 잘 까먹는 사람들한테 네. 이렇게 말했죠. 야, 얘는 까마귀 고기 삶아 먹었냐?
0: 맞아, 까먹으면 그랬어.
1: 예,
0: 목소리 크만 큰 사람한테는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예. 그런 얘기 하고.
1: 오, 영극화 아니에요, 늙극화.
0: 책에서 봤습니다, 책에서.
1: 책에서.
0: 김민희 씨가 동네 어르신들 이쁘고 잘생긴 애들 보면 꼭 그러셨어요. 야, 너 서울 가서 탤런트야, 탤런트. 서울 가서 탤런트 해라.
1: 아니, 탤런트 아니고 탤런트.
0: 탤런트 해라.
1: 아니, 탤런트 해라, 탤런트.
0: 너 탤런트 해라, 얼굴이야, 서울 가. 예, 과자들 다 드립니다.
1: 예, 저희가 2부에 홍보가 기가 막혀요. 처음으로 도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문자 많이 보내세요. 개인기하고.
0: 예, 예. 아, 제주분들 모아세요. 제주가 없어요. 빨리
1: 주세요. 제주 없대.
2: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지원 확대와 치매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3: 뭐가 미안한데?
4: I'm sorry. 파워FM이 서른이라고. 오는 11월 파워FM 30주년을 맞아 릴레이 콘서트 파워 30이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모두 와주실 거죠?
5: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6: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5: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6: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5: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6: 10월 오픈 때 가보자.
5: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7: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 초등학교 스탠바이.
8: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7: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9: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10: 평택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11: 의정부의 하이엔드 오리지널은 어디입니까?
12: 주거, 업무, 쇼핑을 하나로.
11: 예정된 GTX-C로 강남을 더 가깝게.
12: 의정부가 처음 만나는 단 하나의 오리지널 하이엔드.
11: 의정부역 팰리스타워 양우 내안에.
12: 10월 오픈 예정. 1577-3197 양우건설.
1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강진입니다. 평소에 저는 몸에 해로운 음식이나 간식은 되도록 피하고 싱겁게 먹으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몸 관리를 하게 된 건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한 채 바쁘게 활동하다가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철저하게 신경을 써왔는데요. 이제는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기에 식단과 운동을 챙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운동하고

0: 건강하게 식사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진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홍보가
1: 홍보가 기가 막혀.
0: 홍보가 기가 막혀. 아이고 성님 동네방네 떠들어야 할 일정이 있으니까 꼭 소개해야 할 가게 사업장 상품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홍보가 필요하다면 문자를 쏴버려. 나이스.
1: 기가 막힌 개인기로 딩동댕을 받으면 SBS 지상파 라디오 전파를 타고 무엇이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0: 단단하단단단단 조건이 있습니다. 홍보 필요하신 분들은요 개소리, 돼지소리, 소울음소리, 다양한 동물소리부터 색소폰소리, 주전자 끓는소리, 뭐 압력밥솥 뭐 이렇게 되는 소리, 네. 새끼발가락이 모서리 찧어서 앓는 소리, 아유. 유명가수 모창소리, 특정 인물 성대모사 다 좋아요. 소리로 낼 수 있는 모든 개인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웃음을 주는 방송이기 때문에 계속 홍보만 하면 좀 지겨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1: 그렇습니다.
0: 네, 홍보를 좀 해서 잔잔한 웃음이라도 주면서 홍보할 기회를 드리도록
1: 할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꼭 어떤 개인기가 자신 있는지 보내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홍보가 필요한 건지 지역을 써주세요. 전국 6개 지역 수도권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이렇게 하나를 말머리로 꼭 달아주셔야 합니다.
0: 지금 제주와 강원이
1: 아 약해요.
0: 아 많이 안 오고 있대요. 그래갖고 거기다 딱 떨어지면 진짜 뽑힐 확률이 많은 거지.
1: 그러니까요. 아니 제주인데 제주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0: 예, 제주가 있어야 돼요. 아이고 잘한다 우리.
1: 그렇죠.
0: 오가 나오면 안 되죠. 예, 웃어야 되는데요.
1: 예,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0: 예. 예, 나는 이미 그 얘기가 예, 머릿속을 그걸, 지나갔는데
1: 그거를 못 참고
0: 내 뱉었어.
1: 뱉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어떤 손을 낮춰드리기 위해서 억지로 한번 해봤어요. 아 오늘 아, 현타가 옵니다.
0: 예,
1: 예 정말 제주는 제주가 있어야 된다. 이걸 예. 왜 했을까요? 네.
0: 자 전화 연결 타이밍 개인기와 홍보 멘트 삼위일체로 기가 막혀 하는 성공하는 거 오늘 처음 해보는 코너
1: 그렇습니다.
0: 홍보가 기가 막혀. 자 지금부터 샵1077로 짧은 걸 오시면 긴건 100원으로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고릴라는 하지 마세요. 네. 문자로만 받을게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문자로. 전화를 해야 되니까.
1: 네.
0: 고릴라로 하면 전화할 데가 없잖아. 어디다 전해.
1: 네네. 네.
0: 예. 자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저기 저거 제가
0: 그 홍보하려고 전화했어요.
1: 예, 아파트를 주연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0: 아 아파트 주연 버전. 네, 아 예, 네, 네. 바로 가겠습니다.
1: 바로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1, 2, 3, 4 아파트 너가 사는 건 매매한 아파트 내가 사는 건 월세 아파트 아파트 이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0: 개인은 지금 하는 것처럼 기세예요. 예, 기세. 예,
1: 기세로 하는 겁니다.
0: 기세로 밀어붙여야 돼요.
1: 네, 예, 기세로 하고.
0: 자,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가재동에 사는 너구리입니다.
0: 아, 너구리 씨. 네. 자, 가게 홍보하세요.
1: 너구리, 안녕하세요. 예, 너구리 분식점인데요. 오늘 오픈했습니다. 많이 들어오세요. 쫄면 공짜입니다 오늘.
0: 아, 이딴 식으로 하시면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0: 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1: 네. 자, 뭐 몇 번 좀 예가 있어야지 연결이 돼야 감이 올 것 같아요. 그죠? 모인 분들이.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수도권 말머리 달고요. 서울, 인천, 경기는 전부 수도권으로 신청하시고요.
1: 그렇습니다.
0: 강원도는 강원. 그래? 충청, 북도, 남도는 충청. 경상남도, 북도는 경상. 전라남도, 북도는 전라. 제주도는 그냥 제주.
1: 제주. 자, 한번 룰렛 돌립니다.
0: 돌려볼까요?
1: 자, 첫 번째, 새 코너의 첫 번째 주인공 누굴지 갑니다.
0: 자 여러분의 고향을 외쳐주세요. 고향
1: 가자 절로. 아 수도권입니다. 일단
0: 수도권입니다.
1: 예, 수도권으로 갑니다.
0: 먼저 수도권.

0: 수도권으로 가보겠습니다.
1: 자연빵이었는데 네, 수도권으로 갑니다.
0: 네, 계속 자연빵이죠, 물.
1: 아, 그러네.
0: 인위적으로 합니까, 어디가?
1: 아, 좀 인위빵이 나올 때가 있어서 예. 지금. 굉장히 흥겨운 분이.
2: 여보세요?
0: 자, 어떤 계획인가요?
2: 여보세요?
1: 개인기요, 개인기. 어떤 개인기예요?
2: 개인기. 저 성대모사 여러 개 할 수 있습니다.
0: 좋습니다. 먼저 어떤 성대모사? 우리가 한번 맞춰볼까요?
2: 아, 예. 예.
1: 네.
2: 하실 다만 따라다니면 그 허구 뺏겨먹고 부자 뺏겨먹고.
1: 아, 유해진 씨.
0: 이거 괜찮아. 이거는 괜찮은데? 자, 다음.
2: 좋았어. 진행시켜.
0: 여기 좀 한다. 여기 좀 한다.
1: 환경형, 이경형, 환경형.
2: 또 있습니다. 또
1: 있어요, 혹시?
2: 예, 네, 또 있습니다.
1: 어떤 거요?
3: 한여, 달려, 한여.
0: 한이.
1: 아, 홍두깨 선생님이에요?
2: 맞습니다.
0: 야, 맞췄어. 야.
1: 아니 그 노래방 성대모사를 할 수 있다고 했으면 그건 뭐예요? 노래방 성대모사는?
2: 어느새 색이 길어지지.
1: 오.
0: 에코.
1: 사.
2: 땅거미 지지 너도 좀
1: 소소. 오, 잘한다.
2: 예.
1: 와, 아주 딩동댕입니까?
0: 딩동댕입니다.
2: 감사합니다.
0: 시작이 좋다.
1: 예.
0: 인천에 살고 계시고요. 전직 네, 정직 뮤지컬 배우시네.
1: 아, 그래요?
2: 아, 뮤지컬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1: 네.
0: 와, 그거 오랬네.
2: 그 코로나 때.
1: 네.
2: 이제 다 캔슬이 돼가지고 제가 그때
1: 힘들어가지고, 예.
2: 코론이랑 출산 앞두고 있었는데
1: 네.
2: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다가 한번 말아먹고
0: 말아먹고
2: 네, 지금 다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잘 돼야 되는 상황이네.
1: 그러니까요. 아니, 네, 통화하는데 이름조차 저희가 모르네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2: 아, 저 인천에 사는 김우성이라고 합니다.
0: 김우성 씨. 자, 그러면 김우성 씨는 사장님이시죠?
2: 네, 맞습니다.
0: 자,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2: 저는 모던핏 드레스룸이라는 시스템 행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0: 시스템 행거?
2: 네, 드레스룸을 예쁘게 꾸며주는 회사고요.
0: 아, 그러면 이제 행거를 온라인 상황에서 파시는 겁니까?
2: 네, 맞습니다.
0: 그 다시 한번 모던핏 뭐라고요?
2: 모던핏 드레스룸 검색창에 모던핏 드레스룸
0: 드레스룸
1: 홍보 쭉 해보세요. 홍보 쭉.
2: 네,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서
0: 친환경 자재.
1: 와.
2: 전국 시공 다 가능하고
1: 전국으로.
2: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이 이전 설치가 가능해요.
0: 이사 갈 때?
2: 네, 이사 갈 때 떼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0: 이거 그냥 우리가 제가 만약에 사서 집에서 제가 설치할 수 있나요?
2: 아, 할 수 있는데 권장드리진 않고 저희 기사들이 다 설치를 해드립니다.
1: 기사 전문가가 기사 있어야 되네.
0: 기사들이 가는구나.
2: 네, 저희가 다 설치해드리고 그리고 컬트쇼 보고 왔다고 말씀해주시면은 저희가 더 할인 넣어드릴게요.
1: 야, 컬트쇼 할인.
2: 네.
0: 야, 전국의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방송 컬트쇼.
1: 야.
0: 예, 할인도 예. 되고. 얼마나 할인이 됩니까?
2: 10% 빼드리겠습니다.
1: 네? 몇 예? 프로?
0: 10%. 10%. 나이.
1: 모던핏 드레스룸.
0: 예.
1: 모던핏 드레스룸.
0: 예. 저희 컬트쇼에도 좀 행거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제 오면 이제.
2: 컬트쇼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희가 무료로 하나 해드릴게요.
1: 와서 그 생방할 동안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 아, 너무 지금 갈까요?
1: 예.
0: 지금, 오늘 첫 번째 주제 너무 좋았습니다.
1: 네.
2: 아유, 감사합니다.
0: 한번 꼭 모던핏 드레스룸 사장님 꼭 방청을 한번 놀러 오세요.
1: 놀러 오세요.
2: 아, 네, 알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2: 아, 사랑해요.
1: 아, 좋네. 아, 좋네. 시작이 좋아. 기운이 좋네. 자, 다음 갑니다.
0: 바로 개인기를 시전해 주셨네요.
1: 수도권 나왔고요.
0: 수도권 나왔고요.
1: 이번에는
0: 충청입니다. 충청.
1: 야, 충청 분들이 진짜 재밌거든요.
0: 아, 재밌지. 개그맨들이 충청도 출신이 많아.
1: 하이 개그.
0: 은근히 많아.
1: 한번 꽂히면 뭐.
0: 돌려까기 개그가 많지.
1: 아, 대박이죠. 정말. 아, 럭셔리 개그입니다, 진짜. 에이. 충청 쪽이. 자, 충청으로 갑니다.
0: 야, 나 충청 그 대전 교통 경찰 그 레전드 사연 그거. 아, 너무 웃기죠.
1: 아, 지금 전화 갑니다, 이제.
0: 네,
1: 너무... 아, 개국지가 갑자기 먹고 싶다. 철이라 그런가, 그죠?
0: 개국지?
1: 네.
0: 아, 개국지 말이야.
1: 꽃게를 넣어가지고. 시원해, 아주. 자, 충청. 전화도 늦게 받나 봐요.
4: 여보세요?
1: 어휴, 여보세요?
4: 네?
0: 지금 이제 문자를 보내시긴 하셨는데 개인기를 따로 안 보내셨어요? 개인기를 뭘 해야지 뭐 가게 홍보할 기회를 드리는
1: 뭐 할 거예요?
4: 안녕하세요.
0: 예,
4: 뭐를 할까요? 네.
0: 아무거나 해봐요. 그냥 할 수 있는 거 노래를 하든지.
1: 해봐요.
4: 어떡하지?
0: 뭐 그냥
4: 어떡하지?

0: 동물 흉내를 네. 내든지 뭐 엄마 흉내를 네. 내든지 아무거나
1: 아무거나 해봐요.
2: 아, 글쎄 어제 안 그래도 애기가 엄마 네. 늘크크라고 네. 막 노래도 모른다고 엄청 뭐라고 했거든요. 네. 밤티에 늘크크라고.
1: 네, 밤티에 늘크크.
2: 네. 아, 그래서 그런 건 아는데 나머진 잘 몰라요.
0: 예? 네? 무슨 얘기예요?
1: 무슨 소리야?
0: 아니 지금 개인기를 해야 된다고요.
2: 아, 그쵸. 어떻게 해야 되죠?
1: 늘크크 말은 끝난 거예요.
0: 뭐, 고양이 소리나 닭 소리나 개 소리나 뭐 이런 거 이런 거라도 해, 노래를 하든지 뭘
1: 목소리가 예쁘신가 노래라도. 뭐야? 어, 빵 터지는데?
0: 야, 어, 빵 터졌어.
1: 뭐야?
0: 야옹, 야옹, 야옹.
2: 어떡하지?
0: 자, 아, 고양이 말고 네. 다른 거 하나 더.
1: 뭐 개 소리 하는 거예요? 개 소리?
2: 아, 말고요? 말고 뭐 할까요?
1: 아, 고양이 말고 다른 소리, 동물 소리.
0: 아주 밝은 그 새끼 강아지. 큐.
2: 새끼 강아지? 죄송합니다.
0: 오케이, 오케이.
1: 예, 합격.
2: 어떡해.
0: 야. 자, 그 뭘 홍보하고 싶으신 거예요?
2: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센터. 축구 클럽을 남편이 하고 있는데.
0: 아, 축구 클럽.
2: 네, 네, 너무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되게 성실해서 남편이. 근데 뭐 라디오나 이런 걸 전혀 안 듣고 저보다 더 이런 거 관심이 없어가지고.
0: 네.
2: 네. 그래서 이렇게 야,
0: 내조 차원에서.
2: 네네 그렇습니다.
1: 그럼 그렇고 어디에 있는 뭐 어디 클럽이다 이렇게 홍보를 좀 해주세요.
2: 여기는 충북 청주시에 있는 YT 스포츠라고.
0: YT 스포츠.
2: 네 남편 이름이 연태거든요.
1: 아 그래서. 연태?
0: 어? 네, 연태? 그래서. 고량주요?
2: 네 맞아요.
1: 연태 고량주 할 때 연태?
2: 네 맞아요.
1: 어 연태. 이게 축구 강력하게 하실 것 같은데.
0: 예.
2: 네 그래서 오래 했어요. 굉장히 오래.
0: 얼마나 했어요?
2: 네. 20년 차.
1: 아,
0: 아니 지금 목소리가 되게 애띠셔갖고 네, 네. 나는 뭐 신혼부부인 줄 알았어.
1: 네.
2: 아 나이 많아요 저는.
0: 지금 네. 몇 살이신데요?
2: 저 44살이에요. 네.
0: 와 그러면 와. 몇 살에 결혼하신 거야?
2: 저 이제 12년 차, 13년 차, 12년 차네요. 네.
0: 예, 그렇구나.
1: 아, 남편분이 네. 이미 하고 계셨구나.
0: 네, 유선현 축구클럽 네, YT 스포츠. 그 축구선수 네. 출신이에요 남편이?
2: 아니요 선출은 아닌데
1: 네.
2: 축구 정말 사랑하고 아. 축구가 전부인 사람이에요. 네.
1: 아 축구가 전부인 사람. 아, 멋있다.
0: 청주 네. 미평동에 있는 거.
2: 네 맞. 저희가 두 개를 하고 있어서 미평동에도 있고 동남지구에 동남점이라고 또 2호점이 있어요.
0: 그러면 이걸 들으는 네. 유소년 축구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이나 우리 친구들한테 네, 네. 한마디 하시죠. 청주 근처에 계신 분들한테.
2: 네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유소년 어린이 여러분들, 학생들, 이렇게 YT 스포츠, 저 원장님이랑 지도자 선생님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네, 이렇게 축구 하고 싶으면 꼭 놀러 오세요.
0: 아, 웃음이 킥이네요.
1: 네, 고양이 소리 들으면서 헤어져 볼게요. 고양이 소리 한 번 더 들으면서.
2: 네.
1: 안녕. 네. 네.
0: 고양이 안녕.
2: 고맙습니다.
1: 예, 갑니다. 다음 갑니다.
0: 자, 가자. 다양하게 가자. 지역이 다양하게.
1: 다양하게.
0: 아, 저희 다양하게 하면 좋고. 좋은데요.
1: 경상으로 갑니다.
0: 경상. 예, 경상.
1: 경상 지역으로. 경상,
0: 북도.
1: 야, 경상
0: 또 남도가 파이팅, 될지.
1: 파이팅이 넘치니까.
0: 아, 경상. 아, 사투리 쫙쫙 나오죠, 이제.
1: 예. 예. 강력한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상, 뭐 울산, 부산 다 포함이죠.
0: 아, 저 울산, 부산,
1: 네.
0: 김해, 뭐 창원,
1: 다.
0: 마산, 진주 다 포함입니다.
1: 자 전화 가보겠습니다.
0: 네, 경상도
1: 바로
3: 받았다. 여보세요.
0: 예 여보세요. 이제 컬투쇼입니다.
3: 네 여보세요.
0: 예 컬투쇼요. 안 좋아요?
3: 아니요.
0: 좋아요?
1: 좋은 거예요?
3: 네.
0: 그러면 좋으면 소리 질러.
3: 야호.
0: 야호.
1: 야호. 야. 아하, 네. 경상 야호.
0: 야호.
1: 그래요.
0: 그 라디오를 좀 꺼주면 안 되겠습니까?
3: 잠시만요.
0: 예, 좀 네. 시간 차로 들리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1: 살짝 들리는데 우리 거 안 듣고 있는 거 아니야?
0: 야, 우리 거 들
1: 우리 거 들은 거 맞죠? 예.
0: 자, 이제 개인기 가겠습니다.
1: 개인기.
3: 아, 개인기요?
0: 예. 어떤 개인기?
3: 라면 땅 소리요.
0: 뭐?
3: 라면 땅 소리요.
0: 라면 땅 소리?
3: 네, 라면 땅 먹는 소리요.
1: 아, 라면 땅 먹는 소리 지금 먹고 지금? 있구나.
3: 네, 네.
1: 한번 들어보지 뭐. 한번 들어보죠.
0: 제 우리가 조용하고 한번 들어볼게요.
3: 네, 잠시만요.
1: 네, 야 이런 나
0: 자기도 어이가 없는 거지
1: 처음에는. 예? 네?
3: 잘 안 들려요.
0: 예, 잘 안 들려요.
1: 그건 우리가 네. 할 소리잖아요.
0: 근데 전화기 가까이 대고 먹어야지.
1: 네.
3: 아 그러면은 제가 예. 녹음해놓은 거 들려드려도 돼요?
1: 아, 그럴 시간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3: 아,
1: 한 번 더 세게.

0: 씹어볼래요? 입을 네. 벌리고 입을 벌리고 한번 씹어보세요. 자,
1: 씹어요.
0: 오, 야, 와, 아니 그 저희가
2: 저희가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0: 지금 라면 딱 모래를 씹는 소리 같기도 하고.
2: 예.
3: 아 그래요?
2: 이미 네. 다 먹어버렸죠?
3: 아니요, 계속 먹을 수는 있는데 소리가 네. 안 나요. 디테일하게.
2: 그거 말고는 없어요?
3: 네. 어, 뭘 해야 되죠?
0: 네.
2: 아, 이게 안 됐네요.
0: 야, 최초의 땡이 나옵니다.
2: 예, 라면 땅 소리는 좀 어이없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뭘 먹는 소리 다 들려주면 그게 다 개인기.
0: 네, 라면 땅 먹다가 라면 땡 소리.
2: 제가 라면 숨 쉬는 소리 들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기지 그러면.
0: 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경상, 예, 경상 한 번 더 한번 가볼게요. 경상으로 한 번 더. 자, 라면 땅 신선하긴 했는데.
2: 예, 신선해.
0: 라면 땅 소리.
2: 진짜 바삭바삭한 소리가 났어요.
3: 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2: 자, 컬투쇼입니다. 자, 개인기 갈게요.
4: 컬투쇼라고요?
2: 예예 컬투쇼예요. 왜요?
4: 아닙니다.
0: 신청했잖아요.
4: 아 맞죠.
2: 자뭐저 어떤 거? 자 개인기.
4: 어 임영웅 씨 모창 한번.
2: 임영웅 모창?
0: 어 한번 들려주시죠.
2: 자 네, 갈게요.
0: 예.

0: 같아요.
1: 그냥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좀 긴장하고.
1: 아, 좀 비슷했는데.
2: 우리는 노래 잘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아, 웃음이 나와야 돼요.
0: 아, 긴장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 아, 근데 비슷하게는 임영까지 갔는데 운까지는 안 가네. 아, 아 임영 씨 아, 경상에. 예. 혹시 뭐 만회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까 혹시?
0: 어, 만회할 수 있는 거요?
1: 혹시 예, 시간 많이 없어요.
0: 어. 예, 바비킴이 부르는 학교 종이 땡땡.
2: 어, 좋아, 이런 거, 이런 거. 야, 이런 거 좋다.
1: 어,
2: 좋다.
1: 이런 거, 이런 거 해볼게요. 자, 큐. 오케이, 오케이, 가자.
0: 네.
1: 예.
0: 아. 네. 바비킴. 저 시동을 걸어야 돼요.
1: 어, 시동.
2: 바비킴.
1: 예, 예. 바비킴.
0: 땡땡. 학교 종이.
1: 임영웅 아니야?
2: 그 임영웅이야. 아, 임영웅이야.
1: 예.
0: 아, 아 이게 좀 더 임영웅 같나요?
2: 예. 아, 그래도 웃음을 줬어. 자, 예. 웃음 줬으니까.
1: 아, 좋습니다.
2: 예. 자, 뭘 홍보하고 싶으세요?
0: 아, 저는 대구 사는 아이 둘 키우는 송유진이라고 하고요.
1: 네.
0: 어, 사실 저는 이제 낮에는 이제 인터넷 설치 기사로 근무하면서 어, 네. 어 따로 이제 그 어 유튜브를 부업으로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2: 아, 제 채널을 운영하세요?
0: 네, 맞습니다.
2: 예. 어떤 채널을 빨리 얘기해 주세요.
0: 예, 저는 유튜브에 가수 송유진이라고 하면 나오는데요. 전봇대 사장 가수라고 해서
1: 예. 네,
0: 전봇대를 타고 이제 가수 활동도 하고 3년 전에 전영록 선생님이 앨범 내준 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어, 진짜?
1: 아, 그래요?
2: 가수시네.
1: 그러시네.
0: 아.
1: 그럼 유진 씨 목소리로 노래 하나만 불러주세요.
0: 네, 그럼 제 노래 마음이 전하는 말 짧게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1: 아, 본인 노래, 예.
2: 아, 지금 저 유진 씨를 보고 있는데 네. 어, 얼굴이 그냥 약간 배우 얼굴 닮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구독자가 319명입니다.
1: 동영상이 18개.
0: 네. 네.

0: 나는 마음이 전하는 말입니다.
1: 예. 아.
2: 이게
1: 좋습니다.
2: 언뜻 안경 쓰고 계신 모습이 태희 같기도 하고 그죠?
1: 예, 느낌이.
0: 아, 감사합니다.
1: 예, 가수 송효진 채널을 많이 검색해 주시고 네. 지금 319명이 이제 구독자인데 컬트 효과가 네.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2: 가수 송효진 예. 검색해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근데 진짜 이게 제가 원래는 가수를 포기했다가 다시 1년 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 네네.
0: 제가 예전에도 가수의 목표를 뭐 삼았던 것들을 다 이루긴 했는데 이번에 가수를 시작하면서 목표를 잡은 게
1: 네.
0: 컬투쇼의 그 무대에서 꼭 노래 보는 게 목표입니다.
2: 예, 네, 꼭 많이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날이 올 때까지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야, 구독자가 말씀드린 순간 336명이 됐다고 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예, 쭉쭉 화이팅 하시고 언젠가 한번 만납시다.
2: 감사합니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유진 씨.
2: 자, 마지막 한 번 더.
1: 자,
2: 이렇게 그 정말 홍보가 절실하신 분들 에? 이렇게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아 전라.
1: 예,
2: 아 전라네요.
1: 전라가 됩니다. 아,
2: 예, 지금 다양하게 선택되네요. 예,
1: 다양하게 나오네. 자연빵입니다.
2: 예,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1: 자연빵이야. 여러분만 쉬쉬하면 됩니다. 오신 분들만 눈 감아주면 돼요.
2: 전라남도가 될지.
1: 자,
3: 맞다. 저 사투리 진하게 써본 사람이 그냥 연결돼버렸으면 좋겠구만.
1: 음이 받으란께. 갑니다. 자, 빨리빨리. 빨리빨리.
3: 전화 받으시오. 어떤 뭐 하시오?
1: 으따.
3: 이씨.
4: 여보세요?
2: 걸투쇼예요?
4: 네.
2: 지금 전북 완주 시골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셨죠?
4: 네, 근데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2: 근데요?
1: 근데요?
4: 네.
2: 뭐 홍보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코너가?
4: 네, 근데 제가 잘못, 저는 그거 이해를 잘못하고 보낸 것 같아요.
1: 뭐야, 그러면 개인기 하려고 보낸 거예요?
2: 그럼 개인기를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
1: 개인기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4: 염소 소리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1: 염소, 예, 예.
4: 네.
1: 예.
4: 네.
3: 네.
4: 네.
3: 네.
4: 네.
3: 네.
4: 네. 네. 네. 염소 소리만 내면 되나요?
1: 예, 예.
2: 계속 가보세요. 계속 염소 소리만 계속 내보세요. 지금 염소 소리 홍보하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1: 아, 듣기 좋아하세요.
4: 아, 네. 염소만.
1: 염소가 한 마리는 아닌 것 같아.
2: 계속 넣어. 기분 좋은 염소. 시작. 기분 좋은 염소.
4: 기분 좋은. 웃으면서 했어요. 웃으면서.
1: 야.
2: 아니 그래도 뭐라도 그냥 홍보할 거 있으면 홍보하세요. 본인이라도.
1: 개인기 아까우니까.
4: 아, 저를 홍보할 거는 마땅히 없고요. 제가 지금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2: 아, 요양보호사.
4: 네, 그냥 조금 완주 쪽에서 제일 크기는 해요. 그 센터를 그냥 소개해야 될까요?
1: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2: 본인이
4: 네.
2: 이제 염소 소리로 이제 홍보 기회를 획득을 하셨기 때문에
4: 네.
2: 뭐라도 빨리 하시라는 거예요.
1: 뭐 생일 홍보라든가 본인 뭐 이름 홍보라든가 뭐 결혼 기념일 결혼하셨으면 이런 거 개인적인 이벤트
4: 제가
1: 홍보해야
4: 곧
1: 됩니다.
4: 생일이에요.
1: 아, 곧 생일이요?
4: 제가 네. 제 이름을 대기는 참 민망하고 예. 저의 가명으로는 윤도연이라고요. 제가 10월에 생일이에요.
2: 왜 가명을 갑자기 되는 거예요?
4: 네?
1: 당신은 수배 중입니까? 왜 이름을
4: 아니요. 이름이 안 이뻐서 곧 개명 중이라.
1: 네, 네.
4: 곧 개명할 생각을 하고 있어서.
1: 네.
4: 예, 네, 그래요.
2: 알겠습니다.
1: 네. 생일 축하드려요.
2: 그럼 생일 축하드리고요.
1: 네.
4: 네.
2: 마지막 염소 소리로 광고 소개 한번 해 주시죠.
1: 네, 광고 이렇게 염소 소리로.
3: 광고 이렇게.
4: 광고 들려 주세요.
3: 광고. Here we go.
5: 이탈리아 행 항공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6: 다우닝이 이탈리아까지 가는 이유. 소파 가죽이 시작되는 곳부터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죠. 오랜 시간 지켜온 다우닝의 기준. 좋은 가죽에는 분명한 주소가 있습니다. 창립기념 페스티벌은 11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우닝.
7: 케어. 원해요?
8: 케어원 헤어.
7: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8: 케어원 헤어.
7: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8: 케어원 헤어.
7: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9: 어디까지 가시나요?
10: 살아서 장까지요.
9: 혹시 닥터 캡슐 천?
11: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1: 닥터 캡슐.
1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냄새 올리브영에서 만나보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클라우드 모델 이준혁입니다. 건강관리 때문에 맥주를 망설이던 분들을 위해서 클라우드 퓨린 컷다운이 탄생했습니다. 퓨린은 90% 컷, 제로 슈거로 걱정은 다운. 클라우드의 새로운 장르 퓨린 컷다운.

0: 가까운 편의점이나 마트에 있습니다. 롯데 칠성 음료.
1: 아, 이 염소 소리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예.
2: 반가워.
1: 예, 이규란 씨가 졸려서 회사에서 라디오 틀었다가 염소 소리에 빵 터져서 계속 이어폰을 빼고 있네요.
3: 아, 그게 너무 웃겨. 그냥 홍보가 기가 막혀라는 코너로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네. 개인기 얘기하니까 그 개인기
1: 거기 꽂혀가지고
3: 개인기 나 염소 소리 할 수 있는데 아하하 문자 보낸 거야.
1: 나 할 거야 염소 소리 이러면서. 대박이었어요.
4: 자, 이 코너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할 수 있을까요?
1: 아, 글쎄 급하게 회의를 들어가 봐야 될 것
4: 같아요. 예. 오늘 봐서 괜찮으면 한 번 더 해보고 괜찮으면 쭉 갈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4: 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벌써 반이 갔네.
4: 아이고, 벌써 3분 넘어가네.
1: 아, 재밌어. 재밌어.
4: 시간이 후딱 간다. 음흠. 얼마나 좋아. 돈도 벌고.
5: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6: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계기론 완전 폭발.
6: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5: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7: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세상 시끄럽고 끝내주게 신나는 위로 뮤지컬 Choir of Man, Queen, Sia 등 최정상 아티스트들의 히트곡과 춤, 유쾌한 수다로 가득한 공연. 단 100분 당신의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뮤지컬 Choir of Man 롤시어터 대학로 우리투자증권을 지금 공연 중. 14세 이상 관람가.

0: 청구 실손 24.
1: 병원 다녀오셨나요? 청구 서류 필요 없는 실손 24로 청구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이서진, 김광규입니다. 무엇이든 해줄 지니, 비서진이 한층 세심하고 전문적인 비서로 돌아왔습니다.
4: 역대 최상 수발 난이도 비서진이 마이스터의 하루를 밀착 케어하겠습니다.
3: 매주 금요일 밤 11시 10분 SBS 비서진에서 만나보세요.
5: 여러분의 일상 속 틈 어디에 있나요?
6: 점심시간, 공강시간, 출근 전, 퇴근 후 여러분의 일상 속 틈 시간을 제보해주세요.
5: 전국 어디든 유재석, 유연석이 틈만 나면 달려갑니다.
6: SBS 틈만 나면 시즌 5는
7: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만나요.
8: 오직 천재적인 수술 실력으로 부조리를 깨부수는
9: 수술방에 미친 개, 닥터X, 개수정의 사이다 메디컬 누아르.
8: SBS 금토 드라마 닥터X 하얀 마피아의 시대는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2차 모집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경복대학교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와!

0: 우리 전화번호.
1: 왜? 자, 또 올게 드디어 또 왔습니다.
2: 또 왔습니다.
1: 1년에 4번 있는 그거.
2: 네.
1: 그게 뭐야?
2: 바로
1: 모르죠. 야, 1년에 4번 있는 거 오늘 그게 바로 또 왔습니다. 네 번째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됩니다.
2: 내일부터네, 내일부터.
1: 지난 3분기 네.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아하. 전국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압도적으로 컬투쇼가 1위를 차지했었죠.
2: 1위를 아, 3분기 내내.
1: 네, 그냥 1위는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뭐 그렇지만 압도적인 1위를
2: 압도적으로
1: 이제 2위 3위를 격차를 너무 벌였어.
2: 압도 DJ.
1: 아유. 야. 압도 스페셜 DJ.
2: 아유.
1: 압도 방청객.
2: 자. 뭐. 이렇게 된겨 26년 한번 씹어 먹어봐야 되는데
1: 자 여러분들 또 도와주셔야 됩니다.
2: 도와주셔야 됩니다.
1: 또다시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2: 압도적으로 우리 쇼단원들이 좀 움직여줘야 돼요. 자 02-2056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1: 와우
2: 2056입니다 여기 전화가 오면 전화를 일단 제발 좀 받아주세요. 일단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라디오 뭐 들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한번 듣기 시작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마력의 라디오 2시 탈출 컬투쇼를 외쳐버리는 겁니다. 자 청취율 조사에 참여했다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주신 쇼다롱께는 저희가 선물을 쏘는데요.
1: 총 20분에게는 심심치 않은 금액의 백화점 상품권을 이야, 쏩니다.
2: 심심치 않아요.
1: 이 상품권을 들고 네. 백화점에 가면 심심하지 않아요.
2: 심심할 일이 없어요. 계속 돌아다니게 돼.
1: 예, 계속 돌아다닐 수 있어. 어,
2: 심심할
1: 예.
2: 일이 없어.
1: 그 외에도 커피 쿠폰 쏠 거고요. 아이스크림 쿠폰,
2: 네.
1: 떡 튀순 세트 쿠폰,
2: 아이고,
1: 햄버거 세트 쿠폰 등등 쏩니다.
2: 쏩니다. 대박입니다.
1: 근데 이제 02-2056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아 네. 청취율 조사 나한테 전화가 왔어 기뻐하면서 받아주시고 컬투쇼를 당당하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2: 야, 한 번이 안 옵니다. 한 번이 안 와.
1: 예. 아, 전화 통화 중에 인증샷을 남기려면 이렇게 탁 인증하는 거 알죠 여러분들? 그 번호가 찍혀있는 화면을 인증해서 네네. 보내시면 돼요.
2: 캡처해야 돼요.
1: 자, 자 사진 전송은 100원이 됩니다. 100원 정도는 써줘야지 여러분들이. 그죠?
2: 네.
1: 자 샵에 1088번으로 인증샷과 함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자 방청 신청을 하셔서 여러분들 뽑혀서 여기 온 거잖아요. 그죠? 오니까 어때요? 아 즐겁죠. 생동감 넘치죠.
3: 네.
1: 이렇게 커다란 슈퍼스타 머리를 가진 사람을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2: DJ계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1: 우두머리 우두등치
2: 우등사를 보고 있습니다. 자 방청 신청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저희가 모시질 않아요.
1: 그럼요.
2: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방청 신청 문자 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샵 1088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 들고 또는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와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를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연예인들 우두머리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컬투쇼가 또 네. 특집을 늘 준비하는데 또 특집을 아하. 단행합니다.
2: 그렇죠.
1: 컬투쇼 20주년 특별기획 웨딩싱어 특집 컬투쇼 두리와쇼
2: 쇼!
1: 아. 자 웨딩싱어 특집
2: 그렇습니다.
1: 이거는 뭐냐면 10월 20일 날 이 특집을 하는데 생방송으로
2: 네.
1: 전국에 있는 방청객들 모시는데 그냥 부부 위주로 모셔요. 커플 위주로
2: 네.
1: 예, 그죠?
2: 예비 부부,
1: 왜
2: 연인.
1: 10월 짝 있는 방청객들만 모십니다.
2: 그렇습니다.
1: 10월 21일 왜 그날을 선택했냐? 제 결혼 기념일이에요.
2: 아, 그날. 그냥 아내분이 그러면 오십니까?
1: 예, 뭐라도 기념할까 해서 그냥 이 특집을 마련해 버렸어요.
2: 어, 그때 탈모지 멘트도 좀 하고.
1: 예.
2: 아, 1타 2피군요. 네. 자, 그날에 이것도 약간 늙을 것 같았나? 1타 2피군요.
1: 1타 2피.
2: 네. 책에서 봤습니다. 자, 그날에 출연진들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아, 자, 공개해 드릴게요. 스페셜 DJ 지금 뭐 보이는 라디오는 보이고 있는데. 아, 제주 십다수 조카 아기띠 예, 창시자죠. 미모의 형수님을 공개한 사랑꾼 GOD의 박준형. 네, 여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튜브 스타 삼촌과 숙모 커플이죠. 낭만부부 좋다. 낭만부부가 나오고요. 그리고 축가하면 생각나는 그 이름. 아나가나가 조혜련 씨. 그리고 연예계 대표 인꼬부부 트리미 소울이 송송이 새 아이의 아빠 엄마죠. 하하 별 씨. 뜨거운 축하 무대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아, 부부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2: 함께 나오네요.
1: 이야, 그런 적 없었는데 처음인데요.
2: 야 오늘 풍성하네 풍성해 함께 예. 나온다고 합니다.
1: 여러분들 부부 그리고 연인도 좋습니다. 신청하십시오.
2: 야,
1: 그리고 근데... 썸남 썸녀도 신청 가능해요.
2: 썸을 타고 있다.
1: 예, 썸남 썸녀. 그리고 연인인 걸 어떻게 증명? 우리 둘이 연인이에요. 어떻게 증명해? 뽀뽀를 해야 됩니다.
2: 저희 연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지금이야. 뽀뽀를 딱.
1: 그럼 뭐... 연인이에요. 됐어요.
2: 자 많은 분들이 노리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0: 걱정하지 마세요. 부부는 뽀뽀 안 시킵니다.
1: 부분 안 시키고.
0: 예, 서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예, 예.
1: 장기연애 하고 있다. 그래도 예, 좀, 예. 예. 아, 저희가 밀어드리지 않습니다. 예. 이미 됐으니까요.
0: 예. 네. 자, 컬투스에서 드리는 선물 안내를 해드리고 나서 광고 듣고 예, 두 분을 만나도록 할게요. 최세훈, 네. 최성민 씨를 만나는데요. 자, 이쯤 되면 하는 전국민 똥꼬 근력 강화 운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유익한 시간입니다.
0: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똥꼬가 급똥 앞에서 처절히 열리지 않길 바라면서
1: 아, 끔찍하죠.
0: 평소에 여러분의 똥꼬의 근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네. 강력하게 조이는 힘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자,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똥꼬의 힘을 줬다.
1: 줬다.
0: 뺐다.
1: 뺐다.
0: 줬다.
1: 줬다.
0: 뺐다.
1: 뺐다.
0: 줬다.
1: 줬다.
0: 뺐다.
1: 뺐다.
0: 줬다.
1: 뺐다.
0: 줬다.
1: 뺐다.
0: 줬다가
1: 뺐다가
0: 줬다. 자, 이렇게 해줘.
1: 자.
0: 어깨를 올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똥꼬가 어깨에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자, 여러분 직접 해야 돼요. 해드릴 수가 없어요. 직접 해야 돼요.
0: 예, 대신 네, 해드릴 수 없는 운동입니다.
1: 예, 안타깝지만 대신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0: 각자의 똥꼬는 각자가 알아서 관리해야 됩니다.
1: 자,
0: 자 똥꼬의 힘을 줬다.
1: 줬다.
0: 뺐다.
1: 뺐다.
0: 줬다.
1: 줬다.
0: 뺐다.
1: 뺐다.
0: 줬다. 뺐다. 줬다.
1: 뺐다.
0: 줬다가.
1: 뺐다가.
0: 줬다. 박재만 씨도 이 운동을 계속하면서 상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주문 대성 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1: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0: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1: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0: 자연치아를 지키는 닥터 미니쉬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1: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0: 옷이 원하는 세탁 월드클링에서 백화점 상품권,
1: 치과에서 만든 구강탕탕에서 미백 전동 칫솔,
0: 기분 좋은 배부름 배꼽 한상에서
1: 저희
0: 공주알밤 양념육 밀키트,
1: 유산균 초콜릿 비타와이즈에서 당류형 프로 다크초콜릿,
0: 미국 기능성 신발 오스오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1: 쑥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인절미 선물 세트,
0: 이진바이오에서 자동 케겔 운동기기 휴케마,
1: 대단하네, 꽃배달 전문업체 컬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0: 줬다 뺐다
1: 줬다 뺐다
0: 줬다가
1: 뺐다가
0: 줬다
1: 광고요? Here we go.
0: 하이.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5: 배우 이주승입니다. 세상에 없던 주소에서의 새만금 라이프.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에 단독주택 용지를 지금 분양합니다. 정주에 필요한 모든 여건을 갖춘 미래를 여는 새로운 도시.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 분양 문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새만금 개발공사.

0: 1, 2, 3, 4.
1: 사양
2: 침품
3: 명
1: 부호. 웬일이야? 왜 명 안 했어? 왜? 어, 성민이 왜 명 안 했어?
3: 왜 안 했어요?
1: 고민했어요. 사연을 기다린 사달 견치기 아버지 기어나가요. 무단결근과 무단출근, 무단지각, 무단삭제, 무단갈취, 걸트에서 무려 21년째 이 코너에 출연 중인 본업이 가수인데, 자, 이 코너는 매주 나오지만 가수 생활은 1년에 단 한 번 콘서트를 하는 가수 최재훈.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2: 무단체 정 선생님. 자, 이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정말 입지가 점점 커지는 분입니다. 예. 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톤이죠. 막걸리 아저씨 톤의 소유자.
4: 뭐야, 뭐야.
2: 아, 결국 9월 월장원을 이분이 가져.

0: 맞습니다. 예.
1: 사연을 너무 잘 읽어 정말 자랑스러운 내 친구죠. 연예계 데뷔가 20년이 남았는데 드디어 적성을 찾았다. 적성 찾았어. 개그맨 최성민.
2: 반갑습니다. 예. 막걸리 아저씨 개그맨 최성민입니다.
1: 아, 대단합니다.
0: 막걸리 아저씨 개그맨. 예.
1: 아, 반갑습니다.
2: 아, 조회수가 200만이 넘었어요.
1: 오! 예. 대단합니다.
0: 아, 그 톤으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2: 아,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아, 좋아.
2: 예.
0: 아,
1: 260만.
2: 260만이요?
1: 우와. 회원으로 260만을. 오.
3: 대단합니다.
1: 대단합니다.
0: 댓글이 1200개가 달렸어요.
2: 이야.
1: 사실 원래 한 2만 6천, 26만 정도인데 대박 나봤자.
3: 그러니까
1: 사연, 그 사연을 이렇게 260만 원 끌어올린 사람입니다.
0: 개그맨 지금 데뷔 몇 년이죠?
2: 아, 20년 차죠.
0: 20년 차의 캐릭터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2: 예.
1: 이제 열립니다. 이제 왔어요.
2: 지금이요?
0: 이제 시작이에요. 네,
1: 20년, 100세 시대니까
2: 20년 만에
0: 이제 시작이에요.
2: 예, 드디어 열리네요.
0: 와, 이제 자, 시작이에요.
2: 네.
0: 예, 이제 시작이에요. 예.
1: 아. 사연은 시작만 해도 계속 웃게 됩니다, 저는.
2: 네. 예.
0: 자, 사연 짚으면 2026년 10월에 이벤트 안내입니다. 네. 사연만 소개돼도 일단 책정 금액 상품권에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무조건 챙겨드리고요.
1: 네.
0: 주장원 선물을 네가 발표하세요.
1: 그렇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6인용, 10인용도 충분히 드릴 수가 있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은 사실 그 가전제품 큰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2: 아...
1: 네, 들고 옮기기 쉬운 사이즈요.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설거지까지 혼자 해야 됩니까? 이제 설거지는 기계한테 시켜버려. 쿠땡 식기 세척기 3인용.
0: 와, 이거 봐.
1: 요겁니다. 야, 3인용.
0: 와,
4: 크게 생겼어요.
1: 야, 1인 가구에는 딱이죠.
0: 약간 손님이 한두 명 이렇게 와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1: 예. 예. 야, 열립니다. 저렇게.
0: 이렇게. 아우, 귀엽다. 예쁘게 생겼다. 나도 갖고 싶다. 얘는 진짜 갖고 싶겠어. 진짜 우리
1: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지금 기록이 아빠는.
2: 아, 너무 필요하죠. 예.
0: 사연 보내세요.
1: 아, 벌써부터 지금 사연을 보고 있어요. 오늘 또 장원 가져가려고. 아, 오직 사연밖에 모르는 남자.
2: 어? 너무 필요하죠. 좀 너무 그 감정이 없었어요.
1: 너무 가짜였어요.
2: 예, 죄송합니다.
1: 필요합니까?
2: 너무 필요하죠.
0: 예, 사연 보내세요.
1: 사연 쓰겠네. 예. 쓰겠어.
0: 자, 쿠땡 식기 세척기보다 강력한 월장어 선물은요.
1: 네.
0: 외투의 계절 삼겹살 집에서 회식이라도 하면 그냥 옷이 삼겹살 냄새로 그냥 아, 내가 삼겹살인가 싶을 정도로 다 배갖고는 그냥 아, 이럴 때 필요한 왕비싼 가전제품 럭셔리. 아! 라디오 청취율 압도적 1위 방송 컬투쇼에서는 이런 것도 줍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면 이번에도 컬투쇼라고 정말 잘 대답해 주세요. 자, 사연 하나 잘 쓰면 이게 바로 내 집으로 돌아옵니다. 엘땡전자 오브제 컬렉션 스타일러.
2: 야, 야, 요거죠 요거.
1: 아유, 대박이네. 요거 성민 씨 필요하죠?
2: 야, 무조건 필요하죠. 다림질을 못해. 다림질을.
1: 다림질을.
2: 예, 저거 있으면 다림질 안 해도 되잖아.
1: 그냥 하루만 걸어놓으면 되니까.
2: 예.
1: 갑니다. 야, 다 필요하네.
0: 오늘 주장원은 과연 누가 될지 첫 번째 후보 사연부터 읽습니다. 뜻밖의 단어라는 제목이에요. 뜻밖의 단어. 이선영 씨가 보내셨어요.
5: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0: 태어나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신 분들 모태 신앙이라고 그러죠.
5: 당연히 신앙심 깊은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어느덧 아들도 7살이 되었어.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편인 평소에는 아들이 잘못을 했을 때 왜 혼나야 하는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해주고 설득합니다.
0: 아들, 아빠가 왜 안 된다고 했지?
5: 그리고 논리적으로 얘기해주고 발바닥 맴매를 합니다.
0: 야, 발바닥 맴매는 정말 오래된.
4: 어허, 이거 옛날 뭐 신랑 뭐
0: 할 때. 그렇지, 그렇죠.
1: 밤 들어갈 때나 뭐 이렇게.
5: 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일거리가 많은 시즌이나 몸이 고된 날이면 달라요. 설명과 설득은 다 사라지고.
0: 야, 이 새끼야!
1: 야, 올라왔어.
5: 바로 튀어나옵니다. 몇 달 전부터 아들이 성경책에서 말씀 찾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그러다 하루는 장거리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고 아들과 저는 끝말잇기를 시작했죠. 참고로 저희 모자는 승부욕이 조금 강합니다. 첫 번째 판, 아들 먼저. 교회, 회사, 사람, 람바다, 다이소, 소스. 아들은 스스로 시작되는 말을 곰곰이 고민하더니 스가랴, 구약 성경이 나오는 책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저걸 어떻게 알았지 싶었고 운전하던 남편도 아들의 실력에 깜짝 놀라서 그 탄성을 지르면서
0: 우와, 스가랴를 안다고? 야, 아들 멋지다, 최고다.
5: 칭찬해

0: 하시더군요. 그렇게 몇 판을 더 하다가 이번에는 제가 스스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할 차례가 되어 왔어요. 저는 아까 아들이 말했던 단어가 번뜩 떠올랐죠. 네가 아까 그렇게 자랑스럽게 외쳤던 그 단어, 이번엔 엄마가 쓴다. 승리를 확신한 저는 거만한 표정을 외쳤습니다. 세가리야! 그런데 아이 아들이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1: 아빠가 쓰던 말이죠. 어,
2: 아빠한테 배운 말이네.
0: 스가리야, 리아 이 새끼야! 그날 이후 저희 집에서는 아이 훈육도 중요하지만 아빠의 어휘 교육부터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스가리야, 야 이 새끼야!
2: 아하. 아 여기까지군요.
1: 여기까지.
2: 어 여기까지. 아하.
3: 아하. 재밌네요.
2: 말 조심해야 됩니다.
3: 그러니까요.
1: 진짜 애들이 네. 다 따라합니다.
3: 다 따라해, 거울, 다 따라해. 거울, 거울.
1: 진짜 그대로 따라. 스펀지처럼 네. 싹 빠말하고. 와. 야 저는 구요.
2: 저도요.
3: 저도요.
4: 저도 구요.
1: 그만아. 제가 이제 우리 그 와이프 오빠죠. 손이 처남의 그 장남 친구가 우리 와이프를 이름이 이제 뭐죠? 그럼 고모입니까? 외숙모죠. 외숙모.
2: 어 아빠의 동생. 고모 고모.
1: 고모인가? 아 고모네. 아빠의 동생, 고모. 헷갈렸어요. 고모를 고모라고 안 부르고 또또라고 부르는 거예요.
2: 왜 왜?
0: 또또. 에 또또. 에 또또.
2: 또또가 뭐지?
1: 그래서 왜 그랬을까? 아. 왜 또또라고 부를까? 그래서 아. 알아봤더니 말끝마다 이제 또또.
2: 또또.
1: 또 그런 거 같아. 또. 또또 그래갖고 또또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애가 그냥 그리고 또또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밑에 여자의 동생은 우리 아들은 그 손이천함의 와이프의 오빠를 네. 안나라고 부르 안나.
3: 안나
1: 안나
3: 안나
1: 안나
3: 안나 뭐지?
1: 약간 여자 이름 같고 그렇잖아요. 안나. 왜 안나라고 불렀을까? 그래서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 형이 앞에 말버릇처럼 안나
2: 안나
1: 안나 안나 정말 안나 그래서 안나가 된 거예요. 근데 애들은 그걸 듣고 그렇게 얘기한
2: 그렇지 흘리지 않는 거예요.
1: 네, 그렇게 처리한다.
2: 아주 재밌는 사연이었습니다.
1: 자, 재훈 씨.
3: 네.
1: 최재훈 씨.
3: 자, 사연
1: 가수 소개해. 최재훈 씨. 무단 최재훈 씨.
2: 오늘 스타일러가 있었다면 그 티가 좀 펴졌을 텐데
1: 말이야. 오늘 왜, 야, 오늘 왜 이렇게 주름 졌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3: 아, 그냥 막 아무거나 입고 나오니까. 막. 자.
1: 갑자기 이 옷만 보게 되는 건데.
2: 정말 급하게 나오셨군요.
4: 자, 중요한 건 제일 늦게 도착했어요.
3: 하지 말까? 하지 말까? 아니, 하지 말까?
2: 아니, 아닙니다. 예.
3: 자, 조현규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교감 선생님이에요. 교감 선생님. 20여 년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생긴 일입니다.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일본으로 가는 게 결정되고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엄하기로 소문난 교감 선생님도 같이 간다는 거였죠. 시간은 흘러 수학여행 날짜가 다가왔고 별 문제 없이 즐거운 여행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행 마지막 날 한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탔을 무렵이었어요. 한 장난기 많은 친구가 선상 데크에 올라서 항구에 있는 일본인들에게 손을 흔들며 나지막하게 외쳤습니다. 아오이 소라.
1: 아하.
3: 아오이 소라.
1: 여기 웃는 사람들은 이걸 아는 거죠. 예. 아.
3: 당시 아오이 소라는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성인 배우였고, 아 모르셨구나, 모르셨구나. 어. 유명한 성인 배우였고, 이걸 들은 친구들은 킥킥거리면서. 킥킥거리며 웃고 있는데 뒤에서 무서운 교감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아우 이 소라가 무슨 뜻이냐. 이걸 들은 친구는 살기 위해 머리를 짜냈죠.
5: 아, 아우 이 소라는 푸른 하늘이란 뜻으로 맑은 날씨를 기원하는 일본의 인사말입니다.
1: 오, 되게 똑똑한데?
0: 아우 이 소라.
5: 아우 이 소라.
3: 아 그래? 그때부터 저희는 웃음을 찾느라 죽을 지경이었어요. 근데 교감 선생님이
2: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큰일 났네.
3: 갑자기 친구들을 쭉 둘러보시더니

0: 애써하셨습니다.
1: 아니 녀석들아, 그 좋은 인사말을 왜 그렇게 응?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해? 동방 예의 중에서 예의지국에서 온 학생들이 어 인사를 하려면 씩씩하게 해야지.

0: 결국 저희는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시뻘개진 채 교감 선생님을 따라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아우 이소라, 아우 이소라. 나중에야 그 이름의 또 다른 의미를 알게 되신 교감 선생님, 다행히 크게 혼내지는 않으셨는데요. 선생님, 그날의 수학 여행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교감 선생님, 존경합니다. 아, 야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면 대박인데.
1: 진짜 있었을 것 같은데 왠지.
0: 사실 네. 이분이 랭킹 1위시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2: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0: 아, 두 분 모르셨어요. 패태 예. 두 분 모르셨어요. 일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
2: 아, 일본 사람들은 많이
0: 일본
2: 알겠죠.
0: 사람들은 많이 알겠죠.
2: 한국 중에서도 이제 남자분들도 아는 사람이 꽤 있겠죠.
1: 최성민 씨 팬이었잖아요, 두 분. 예?
0: 영상 많이 소장하고 계셨었잖아요. 예.
3: 저 때랑 시대가 달라요.
1: 푸른 하늘 아오이소라 푸른 하늘 예
0: 푸른 하늘 예 푸른 하늘 사연 자 구요
2: 아오이소라 아
1: 이게 만들어지면 정말 웃길 것 같아. 저도 구요 이게 약간 유튜브에서
2: 아 오
1: 재밌을 것 같아.
2: 오 네. 저도 구가겠습니다.
1: 9만 원
3: 저는 팬의 입장에서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2: 어우 팬이라고 바로 시아라우스를 해보네.
1: 팬심이 대단하네.
0: 야,
1: 아, 제가 보니 익명입니다.
2: 아오이소라.
1: 아오이소라.
2: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1: 예, 예? 글쎄 모르겠네 그런 것까지. 예.
3: 저보다 누나일 거예요.
1: 저희보다. 어 누나네. 81년생이라고 하시네.
3: 네네 누나 예. 누나예요 누나.
1: 자 비상구의 마에스트로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자분이고요. 한 달 전 대장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아주 잘 끝났는데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제 장이 자아가 생겼는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가스를 배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2: 나이스.
1: 그것도 아주 그 뭐랄까 취두부 같은
0: 아하.
1: 그 세계 3대 악취에 등록이 될 만한 어마무시한 냄새와 함께 말이죠. 아하. 아, 그날도 외출했다 돌아오는데 뱃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관략근을 최대한 조이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렸는데 27층에서 내려오고 있더군요. 저는 살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바로 지하 2층 주차장. 적막한 비상구 계단이 보였습니다. 그래! 저기다! 저기야! 저는 안식처를 찾은 마음으로 비상구 문을 슬그머니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았던 방귀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냥 뽕뽕 이거 아니었어요. 그 공간의 울림. 지하 2층만의 공간의 울림을 이용해서
2: 울리지.
1: 리듬에 몸을 막힌 채 뿜 뿜 뿜 뿜 뿜 뿜 뿜 뿜 뿜 뿜 뿜 아주 현란하게 아 오케스트라 못지않게 신나게 연주를 해댔죠. 냄새와 함께 밀려오는 그 짜릿한 해방감 아우 좋았어. 그렇게 영혼을 탈탈 털어내고 기분 좋게 비상구를 나왔는데 어라 엘리베이터가 저를 지나쳐서 지하 3층에 멈춘 겁니다. 어?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누가 내린 걸 거야. 아 이건 누가 내린 거야. 나무 관세음보살을 품며 기다렸죠.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지하 2층에서 띵 하고 열렸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안에는 운동복을 차려입은 젊은 부부와 40대 아저씨 그리고 60대 어르신 한 분이 타고 계셨어요. 순간 멈칫했지만 저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아주 아주 밝게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제 밝은 인사에 단 한 명도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정면 엘리베이터 벽면만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더군요. 순간 식은땀이 쫙 흘렀지만 저는 끝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치미를 뚝 떼고 내렸습니다. 하지만 집에 온 뒤로도 찝찝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남편을 졸라서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궁금해서 테스트 하나만 할게. 내가 지금 3층에 있을 테니까 당신은 지하 2층 비상계단에 서서 입방 기술을 내봐. 입방기 뿌루루 깎아 뿡뿡뿡 뿡뿡 이렇게.

0: 소리구나.
1: 어, 테스트 하려고. 남편은 어이없다면서도 비상 계단에 서서 입으로 뿡뿡 빵빵 빵빵빵 뿡뿡뿡 이렇게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 세상에, 직접 들은 그 소리는 예술의 전당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서라운드 스피커로 듣는 것처럼 쩌렁쩌렁하게 나왔어요. 빠바바방 빠바바방 빵빵 비상계단은 소리가 위아래로 미친 듯이 울리는 음향의 반사와 굴절을 다 고려한 듯한 훌륭한 공연장이었던 겁니다. 그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사과를 드릴게요. 이제 계단에서, 특히 비상계단에서는 절대 안 끼겠습니다.
2: 이야. 어우, 울림이 엄청났었나 보네.
1: 아하.
0: 야, 소리는 생각도 못했네.
2: 소리가.
1: 그러니까요. 아, 지하. 근데 그 한번 껴보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막 울리니까.
2: 근데 윤세윤 씨는 소리가 다르잖아요.
1: 제가 뭐 어떻게. 예.
2: 아, 저는 코빅니빅니가 할 때 네. 대기실을 늘 같이 써가지고. 네네네. 네. 거의 한 10년을 들었거든, 10년을.
0: 그 소리를?
2: 예. 어. 그래서 별명도 지어줬어요.
1: 별명은 어땠죠, 제가?
2: 꽝이라고 지어줬어요. 꽝. 아,
1: 꽝.
2: 꽝. 꽝. 아, 진짜로.
1: 그래서 제가 꾸왕을 했어요.
2: 야, 이거 진짜.
1: 꾸꾸꾸왕 꾸꾸꾸꾸꾸왕 꾸왕 이걸로. 꾸왕 아저씨. 자, 가격을 4부에서 한번 진지하게 매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꾸왕.
1: 꾸왕 아저씨는 4부에서 나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2: 안전화.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정보.
5: 스페인의 국경일 히스패닉의 날은 매년 10월 12일입니다. 1492년 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받은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서 오늘의 바하마의 한 섬에 닿은 날인데요. 콜럼버스가 산살바도로라 이름 붙인 이곳에는 이미 원주민이 살고 있었고 이 항해로 유럽과 아메리카의 교류는 늘었지만 정복과 식민 지배도 뒤따랐죠. 그래서 스페인에서 히스패닉의 날은 아메리카 발견을 기념하는 날이기보다 스페인의 오랜 역사를 돌아보는 날로 여겨집니다. 이날 마드리드에서는 국왕과 왕실이 참석하는 기념 행사와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열리는데요. 퍼레이드에서는 군인들의 행진과 군용기들의 비행이 펼쳐지며 스페인 국기의 상징 색상을 하늘에 표현하는 비행쇼가 유명합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4부의 문을 열면서 네. 가격을 매깁니다. 바로 자 비상구의 마이스트로 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 너의 후일담 꽝까지
1: 꽝 아저씨가 주는 마지막 선물 9만 원이요.
0: 저도 구요.
2: 저도요.
1: 9만 원.
0: 자 이제 막걸리 아저씨.
1: 됐다 올 시간이 왔습니다. 이게 내가 이거 들으려고 합니다. 예.
2: 예. 아 오늘은 근데 여성분이 보낸 사연.
1: 아하. 여성분이라도 뭐.
2: 울지마 이 바보야. 울지마 이 바보야.
1: 아, 울지마 바보야.
3: 울지마 바보야. 예,
2: 익명으로 보내주죠.
1: 예.
2: 남편이 처음으로 저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일입니다. 잔뜩 긴장한 남편과 어색하게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과일을 먹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화장실에 다녀오시니까 남편도 화장실에 가겠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다급하게 남편을 붙잡았어요.
0: 김서박! 김서박! 조금만 있다 들어가! 가만 있어! 조금만 있다 들어가!
2: 아빠가 큰일을 보신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 첫인상부터 까다로운 사이로 보이고 싶지가 않았는지 아주 씩씩하게 대답을 했어요. 아버님! 괜찮습니다.
0: 이 젊은 친구가 왜 이래? 조금 이따 들어가! 지금 안 돼! 가만 있어!
2: 아, 괜찮습니다. 아, 진짜 괜찮아요. 남편은 그깟 냄새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당당하게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초쯤 후 갑자기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편이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남편이 눈물 콧물을 줄줄 흘리고 있더라고요.
1: 생방이다 이거.
2: 눈은 시뻘개져 있고
0: 가스 가스!
2: 기침은 멈추질 않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0: 김서방! 아 그렇게 심한가? 아닙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4: 여련이야 여련이야!
1: 야 간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2: 그 모습을 보더니 엄마가 아빠를 째려보시더니 여보! 당신은 대체 뭘 먹은 거야? 어?
0: 먹긴 뭘 먹어? 아까 다 같이 먹었잖아! 있는 거 다 같이 먹었잖아! 정말.
2: 근데 김서방이 왜 저래? 어? 똥냄새 좀 맡았다고 사람이 저렇게 울어? 엄마도 이상했는지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엄마는 눈물을 닦으면서 아빠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옷 입어. 당신 병원 가야 돼.
4: 병원 가야 돼.
2: 옷 입어.
4: 썩었어, 장이.
0: 이놈의 옆에 내가 아까 쌀 때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니까. 내가 아까 냄새를 맡아봤어요. 그 정도가 아니야, 그 정도가. 내가 냄새 날까 봐 향수까지 이렇게 싹 뿌리고 나왔어요, 향수까지.
2: 뿌렸는데 그렇다고? 향수?
1: 그게 섞이면 야.
2: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1: 왜?
2: 알고 보니 아빠가 뿌린 것은 향수가 아니라 제가 혹시 몰라서 호신용으로 사다 놓은 후추 스프레이였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창의로는 앞에서 비 좋은 사이인 척 하겠다고 화장실에 바로 들어갔으니 난리가 날만 했죠.
1: 매콤해졌네, 매콤해졌네.
2: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아빠가 한참 후추 스프레이를 들여다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0: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내가 평생 똥을 싸봤거든. 평생 똥을 싸봤는데 사람을 울린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어. 이래라!
4: 아니 그 지금 화장실에다가 호신용 그런 거를 스프레이를 왜 사다 놔?
1: 왜 했지?
4: 아니 뭐, 화장실에?
5: 아니 뭐 손 씻으러 들어갔다가 잠깐
2: 살짝
5: 뭐
2: 놨거나 뭐
5: 까먹고 나왔겠죠.
1: 뿌리면서 멀쩡 이렇게 괜찮나 이렇게 뿌려봐가지고
4: 집안에 도둑 들까 봐 그랬나?
1: 이게 야 매콤했겠네 진짜.
2: 그 냄새를 아직 맡아보지를 못해가지고
4: 후추 스프레이?
2: 아 그걸 맡으면 이상한 거죠?
4: 그러니 눈 아프고 눈물 나고
1: 맡을 일 없지.
2: 아니 맡을 일이 생기면 저 제가 더 이상한 거죠.
4: 그런 거죠.
2: 자 9만 원이요. 9만 원이요.
1: 아유 나는
4: 저도 구요.
5: 저도요.
1: 저 10이요.
0: 9만 원. 9만 원.

0: 야, 우리 연달아 9만 원이 4개가 나왔어요.
1: 아, 그러네. 야, 권유림 씨가 현직 간호사예요. 냄새가 지독해도 병원에 안 가도 되지만 복부 팽만이나 배변 습관이 변하거나 혈변이 나오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0: 갑자기
1: 못 참고
0: 진지하게.
1: 그럼 안 돼. 이러면서 간호사님 고맙습니다.
2: 자, 하나 더 읽겠습니다. 이거 뭐
1: 대박이야.
2: 최재훈 씨와 컬투쇼 초창기 연관 검색어에 같이 늘 올라오던 제목입니다. 사타구니.
3: 어허.
1: 아하.
3: 어허.
2: 그때 당시 연관 검색어 최재훈 나오면 옆에 사타구니가 꼭 나왔었어, 그죠? 사연 때문에.
3: 최재훈 사타구니였죠.
1: 최재훈 사타구니 뭐예요? 왜요?
2: 이게 이제
3: 그랜나루.
1: 아, 그랜나루를 헷갈려서.
2: 그랜나루를 이제 잘라달라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고 갑자기. 사타구니 좀 잘라주세요. 내가 소개했던 사연이거든요.
1: 끔찍하네요.
2: 여기에 사타구니가 달면 안 되죠.
1: 갑자기 생각 안 날 때가 있긴 있어. 맞아.
2: 자, 사타구니라는 제목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셨네요. 여자분이십니다.
3: 오호.
2: 사타구니인데 여자분이 모르셨어요.
3: 오호.
2: 가명으로 제 이름은 현정으로 하겠습니다 하셨네요.
4: 대학생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사타구니에 피지 낭종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지 싶었는데 이게 하루가 다르게 커지더라고요. 위치가 위치인지라 병원에 가기도 민망하고 누구한테 말하기도 창피했죠. 그런데 팬티를 입을 때마다 걸리적거리고 걸을 때도 아플 정도였습니다. 결국 엄마한테만 털어놨죠. 엄마, 이거 진짜 비밀인데 나 사타구니에 뭐가 났어. 엄청 부었어. 평소 말투도 우아하고 목소리도 나긋나긋한 저희 엄마가 어머, 우리 공주님한테 그런 일이 생겼어요. 어디 엄마가 한번 볼까? 엄마 진짜 엄마만 알아야 돼. 알았지? 그럼 우리 딸 비밀을 누구한테 얘기하겠니? 그 말을 믿고 엄마한테 보여드렸죠. 그런다. 제 사타구니를 확인한 엄마의 표정이 싹 바뀌더니 갑자기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어머! 세상에 현정아! 너 불알이 생겼어! 어우, 엄마 무슨 소리야! 여보! 큰일 나서 우리 현정이 불알이 생겼어! 엄마 아빠한테 왜 얘기해? 아니 이걸 어떻게 말을 하네? 불알 말하잖아. 엄마 그냥 혹이야. 그러니까 혹이 불알 말하잖아. 평소에는 우리 공주님 하면서 세상 우아하게 말씀하시던 엄마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발음도 정확하신지 그렇게 제 비밀은 아예 일파만파 퍼졌고 저는 그날 그 두 글자 단어를 태어나서 가장 많이 들어본 날이었습니다.
1: 아이고, 야, 저렇게.
2: 아, 이게 피지 낭종이 퍼지면
3: 좀 큰 거죠, 큰 거죠. 이 정도
2: 이게 확대해서 이제 거기 때문에.
1: 이게 어디야? 이마야 어디야?
3: 이게 어디야?
1: 너무 확대를 했는데.
0: 왜 앞에 저렇게 또 털이 나와 있어요, 그래?
2: 예예, 예, 털이 있는 부분이요. 목뒤래요, 목뒤.
0: 목이요?
2: 목뒤.
1: 아, 그럴 수 있겠네. 보니까.
2: 목뒤 피지낭종을.
1: 어머니는 약간 드래곤볼처럼 났네요.
0: 드래곤볼.
1: 동그랗게 이렇게.
2: 예.
1: 오해할만하네. 예.
2: 자, 저는 구요.
3: 저도요.
0: 9만 원. 오늘 막 연달아 9만 원이네. 다섯 개를 그냥.
1: 아, 뭔가 탁 하나 넘어갔으면
2: 좋겠는데. 예. 아, 조금씩 딱 아쉽습니다.
1: 네, 네.
2: 자, 최재훈 씨.
3: 네, 제가 익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네,
2: 다음번에 꼭 옷을 좀 다리 입고 나오십시오. 너무 신경이 씁니다.
3: 아, 옷을 다립니까? 반팔 티셔츠.
2: 그럼요. 다려서 이렇게.
3: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
2: 아,
1: 네. 스타일러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사연 보내요.
3: 네. 엄마는 7남매신데 형제끼리 우애가 엄청 좋으시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꼬박꼬박 먼 거리를 오가며 가족 모임을 하시죠. 그날도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다 보니 엄마의 언니인 둘째 이모가 취기가 많이 오르셨나 봅니다. 내가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내가 우리 영감 마지막을 같이 지켰잖아. 그래도 죽기 전에 반성을 했는지 내 손을 꼭 붙잡고는 닭도 같은 눈물 흘리면서 그러더라고. 엄마는 짠한 마음이 들었는지 진지하게 물어보셨어요.

0: 뭐라고? 처자식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아니, 하긴 우리 형부가 평생 한량이었지. 미안하다 그랬어? 사실 이모부께서 평생 제대로 된 직업 없이 백수로 사셨지만 사람은 진짜 좋으셨거든요. 도대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을지 궁금해서 이모의 말을 기다렸죠. 죽기 전에 꼭 이 말은 한번 내뱉고 죽고 싶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퇴근하겠습니다.
1: 한번도 해본 적이 없대.
0: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지.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지.
1: 백수였습니다. 네.
0: 웃을 일은 아니지만 생전에 유쾌했던 이모부 캐릭터가 떠올라서 다 같이 웃었어요. 둘째 이모도 웃으시면서 말을 이으셨습니다. 아이고 그러더니 기력이 조금 남았었나 봐. 다시 내 눈을 그윽히 바라보길래 아이고 미안하다 사랑한다 할 줄 알았더니 아, 이러더라. 이젠 진짜로 퇴사하겠습니다. 퇴근과 퇴사라는 말을 평생 할 일이 없으셨던 이모부. 워낙 밝으셨던 분이라 마지막도 유쾌하고 싶으셨나 봐요. 이모부 덕분에 가족 모임마다 이모부를 추억하면서 오늘도 눈물 대신 웃고 있습니다.
2: 퇴사할게요.
0: 아, 그걸 안 해봤구나. 안 해보셨구나. 퇴근, 퇴사. 네, 안 해보신 거죠. 네. 7이요.
3: 아니 저기 이쪽을 보세요.
1: 예, 약간 사자가 온 줄 알았어요.
3: 예. 저는 뭐 8이요.
4: 예, 저도 7이요.
1: 예, 7이요.
4: 7만 원. 김진영, 굳이 뭐 또 김진영 씨가
5: 아우 듣고 있다가 최재훈 씨 티셔츠 구겨진 게 궁금해서 보라 켰어요.
0: 아 진짜 몰랐어요.
1: 남자 아이도 정확히 나오네요.
0: 남자분들 티셔츠 다려 입고 나와요?
1: 대부분 다려
0: 대부분 안 하죠.
1: 어. 아니면 이렇게 물로 이렇게 묻히면 펴지거든요. 네. 이렇게.
3: 아 그래요. 네, 물.
0: 아 그러면 몸이 젖잖아요.
1: 아니 말리면 아. 되죠. 차 타고 오는 시간에 제가 올 땐 다 충분히 말려요.
0: 아 네. 그렇게. 아, 그
3: 생활 팁이네. 급하게 사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성분입니다. 거절 못하는 남편이라는 제목입니다. 박예진 씨. 남편은 낯도 많이 가리고 거절도 정말 못합니다. 누가 뭘 부탁하면 내용을 다 듣기도 전에 일단 네 부터 하는 사람이에요. 네. 얼마 전에 제 친구 결혼식에 갔어요. 저는 먼저 식장으로 올라가고 남편은 주차를 하고 올라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주차를 끝내고 예식장 입구에 서 있는데 결혼식 간다고 정장까지 입고 나갔더니 직원처럼 보였나 봅니다. 갑자기 한 할아버지가 차에서 내리더니 남편에게 주차 좀 부탁해요. 네? 저는 직원이 근데 딱 보니까 할아버지가 걷기가 조금 불편해 보이셨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주차 한번 해드리지 싶어가지고 차를 주차해드렸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내셨답니다. 고맙소. 커피 한잔해요. 남편은 거절했지만 손에 꼭 쥐어주시고 그냥 올라가셨답니다. 문제는 그 장면을 바로 뒤에 있던 아주머니가 보고 계셨어요. 남편이 10,000원짜리 손에 들고 있으니까 아주머니도 자연스럽게 차에서 내리시더니 저도 부탁해요. 저도요. 남편이 이번에는 얼른 말했답니다. 제가 직원이 아니라서요. 근데 아주머니가 급하셨는지 저는 늦어서 먼저 올라갈게요. 차 키는 관리실에 맡겨주세요. 그리고는 10,000원까지 쥐어지더니 바람처럼 사라졌답니다. 남편은 차 키와 10,000원을 양손에 들고 결국 남의 차를 주차하러 갔습니다. 그 시각 저는 남편이 하도 안 오길래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남편이 처음 보는 차에서 내리고 있더라고요. 저 차는 뭐지? 사연을 들은 저는 어이가 없었죠. 아유 직원이 아니라고 빨리 얘기를 해야지. 아우 속터져 진짜. 겨우 식장에 올라가서 밥을 먹는데 남편이 주머니에서 20,000원을 쓱쓱 꺼내더라고요. 속 좋은 남편은 갈비찜을 씹으면서 말했습니다. 축의금 10,000원 내고 20,000원 벌었으니까 축의금을 80,000원 낸 셈이다. 그치? 속으로 놀고 있네. 아이고 정말. 그랬지만 좀 냅뒀어요. 결혼식을 다 보고 나오는데 갑자기 남편이 제 뒤로 쏙 숨는 겁니다. 왜 이래? 왜 이래 진짜? 근데 남편이 입구 쪽을 가리키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아까 나한테 차 대달라고 한 아줌마야. 눈만 주지 마. 왜? 차 빼달라고 하면 어떡해? 여보 튀어! 튀어! 우리 부부는 죄지는 것도 없는데 도망 나왔어요.
1: 야, 세상 착한 사람이다.

0: 아, 그거를 어떻게
1: 닭을 거절 못하는 사람이.
2: 이거는 경험해 보시면도 꽤 있을 것 같은데.
0: 은근히 있을 것 같긴 해.
2: 아, 저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0: 어떻게?
1: 차를 대달라고 하신 사람이에요, 빼준 사람이에요.
2: 대달라고 저한테.
0: 아 진짜 그냥?
2: 네, 그 겨울에. 네. 겨울에 이제 보통 거두운 색깔 잠바를 그쵸, 많이 입잖아요. 어두운 색깔 잠바를 입고.
1: 그래. 어디 주차 관리하는 사람
2: 앞에 있으면 키 안에 있어요. 그러고 이제 들어가시는.
0: 그냥
2: 저한테.
0: 그래서 뭐
1: 네, 이게 약간 주차룩이에요. 주차룩 그게. 네.
2: 그리고 키 주시는 분도 계시고.
0: 그러니까 차를 기다리는 분들.
2: 저는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0: 그럼 어떻게 뭐라고? 네? 저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2: 아니 얘기를 할 그 타이밍이 생기는 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0: 그냥 싹
2: 그냥 확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못 하니까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다시 갖다 드리고.
0: 그러니까
1: 주차상이에요 얼굴이.
2: 주차 잘하게 생겼나 봐.
3: 주차상이 있어요. 주차상
0: 날카롭게 칼각으로 8만 원이요.
1: 예, 저도 8.
2: 저도요.
1: 야, 8만 원.
0: 야, 최재훈 씨 티셔츠가 난리 날 것 같습니다.
3: 네.
0: 야, 여기저기 지금 구경 오고 있어요.
3: 화면에도 정확히 잡히고
1: 당신 덕분에 지금 고릴라 접속률이 올라갔어요.
3: 예. 야,
0: 이민주 씨가 저도 보라 켰어요. 티셔츠 보려고.
3: 예.
0: 조지영 씨도 저도 티셔츠 보려고 보라 켰어요. 조한나 씨도 저도 켰어요. 피지 낭종 때도 안 켰는데 티셔츠 보려고 켰어요.
3: 근데 이제 저 정도로 이제 구겨지면은 거울 보고 거의 안 입거든요. 근데
0: 훅 긁혀 나오는 거야 이렇게.
2: 아니, 거울을 봐요. 옷 입고 나서?
1: 그렇죠.
2: 예, 그럼 안 봐요? 봅니까?
1: 아, 그렇죠. 나랑 어울리나 오늘 어떤가 보잖아요.
2: 그냥 나오는데.
0: 근데 네. 보니까 라인이 길게 하나 접혀있더라고. 그러니까 뭐가 반을 접어서 티셔츠를 놓으시나 봐.
1: 그러니까
0: 벗는 게 아니고.
1: 걸어놓지는 않았나 보다. 이거.
0: 접어서 놓는 것 같아. 네,
2: 그렇죠? 그냥 다 접어놓죠. 티셔츠는 약간 걸어놓으면 좀 위험해가지고.
3: 왜요?
2: 늘어날까
0: 봐. 목이 어깨가.
2: 늘어나니까.
3: 구겨지는 것보다 늘어나는 게 낫지 않아요?
1: 늘어나는 게 낫지 않아.
0: 근데 어깨가 또 올라갈 때도 있어. 이거 잘못하면
3: 이렇게. 아 그러네.
0: 올라가니까.
3: 가운데가 이렇게.
0: 그래도 최선을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3: 예.
0: 급하게 문자가 하나 왔는데 김경자 씨가 최지훈 씨 앞에서 방청 중인 진이야. 티가 얼마나 구겨졌는지 사진 좀 찍어와. 나 궁금해 죽겠다.
1: 김경자 씨.
0: 경자 씨가 진이.
1: 누구예요?
0: 진이 씨 누구예요?
1: 진이 씨 누구예요? 경자 씨.
0: 진이야 이렇게.
1: 예. 예.
0: 손 들어보세요 빨리.
1: 여기.
0: 찍어가요.
1: 제일 앞에 있네. 그러고 보니까.
0: 경자 씨가 얼마나 궁금하겠어 지금.
2: 예. 예.
0: 찍으세요.
1: 아, 빨리 노래 하나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이승윤의 노래 구겨진 하루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배우 이주승입니다. 세상에 없던 주소에서의 새만금 라이프.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에 단독주택 용지를 지금 분양합니다. 정주에 필요한 모든 여건을 갖춘 미래를 여는 새로운 도시.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 분양 문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새만금 개발공사.
5: 교육부 장관 최규진입니다. AI와 첨단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지금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학력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결하고 도전하는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직업계고에서는 반도체, AI, 로봇 등 첨단 산업의 기술과 실무를 배우며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꿈을 선택하고 기술을 배우고 실력으로 미래를 여는 길. 그 길에 직업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선택을 교육부가 응원합니다.
6: 리아와 함께하는 리아 이행시. 리!
7: 리아야, 맛있는 거 줄게.
6: 아!
7: 아!
6: 너무 맛있다!
7: 그치?
6: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이름.
8: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진행시켜!
9: 자, 오늘의 주장원을 발표합니다. 오늘 뭐 9만원짜리가 무려 5개가 나와갖고 방송놈들이 아주 고민이 많았어요.
10: 네.
9: 자, 사연 하나를 뽑았는데요. 오늘의 주장원은
11: 어머! 혜정아! 너 사자군이 불안생겼어!
9: 사타구니를 보내주신 익명님입니다. 굿땡 식기세척기 3인용을 보내드립니다. 예! 그리고 엘땡 전자 오브제 컬렉션 스타일러까지 받으실 후보에 올라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최재훈 씨.
12: 날 보고 얘기해요.
10: 야, 새로운 인사법이네.
12: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최재훈인가 싶어가지고.
9: 자, 최수빈 씨 수고하셨습니다.
12: 예, 감사합니다. 예,
10: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예, 예. 방청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1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운.

0: 시간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이제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생 서머네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4: 신차 선팅할 땐 어디?
5: 선팅은 어버브.
4: 어버브 선팅. 열차단은 확실하게, 신성은 탁월하게.
5: 어버브 선팅 할 때는
4: 프리미엄 선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0: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대학.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난 고등학생 탐정 남도일. 우연히 라디오를 틀었다가 검은 옷을 입은 수상한 DJ의 방송 현장을 목격했다. 너무 재밌어서 정신이 팔린 나머지 나도 모르게 문자를 보내고 말았다. 그 DJ는 나의 문자를 읽어줬고 정신을 차려보니
3: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0: Present! Up!
1: 황재성의 황제!

여러분, 연휴 기간 동안 다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집 앞 공원에만 나가도 뭔가 이벤트가 있는 그런 연휴 기간이었죠.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디나 축제, 콘서트, 공연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월요일에 그냥 출근하니까 뭐 좀 밋밋한 것 같기도 하고 헛헛하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누군가 그랬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잊혀지고 맛있는 음식은 더 맛있는 음식으로 지우고 이벤트는 이벤트로 덮는 거라고. 연휴는 끝났지.

하지만 라디오 이벤트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2026년 마지막 청취율 조사가 내일부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번 청취율 조사도 단순한 조사가 아닌 축제로 즐겨볼 거예요. 다들 준비됐죠?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 축제 시작입니다. 오늘도 내실에도 황제 파워 납시오!

2026년 10월 12일 짜증이 소떼처럼 몰려오는 월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송 인사드립니다. 헬로! 첫 곡은 엄정화 페스티벌로 저희가 선곡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연휴 때 팽팽 놀다가 오늘 힘들게 출근해보니까 어때요? 별로죠? 기분이 너무 별로죠? 특히나 오늘 월요일은 보통 때와는 다른 월요일. 짜증이 일단 곱하기로 나는 그런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팽팽 놀았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일상의 그 추석 연휴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조금 적응하기가 조금 힘드시지 않나요?

0: 않았을까. 그래서 일부러 억텐이라고 하죠. 제가 텐션을 조금 올려보면서 오프닝을 좀 시작을 해봤는데 마침 또 공지가 떴네요. 청취율 조사 얘는 진짜 너무 자주 찾아오는 거 아니야? 우리 황제파워의 초특급 게스트는 청취율 조사야. 무슨 좀 가만히 좀 제대로 평온하게 놀고 있으면 찾아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자 제가 처음에 이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들께 공약을 한 게 있죠. 우리 청취율 조사는 스트레스 받지 않겠다. 정말 선물도 그동안 쌓아놓은 거 미친 듯이 뿌리고 우리는 진짜 그 뭐디죠? 반포 뚜벅이 축제처럼 우리는 아주 축제를 열겠다. 사장님 미쳤어요. 창고 대방출처럼 아주 그냥 푸짐하게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는데 맞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스트레스가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살짝 덜하고 그때 남의 돈으로 호기 부릴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너 그때 아시죠 여러분? 제가 막 상품 계속 쏘는 거. 네, 예전에 감독님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앉고 나서 두 번 바뀌었는데 아 일단 첫 번째 감독님께는 한 번 경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아 두 번째 감독님한테도 2년 차쯤인가 한번 주의가 있었죠. 선물 없다고 그만하라고. 한 번밖에 안 했나? 한 번 경고 한 번 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명의 PD가 있었죠. 두 명의 PD님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그 송 PD님한테도 너무 많이 쏜다라는 경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고 우리 임팔라 PD도 왔을 때 2년 차 때인가 한번 적당히 하라고. 여러분 욕은 제가 먹겠습니다. 선물은 여러분이 가져가십시오. 부럽디. 네. 자, 당장 수요일에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잘 나가는 DJ 진짜 DJ들입니다, 여러분. 음악을 그 믹싱하는 분들이죠. 그분들을 초대해서 즐겨보는 논스톱 뮤직 특집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상견례를 지난주에 잠깐 오셔 가지고 했는데 재밌을 것 같은 콘텐츠가 네, 많이 생각이 났어요. 기대해 주시고요.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황제 파워의 273번째 코너, 새 코너 출격도 지금 준비 중이고 다음 주에 초대석도 또 준비가 돼 있고 축제네 진짜. 네. 그리고 우리 청취율 조사 기간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사실 홍보를 어마어마하게 잘해 주시지만 네, 청취율 조사 기간 때 부탁드리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화 오면 그냥 제대로 말씀만 해줘라. 황제 파워라고 말만 해줘라. 네. 누구는 뭐 박소연의 황제 파워 뭐 이상한 거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그 실수만 안 하시면 된다. 모르면 그냥 황재성 씨가 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잘 부탁. 0808님. 금토일 통영 욕지도 캠핑 낚시하고 왔습니다. 다행히 비 안 옴. 할 일이죠. 비가 안 왔다니. 김다정님 연휴 내내 집콕했습니다. 3일간 집 밖을 안 나갔어요. 정말 행복했다요. 축하할 일이죠. 3일간 집 밖을 안 나가신 거. 8576님 역시 얼굴에 뭘 좀 얹으니까 더 잘생겨 보여요. 멀끔한 모습이 보기 좋네요. 네, 오늘 안경으로 얼굴을 살짝 가려봤는데 어제 야식을 너무 때려 넣었더니 제작진이 제가 어제 먹은 야식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새벽 3시 반경 L 햄버거 지점에 제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갑자기 햄버거 두 개 세트를 시킵니다. 그리고 칠리 포테이토와 너겟을 또 쉐이크 흔들어 먹는 너겟이 또 있더라고요. 그거를 시켜가지고 혼자 귀신 들린 것처럼 곡성 귀신처럼 또 먹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연예인으로서 자기관리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근데 뭐 하루 이틀이어야죠. 자 6580님 조영남 안경 쓰신 거 보니까 야식 때리셨네요.
1: 야!
0: 네. 뭐 예쁜 거 쓰고 오고 제가 뭐 신경 써도 결국 돌고 돌아 뿔테는 항상 조용남 선생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요. 이번 청취율 조사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황제파워를 잘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황제의 선물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를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가을 썸네일이 보입니다. 초록색 모자 쓴 팡디도 보이는데 초록 모자 팡디 목도리 했나요 안 했나요? 1번 목도리 했다. 2번 목도리 안 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컴온!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누가 왔나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It's 가고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델리미트.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한국인은 밥심이 제일.
6: 임금님표 2000, 임금님표 2000. 건강한 식재료 밥심의 원천. 임금님표 2000, 임금님표 2000. 2000 농특선물 밥심의 원천.
5: 쌀, 한우, 한돈, 계란, 벌꿀까지 안전한 농특산물 밥심의 원천. 임금님표 2000.
7: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8: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9: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눈.

0: 건강기능식품.
1: 이탈리아행 항공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2: 다우닝이 이탈리아까지 가는 이유. 소파 가죽이 시작되는 곳부터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죠. 오랜 시간 지켜온 다우닝의 기준. 좋은 가죽에는 분명한 주소가 있습니다. 창립기념 페스티벌은 11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우닝.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4: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왕자 타워.
1: 정말 정말 그러지 마.
2: 오늘 황제 파워에 속속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분한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오늘은 이 세상 상큼하게 러브의 오렌지 걸로 출출 출발!

0: 자, 황진아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이소영님 반갑습니다. 배영희님 그리고 양혜종님 어서오시고요. 안지연님도 입장! 이거 허규진님께서 이거보다 재밌는 라디오가 있나? 문소연님 청취율 조사 걱정을 말아라 말어. 야, 이거 뭐 든든해 버리죠. 네,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든든한 백이 있다면 지금 이 라디오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저를 좀 그리고 우리 황제 파워를 좀
1: 잘 부탁합니다.
0: 1476님 평소 일부러 문제를 틀리며 상품 정립을 해왔던 빵디가 곡간을 푼다. 얼마나 많이 저장이 돼 있겠습니까? 네? 1인분을 혼자서 못하는 저로서 얼마나 많은 상품이.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에 상품 타서 빌딩 세우세요. 좀 창피합니다.

아니 근데 문자를 읽고 나니까 사실 일부러 틀린 게 아니라는 게 너무 창피하다.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정립이 많이 돼 있으니까 오히려 좋아. 자, 이은숙님, 전호준님 어서 오십시오. 이호신님도 반갑습니다. 추보영님도 어서 오십시오.

0: 자, 우리 배경임님께서 빵디 토요일 저녁 부산 공항에서 봤어요. 맘속으로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했는데, 오 맞아요. 전에 전나 반가웠어요. 아 이럴 수가. 아, 저를 보셨군요. 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경임님 아는 척 해줘서 감사.
1: 좋았어.
0: 우리 경임님을 위해서 간질거리는 노래 하나 틀어드릴게요.

아, 대전 특파원이 또 왔습니다. 송소연님. 오늘 대전은 32도였어요. 빵디. 너무 더워요. 저도 토요일날 그 근처 가가지고 촬영을 좀 했는데 느꼈습니다. 진짜로 오븐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힘내십시오. 조금만 참으면 선선해지니까 제가 대전에 쿨링빔 싸드립니다. 쿨링빔. 제발 좀 시원해져라. 자, 서울도 29.8도고요. 10월 기온으로는 최고 기온이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체크해봐야 될 곳이 대구인데, 자, 대구 특파원들 문자 좀 보내주세요. 자, 특파원들이 문자 보내기 전 저는 검색 퀴즈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가을 썸네일 보입니다. 초록색 모자 쓴 빵디도 보이는데, 초록색 모자 빵디 목도리 했나요 안 했나요? 1번 목도리 했다, 2번 목도리 안 했다. 자,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려버려.

0: 특파원 도착했습니다. 2615님 대구에요. 지금 현재 낮 기온이 32도입니다 여전해 버리죠. 네, 서울은 지금 울먹울먹 비가 올까 말까 하고 있는데 아 대구도 쿨링빔 쏩니다. 아 진짜 대구 날씨야. 야 임마
1: 야
0: 눈치 없이 지금 좀 빠져야지. 자 대구 쿨링빔 어서 오십시오. 강신정님 그리고 손미경님 반갑습니다. 배주영님 윤미라님 반갑습니다. 조정숙님도 와주셨고요. 최희수님도 출제. 이 4385님께서 D를 걸어와 주셨네요. 안경에 R 있다 없다 퀴즈 한번 가시죠 라고 해주셨는데 자 좋습니다. 현재 뭐 보라로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보라로 보시면 제가 오늘 안경을 쓰고 왔는데 여기 안경 R 있다 1번 없다 2번 자 오늘 퀴즈 두 개입니다. 검색 퀴즈랑 안경 퀴즈 1번이 있다 2번이 R 없다 네 맞추신 분들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안경 R이

자, 오늘 출세 끝곡입니다. 박지윤 소중한 사랑. 우리 제작진들은 보이나요? 제 안경알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는군요. 잘 티가 안 나는 안경알이.

칼국수집 사장입니다. 아니 날씨 왜 이래요? 유유. 이제 칼국수 철이 되어야 하는데 아 더워서 그런가 손님이 없어요. 돈줄빔 쏴드립니다. 아 곧 쌀쌀한 칼국수의 계절이. 그럼 사실 어제도 먹었는데 갑니다. 사장님 돈줄 나십시오.

저희 효과음이 충전이 좀 덜 돼가지고 정품을 좀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정품 구매해서 쓰세요. 백수빈이에요. 빵디 오늘도 누워서 감자찜 먹으며 출첵 완료. 잘하셨습니다. 수빈님 행복을 즐기고 계시는군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디. 그렇게 했다가는 국장님 와가지고 당장에 일어나라고 하시는.

0: 선선님 어서 오십시오. 이름이 선선해버리네요. 강혜영님 반갑습니다. 조아영님 그리고 김영진님 아우 뭐 쭉쭉 들어오시네. 전은주님 김수기님 전연결입니다. 출제! 자 이렇게 전연교님이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전연교님께는 부침 요리면과 상홍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만나게 되십시오. 야미
1: 여기까지.
0: 자 그리고 검색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초록모자 빵디 목도리 했나 안 했나. 1번 목도리 했다. 2번 목도리 안 했다. 정답은 1번 목도리 했다. 자 그리고 아, 안경알 있냐 없냐도 네 문제를 내드렸죠. 일단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제가 쓰고 온 안경 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손가락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경알 있다 아니다 없다 갑니다. 황비 안경알은 과연 있다! 네, 안경알이 있었습니다. 어, 입김 때문에 지금 눈이. 자, 검색 퀴즈 정답자부터 발표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 컨텐츠 만들어서 선물 그냥 드리는 거예요. 5609님, 그리고 4862님, 8289님, 최한님님, 이재희님, Congratulations! 아, 국장님 카톡 오셨습니까? 아 듣고 계시다고요? 아 근데 너무 좀 숨 막힌다고 조금만 그런 문자 좀 자제해달라고 좀 다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경알 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영님 0952님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톡으로 엄마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올데이 프로젝트의 크래쉬 준비했고요. 요거 듣고 2부로 넘어갑니다요.

0: 평소 반려동물을 목욕시킬 때 어떤 순서로 시작하시나요? 목욕물부터 바로 몸에 뿌리기 전에 먼저 빗으로 털을 구석구석 빗겨보세요. 엉킨 털을 미리 잘 정리해두면 물을 묻히고 헹궈내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씻길 때는 샤워기를 고정해두기보다는 몸집에 맞는 대야에 물을 받아서 씻기면 흘러가는 물을 아낄 수 있겠죠. 따로 큰 노력 없이 이런 작은 준비만으로도 목욕 시간과 물 사용량까지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 I love you.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UU. UU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2: UU 제약.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4: 성원 에드피아.
6: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0: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1: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의정부의 하이엔드 오리지널은 어디입니까?
5: 주거, 업무, 쇼핑을 하나로.
4: 예정된 GTX-C로 강남을 더 가깝게.
5: 의정부가 처음 만나는 단 하나의 오리지널 하이엔드.
4: 의정부역 팰리스타워 양우 내안에.
5: 10월 오픈 예정. 1577-3197 양우건설. 대한민국이 땅 107.7
6: SBS 파워 FM.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차례.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907님 서울 특파원입니다. 지금 여의도에 비 와요. 다들 우산 챙기시봉.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서울 하늘이 울먹울먹 거리더니 결국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네, 지금 외출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혹은 집에 갈 때 살짝 거리를 걸어야 되는 분들이라면 비가 온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최진우님, 빵디 아내한테 이따 보자라고 문자가 왔어요. 이거 뭘까요? 저 진짜 이번에 잘못이었거든요. 자, 이게 문자의 유일한 단점이죠. 음성 지원이 안 됩니다. 이따 보자. 이거면은 그야말로 비상이죠. 하지만 이따 보자. 자기야 이따 보자. 이거는 너무 좋은 일이죠. 데이트를 암시하는. 네. 근데 이게 이따 보자 하고 문장 부호가 없는 걸로 봐서는 진우님 지금 썩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괜히 한번 꽃을 사보는 건 어떨까요? 여보, 당신이 이따 보자고 해서 이 꽃을 준비했어. 그냥 괜히 장미꽃 한 송이를 그냥 사가지고 딱 주는 거지. 어때요? 이걸로 꽃 하나로 막을 수 있다면은 홍수를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싸게 막는 거죠. 네, 진우님 당장 저기 꽃 진행시켜. 자, 그리고 지금 좀 황제파워에 논란이 좀 생겼습니다. 아, 이거 참 불미스러운 일인데 그 7118님께서 팡디 30주년 포스터에 있는 팡디 사진 AI예요? 아니면 20대 때예요? 투턱 없는 얼굴과 선명히 드러난 성대 너무 낯설다요. 이명진님 30주년 팡디 사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운전면허도 10년이면 갱신인데 도대체 언제 적 사진인 거예요? 못 알아볼 뻔했다요. 아, 이 사진 송구스럽지만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조차도 너무 송구스럽고 저도 이거 나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 또 논란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에 연초에 프로필 작업을 꼭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20년 아니 15년 전 사진일 거예요. 몸이 아팠나? 왜 이렇게 살이 안 쪘지? 지금이 더 낫죠 여러분. 네, 피치너님 사진이 곰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제가 프로필 작업을 하기가 워낙 귀찮아가지고 이제 이 사진을 쓴 것 같은데 보정을 AI가 생각보다 심하게 했다. 네, 그리고 사진은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거의 다른 사람 지금 보라로 보시면 화면에 현재와 15년 전의 재성이와 2026년의 재성이가 지금 같이 있는데 사람은 진짜 환경의 동물이고 환경 호르몬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431님 전생 사진인가? 네, 이 모습을 되찾도록 꼭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살 빼야죠. 네, 빼야죠. 황혜수님 진짜 이건 아닌 듯. 자, 워워 여러분 지금 이 진짜 이건 아닌 듯이라는 문자까지 도착한 거면 이거는 거의 네 이게 뭐 너무 거센 비난과 반란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151님 30주년 행사 주제가 회춘인가요? 회춘이 아니고 다른 DJ들은 여러분 비교적 최신 사진을 갖다 썼다. 근데 제 거는 제가 워낙 사진 찍는 거를 귀찮아해서 매니저가

옛날 사진을 자료를 드린 것 같아요. 이거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예?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여러분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내년에 초에 진짜 꼭 작업을 하겠습니다. 프로필 작업을. 자 그리고 특별 안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SBS 파워 FM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콘서트 파워 30 황제 파워편은 11월 4일 저녁 7시 홍대 롤링홀에서 열립니다. 그때 이제 우리 양세찬 군 그리고 미미 씨, 하성훈 씨, 유키스 수현 씨가 함께 할 거고요. 아주 흐드러지게 놀 겁니다. 지금 바로 황제파워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11월 4일날 우리 만나서 재미지게 한번 놀아보자고요. 오셔서 포스터 사진과 실물 사실 실제로 보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 느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2부 여러분들이 직접 선곡을 해주시는 코너 한 곡만 나간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님이 신청해주셨네요. 클래식 화이 김진표 함께라면 듣고 올게요.

여러분 제발 제가 진정해달라고 죄송하다고 몇 번을 말씀드리지 않았어. 포스터 사진은 진짜 불미스러운 일이었다고. 아니 지금 뭐 아니 많은 분들이 지금 네 이경봉님 이필모 배우님 아닌가요? 그나마 또 이렇게 하나 건졌네요. 이필모 배우님과 쌍둥이 데칼코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한 사진을 AI가 만들어냈고요. 1000님 저분이 30주년 게스트인가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제 사진이고 죄송하다 내년엔 꼭 프로필 작업을 하겠다 15년 전 거다라고 딱 정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거센 항의를 하고 항의도 여기 11월 4일날 7시에 홍대 롤링홀에 직접 오셔서 해주시면 감사히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포스터 죄송합니다. 노래마저 감상.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3083님께서 이렇게 된 거 팡디베 프로필 사진 경연대회를 여시죠 라고 해주셨고요. 지금 제작진이 너무 좋다고. 네. 우리 황지파워는 진행을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의견을 내서 직접 진행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컨텐츠가 이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40%에서 60% 확률로 여러분이 뱉은 이 컨텐츠가 실체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여러분들 사진이랑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제가 프로필 작업하면은 그거 가지고

뽑기 하는 겁니까? 네, 이거는 저희가 코너 개발 연구소가 또 자세한 건 제작진들이 회의를 하겠다고.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 문자 읽고 이렇게 된 거 팡디 배 프로필 사진 경연대에서 배를 찍으란 건가 처음에. 근데 팡디 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어린이 친구들 알았죠? 자, 고품격 음악 방송. 고품격이라고 하는 것도 참 창피합니다. 황제 파워 2부에서는 한 곡만 나간다. 세 곡의 후보곡 중에 여러분들의 투표를 받아서 딱 한 곡만 완곡으로 들어보는 코너고요. 완곡으로 나가는 곡에 투표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음악 취향을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코너예요. 자, 오늘 주제 말씀드립니다. 연휴 끝나고 돌아온 날 듣기 좋은 노래. 이 음악이 주는 이 힘은 여러분 전 100%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게 작지 않다, 음악이 주는 힘은 굉장히 크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10월 두 번의 연휴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들 현실로 복귀했고요. 앞으로 남은 연휴 크리스마스밖에 없죠. 직장 복귀하고 일상으로 다들 복귀하고, 과연 여러분은 오늘 어떤 노래를 듣고 싶으십니까? 저희가 준비한 세 곡의 노래 중에 한 곡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이유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룹 이름이랑 노래 제목이랑 다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연유야, 시간을 거슬러 한 번 더 찬스를 줘라는 마음을 담아서 One More Chance의 시간을 거슬러. 제발 다시. 연유야, 돌아와줄 수 없겠니? 연유야, 연유는 돌아오는 거야. 두 번째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노래고, 연유의 단꿈에 깨어나서 일상으로 빨리 복귀하시라 라는 마음을 담아서 대장 마왕님이죠.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 어제 했죠, 산책. 차를 마시고 차 안 마셔버리죠 우리. 책을 보고 책 안 봤죠. 생각은 많이 잠깁니다. 요즘에 뭔가 야식이 좀 땡기는 것 같은데 늘 비어있죠. 지금의 나는 10kg 쪘죠. 선생님 필요하죠. 자, 여기까지. 개인적으로는 사실 오늘 날씨도 그렇고 뭔가 여기 음악들이 다 잘 어울립니다. 첫 번째 원모 찬스 시간을 거슬러 들었고요. 두 번째 신해철 일상으로의 초대 들었고, 세 번째 노래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다? 크리스마스뿐이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승환의 크리스마스에는. 그 친구들 파란 웃음 다시 볼 수 있겠지. 그쵸, 크리스마스 때 우리 웃음을 다시 볼 수 있겠죠. 자, 연휴 끝나고 돌아온 날 듣기 좋은 노래 세 곡 골라봤습니다. 특히나 올해 크리스마스 그때 금요일이었나요? 제가 한번 조사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금요일일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잘 됐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후보 다시 말씀드립니다. 1번 원모 찬스의 시간을 거슬러, 2번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 3번 이승환의 크리스마스에는. 왜 이 노래를 골랐는지 적절한 이유까지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공목을 보내주시면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한 곡 이어서 나갑니다. 그 곡을 골라주신 분 중에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먼저 노래를 한 곡 들을 거고, 이 노래가 끝나면 네, 여러분이 선택한 노래 중에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한 곡이 완곡으로 나갈 겁니다. 먼저 들을 노래 브라운 아이즈 위드 커피 출발.

세 곡의 후보곡 중에 여러분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곡 바로 신해철 일상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음악 마저 감상.

3940님 2번 일상으로 초대요. 이 노래 라디오 나왔을 때 카세트로 녹음해서 다시 듣던 추억이 생각나네요. 아, 그때 녹음하는 기능이 있었죠. 저는 너무 좋아해서 신해철 씨를 모든 앨범이 집에 다 있다는 거. 0619님 신해철님의 일상으로 초대. 네, 같은 말이라도 복귀보다 초대가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내일도 오늘도 고생하신 우리 회사원 여러분, 내일도 회사로 초대합니다. 꼭 와주세요. 9시까지 초대하니까 늦으면 알죠? 어때요? 부드럽죠? 7199님 2번 일상으로의 초대. 빵디는 밥상으로의 초대가 더 좋죠? 아니요, 당연하죠. 4446님 2번 신해철 일상으로의 초대. 아, 다 이걸 뽑아주셨네요. 엄마가 운전 중이라 대신 쓰는 중인데요, 빨간 날 끝나서 살 것 같대요. 어머님들은 연휴 오면 돌밥돌밥이니까. 아, 우리 어머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좀 쉬십시오. 황제파워 듣는 동안만이라도. 네, 투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자, 세 곡의 후보 중에 딱 한 곡만 왕곡이 나가는 그런 한 곡만 나간다. 오늘은 연휴 끝나고 돌아온 날 듣기 좋은 노래 세 곡 중에 한 곡 골라봤습니다. 무엇을 고르든 사실 너무 좋았겠지만 오늘 일상으로 초대가 뽑혔습니다. 자, 당첨자 발표합니다. 5734님, 8214님, 이문지님, 권영호님, Congratulations! 시간이 없으니깐이 저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요. 3부군요. 3부로 돌아올게요.
1: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부모님이 멀리 계시면 약은 챙겨 드셨을까? 기억력은 괜찮으실까? 걱정되기도 하죠. 멀리서도 부모님을 돌볼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안심될까요? 그래서 한 기업에선 전문 간호사가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려 건강을 살피고 그 내용을 자녀에게 알려주는 안심 돌봄 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는데요. 누군가 부모님의 일상을 살피고 필요한 도움까지 연결해준다면 멀리 있는 자녀의 마음도 한결 놓이겠죠? 돌봄은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안심이니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세상 시끄럽고 끝내주게 신나는 위로 뮤지컬 Choir of Man, 퀸, 씨아 등 최정상 아티스트들의 히트곡과 춤, 유쾌한 수다로 가득한 공연. 단 100분 당신의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뮤지컬 Choir of Man 롤시어터 대학로 우리 투자증권을 지금 공연 중. 14세 이상 관람가.

0: 청구실손24
1: 병원 다녀오셨나요? 청구 서류 필요 없는 실손24로 청구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이서진, 김광규입니다. 무엇이든 해줄 지니, 비서진이 한층 세심하고 전문적인 비서로 돌아왔습니다. 역대 최상 수발 난이도 비서진이 마이스터의 하루를 밀착 케어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11시 10분 SBS 비서진에서 만나보세요.
4: 여러분의 일상 속 틈 어디에 있나요?
5: 점심시간, 공강시간, 출근 전, 퇴근 후 여러분의 일상 속 틈 시간을 제보해주세요.
4: 전국 어디든 유재석, 유연석이 틈만 나면 달려갑니다.
5: SBS 틈만 나면 시즌5는
6: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만나요.
7: 오직 천재적인 수술 실력으로 부조리를 깨부수는
8: 수술방에 미친 개, 닥터엑스, 개수정의 사이다 메디컬 누아르.
7: SBS 금토 드라마 닥터엑스 하얀 마피아의 시대는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9: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1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2차 모집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11: 경복대학교
10: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방디. 부천에 사는 이노네님맘입니다. 이번에 지인 가족들과 처음으로 가족 마라톤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제 가족팀, 공주님 가족팀, 그리고 저희 두 형제 가족팀까지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 많은 마라톤이라 걱정했는데요. 처음엔 신나게 달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힘들어요, 목말라요, 못 뛰겠어요. 들려오는 포기 선언에 어르고 달래야 했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마라톤인가, 끝은 있긴 한 건가 싶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아이를 안고 뛰는 아빠, 유모차를 미는 엄마까지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명의 나고자 없이 모두 완주했습니다. 메달을 걸고 우리가 해냈다며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할까? 하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라네요. 빵디, 빵디도 가족들과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좋은 추억은 확실히 남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신청곡은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신청합니다.

자, 오늘은 이노네님맘님의 신청곡 데이시스 웰컴 투 더 쇼 듣고 오셨고요. 지금 우리 가족 사진이 저에게 도착을 했는데, 야, 다들 어린이 친구들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의 어린이 친구들과 어른들 네 여섯 명이 지금 뛰었는데, 야, 이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페이스는 자기가 알아서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 마라톤 대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 많은 데서 다치지만 않게 좀 안전하게 하면은. 야, 그리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 진짜 너무 축하해요. 끝까지 달렸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게 마라톤이니까, 이 친구들이 한번 뛰었으니까 이제 인내심을 좀 길렀고 뭐라도 할 친구들이네. 보니까 대단한 일 하셨습니다. 이노네님 맘님. 저도 약간 관심이 생기고, 그 와중에 사진 맨 오른쪽에 있으신 분이 그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누군지 참 궁금한데, 다리가 이거 부러지신 것 같은데. 네, 빨리 완쾌하시기 바라겠고요. 임수연님, 사연자님과 같이 마라톤 뛴 사형제 가족입니다. 오, 또 있었군요. 뭐야, 빵댕이들끼리 떴잖아. 어른보다 아이들이 많은 정신없는 마라톤이었지만 너무 재밌었겠다. 모두가 완주한 재밌고 뜻깊은 마라톤이었습니다. 또 도전합시다 라고. 아, 너무 재밌었겠다. 애들끼리 깨르르 깨르르 거리면서 막 잡기놀이도 하고, 어른들이 살랑살랑 뛰고, 어떤 분들은 산책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고, 너무 재밌었겠네요.

0: 9552님. 저도 어제 서울 레이스 하프마라톤 페이스메이커로 뛰고 왔어요. 어제 날이 무척 더웠는데 사연자분 고생 많으셨고 완전 축하드립니다. 페이스메이커는 뭐죠? 그냥 달리는데 좀 속도 조절해주는 사람인가? 아, 다 같이 달릴 수 있게 그 속도의 기준을 잡아주시는 사람이구나. 오, 신기하다. 아, 페이스메이커들은 풍선을 달고 달려요? 우와! 아니, 근데 다른 의미로 약간 멋지다. 얼마나 잘하면은, 오, 9552님. 야, 이거 멋진데요? 군대로 따지면 약간 조교 같은 느낌 아닙니까? 중심이 되어주는 센터. 오, 멋있네. 아, 저도 요즘에 여러분 뛰는데 예전에는 측정 안 하고 뛰었는데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평균 거리가 아, 처음에 4km밖에 못 뛰었거든요. 근데 5km에서 6km로 지금 살짝 늘긴 했는데 존투러닝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 진짜 그러네. 지금 페이스메이커 사진도 도착했는데 등 뒤에 노란색 풍선을 메고 아, 너무 귀여우시다. 근데 체형들이 보니까 군살이 없으시네, 페이스메이커 분들이. 제 목표는 페이스메이커로 한번 정해서 될란가 모르겠지만 꿈은 남자가 또 거대하게 세워야죠. 늘 굵직굵직하게 페이스메이커를 목표로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걷는 게 반 이상이지만 시간 보면 여러분 형편 없습니다, 저. 근데 이제 5km를 좀 안 쉬고 뛰는 체력을 좀 갖고 싶어요. 보면은 되게 여리여리하시고 그 되게 작으신 여성분이 진짜 빠른 일정한 속도로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계속 뛰시거든요. 어, 한편으로는 되게 부러우면서 한편으로는 좀 창피하다. 네, 저분도 뛰시는데 나는 저거 못 뛰고 몸만 몸에 살만 돼지처럼 디룩디룩 쪄가지고 못 뛰는 제 자신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러닝 또 간만에 이노네님 맘님 때문에 아 요즘 게을러졌는데 더 열심히 할 것 같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진 보내주셔서 또 이것도 잘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봤다 만나보겠고요. 3부는 저의 손끝에 운명이 달려있는 코너죠. 터치 바이 터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이야기하고 바로 먹는 코너 나오니까 뭔가 괴리감이 좀 느껴지긴 하는데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합니다. 광고 까꿍.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6: 닥터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아휴, 애써 뽑은 인자가 금방 떠난다면?
9: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10: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11: 에버 웰커밍.
10: 영리한 소프트랩.
12: 하이 하이 하이퍼스.
13: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4: 1533-1566 세라하임.
1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5: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16: 경민대학교.
17: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16: 경민대학교.
15: 취업에 강한 대학.
16: 경민대학교.
17: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18: 케어 원해요?
19: 케어 원해요.
18: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19: 케어 원해요.
18: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9: 케어 원해요.
18: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창립 35주년을 맞아 감사축제를 진행합니다. 최대 35% 할인과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9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전국 흑표옥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판매점으로 해주세요.
1: 사랑해요. 흑표.

0: 리아와 함께하는 리아 이행시 리!
1: 리아야, 맛있는 거 줄게.
0: 아!
1: 아!
0: 너무 맛있다!
1: 그치?
0: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이름
2: 황제성의 황제 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충남 아산시 농협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힐링 젤 세트를 드립니다.
3: 황제 변합시오.
4: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 MHz 황제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Touch by touch,
2: you're my all time lover. Skin. 만져라, 설명을 해, 그리고 맞추라. 그래야만 간식을 먹을 수 있다. Touch by touch. 방송 중에 간식을 걸고 한 판 붙는 코너, 문제를 맞힌 자에게만 음식이 허락되는 코너, 터치 바이 터치, 줄여서 터바터. 아, 잠시 후에 저는 빵댕이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돼서 물건을 만지면서 30초 동안 설명을 할 겁니다. 빵댕이가 제 설명만 잘 듣고 박스 속에 물건을 맞추면 제가 간식을 먹고, 못 맞추면 못 먹습니다. 전화 연결된 빵댕이가 정답을 맞히면 빵댕이에게는 큰 선물 보내드리고요, 못 맞추면 막대사탕 딸랑 하나 보내드립니다. 자, 선물을 얻어서 명예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간식을 네, 제 걸 뺏으면서 절 조롱할 것이냐. 아, 정말 지금 간식이 제 왼쪽에 있는데, 아, 오른쪽에 있는데, 아, 지금 방금 제작진에 맛평가가 도착했는데 오늘 겁나게 맛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간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간식 뭡니까? 무화과 찹쌀떡! 아, 여러분, 이게 무화과 찹쌀떡, 무찹, 맛이 있겠니 없겠니? 정말 맛있을 것 같죠? 찹쌀떡 안에 이 과일 넣을 생각 누가 했습니까? 사비를 털어서라도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딸기, 오렌지, 키위, 복숭아 등등 각종 과일들을 찹쌀떡 안에 넣어 먹는데요, 딱 제철에만 먹을 수 있는 과일이죠. 무화과를 찹쌀떡 안에 넣은 무화과 찹쌀떡도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제 오른쪽에 그 찹쌀떡 끝에 겉에 묻어있는 그 밀가루 냄새 있죠. 밀가루 맞나? 이게 지금 흐드러진다. 무화과 냄새랑 섞여가지고 나의 침샘을 자극한다. 굉장히 쫀득거릴 것 같죠. 네, 무화과도 맛있고 찹쌀떡도 맛있는데 두 개를 합쳐버리니까 정말 맛있을 것 같죠. 곱하기 1000. 정말 먹고 싶고요. 오늘 지금 아직 빵댕이 안 만나봤는데 진짜 부탁드립니다. 제발 오늘 장난치지 마시고 꼭 좀 맞춰주시기를. 자, 빵댕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야겠죠. 아, 네, 오늘 마음이 좀 급합니다. 바로 손 넣을 뻔했어요 지금. 아, 이거 근데 이게 너무 많. 와, 아, 입에 주변에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집어먹을 것 같아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간식을 먹는다, 아니다, 못 먹는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리겠고요. 자, 노래를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섭, 정은지의 러브데이. 조금만 빨리 들을게요.

0: 자 이제 노래 그만 듣죠. 네 지금 줄여주세요. 이제 그만 듣고 빨리 퀴즈 합시다. 아 노래가 뭐 안 좋은 게 아니고 너무 좋은데 아, 오늘 전기세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빨리 풀겠습니다. 터치 바이 터치 오늘 퀴즈를 맞춰줄 사실 노래보다 지금 이 순간 더 좋은 우리 팡댕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목소리 너무 좋다. 반갑습니다. 빵디예요. 자기소개 컴온.
1: 안녕하세요. 인천 사는 네 외로운 벵갈 호랑이 뱅호예요.
0: 아 외로운 벵갈 호랑이요.
1: 네.
0: 어 이 별명이 이거 뭐예요?
1: 아 제가 호랑이띠라서 네 이런 예, 닉네임을 예, 아. 사용하게 됐습니다.
0: 아 범띠시구나.
1: 네 맞아요 맞아요.
0: 아니 근데 외롭다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싱글입니까?
1: 네 솔로입니다.
0: 어 마지막 연애 언제입니까?
1: 3개월 전입니다.
0: 3개월?
1: 예.
0: 아 3개월 전이면 그래도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1: 네 슬퍼요 그래서.
0: 아 진짜 아직 아픔이 치유되지 않았군요.
1: 네 맞습니다.
0: 하지만 제가 늘 우리 빵댕이들한테 이별하는 빵댕이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음 사랑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던 사람들이고 사람은 네. 그리고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을 수가 있다는 거. 자 일단 우리 뱅호님.
1: 네.
0: 빨리 그 짝꿍을 빨리 좀 만나고 싶으신가요?
1: 네 만나고 싶습니다.
0: 그럼 짝꿍 빔을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랑 짝꿍.

힘! 네. 아마 올해 가기 전에 크리스마스는 따숩게 보내지 않을까 생각 중이고요. 네. 4475님께서 빵디 유독 이 코너에서 청취자한테 따뜻하다고 지금 해주셨는데.

0: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열심히도 하고 따로 계획이 있다고요?
1: 아, 아닙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아니요, 잘못 얘기한 거 아니신 것. 이상하게 말을 더듬었잖아요, 지금 의도적으로.
1: 어, 아니에요.
0: 아, 이거 잠깐만요, 여러분. 아, 뱅호님.
1: 네네.
0: 어, 뱅호님, 제가 지금 느낌이 지금 너무 쉬하고 지금 제 오른쪽에 무화과 찹쌀떡이 있습니다.
1: 네.
0: 이거 좋아하시죠? 무화과 찹쌀떡.
1: 네, 좋아합니다.
0: 제가 대리만족을 할 수 있게 제가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준비됐죠?
1: 네, 됐습니다.
0: 아, 준비 안 된 것 같아요. 뱅카로라기님. 어, 냄새가 좀 나는데.
1: 아, 아닙니다.
0: 아, 아니죠?
1: 예, 화이팅!
0: 아, 또 인천의 자랑 뱅갈 호랑이 뱅호님.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어딨지? 어, 제가 만지고 있습니다. 오, 끝부분이 굉장히 코르크마개처럼 돼 있는 둥글둥글한 모양이고요. 아, 뒤에는 깃털들이 아주 빼곡하게 달려 있습니다. 어, 이게 플라스틱 깃털인지 아니면은 진짜 새 깃털인지 모르겠지만 앞에 코르크가 달려 있고 그 옆으로 네, 원뿔 모양으로 생겼고 깃털들이 달려 있다. 그게 두 개가 있네요. 이거 뭐 운동할 때 너무 좋죠. 자, 벵갈 호랑이님.
1: 네.
0: 아, 이거 뭐 설명을 오늘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0: 목소리가 왜 기운이 없어요?
1: 아닙니다.
0: 장난치지 마세요.
1: 네. 파이팅!
0: 진짜, 아니, 목소리에 믿음이 안 가서 그러는데 진짜 장난치지 마세요.
1: 네.
0: 갑니다. 자, 잠깐만요. 찹쌀, 이거 먹어야 되니까 잠깐 이거 넘어뜨리지 않게 놔두고 갑니다. 자, 벵갈 호랑이님, 뱅호님. 자, 네. 정답은요?
1: 정답은 빵디 널 좋아해.
0: 이봐.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목소리에서 틀려먹었어. 아까 보니까 맞출 마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목소리가 장난칠 생각에 그냥, 아, 리코더 소리 듣기 싫어 죽겠네 정말. 아, 와, 이거 지금 무화과 찹쌀떡 이거 단면 갈라놔가지고 냄새 장난 아닌데. 아, 이 리코더 부는 애는 진짜 손바닥 때려야겠다. 연습을 아예 안 했네.

음악 못 듣겠네. 꺼주세요. 꺼주세요. 아, 굉장히 짜증을 유발하는 리코더 음이었고요. 못 먹는다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천선미님, 아, 어떡해. 7171님, 목소리부터 장꾸였다. 뭐야, 갑자기. 3275님, 뱅갈 호랑이님, 잘했어, 잘해! 널 좋아해! 3275님은 대체, 아, 왜 이렇게 날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우상철님, 뱅갈 호랑이 나이스! 역시 범띠 잘한다. 박보미님, 뱅갈 호랑이님은 역시 계획이 다 있구나. 다들 뱅갈 호랑이님의 아, 이 선택을 응원하는 문자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자, 추첨했습니다. 정용님, 문미영님, 3289님, 0179님 축하드립니다! 6047님, 소개팅이라도 시켜준다고 했으면 마쳤을지도. 아, 이런 전략을 써야 되나 앞으로. 그러게요. 아, 정말 이거 6047님 거 의견 참고할게요. 아쉽지만 못 먹고 4부로 돌아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필.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생활정보.
8: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사건 사고 뉴스에서 자주 듣는 말이죠. 그렇다면 무리를 일으키다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한자로 물은 물건뿐 아니라 세상 만물, 의는 따져보고 의논한다는 뜻으로 여럿이 어떤 일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걸 말합니다. 무리라는 단어 자체만 보면 부정적인 의미는 없죠. 그런데 무리를 일으킨다는 건 쓸데없이 이런저런 말을 하게 만들고 괜한 걱정과 논란을 일으켰다는 부정적인 뜻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했다는 거죠. 이번 한 주, 무리를 일으킬 일보다는 서로 감사할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현진이었습니다.
9: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0: 아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 때 진행시켜.

0: 사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1: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눈과

0: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황재성의 황제 파워.
4: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10월 12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점심을 굶으셨네요. 아, 저랑 똑같네요. 저도 오늘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업무는 안 하고 하루 종일 먹방만 보면서 대리 만족 중이시네요. 네, 사연 받았습니다. 0622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출장 갔다가 오랜만에 만난 동료가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해서 냉큼 받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 이름을 듣는데 어라? 어딘가 익숙한 거예요. 잠시 후 그분한테 톡이 왔는데 세상에나 대화창에 예전 대화가 남아있는 겁니다. 떨리고 구면이네요. 그럼 떨리는 마음으로 대화 내용을 확인해봤더니 충격. 5년 전에 소개팅했던 분이네요. 그때 잘 안됐던 사이인데 그동안에 제가 개명까지 하는 바람에 서로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결국 둘 다 상대가 누군지 기억도 안 나겠다, 그냥 없던 일로 하자며 내일 다시 만나 밥 먹기로 했습니다. 황디, 이 정도면 인연일까요? 아니면 5년 전 소개팅이 재방송되는 걸까요? 저 내일 다녀와서 후기 남길게요. 네, 오늘은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 같은 0622님의 사연, 네, 잘 읽었습니다. 후기, 아, 이거 반드시 저희에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너무 궁금한 사연이고요. 왠지 느낌이 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김현주님, 입 닦아요. 0752님, 버진 폈네. 최석경님, 먹었네, 먹었어. 크크크크. 뭘요? 전혀, 뭐, 먹을 걸. 저 여러분, 진정성 있게 방송하잖아요. 혹시 무화과 그, 찹쌀떡인가? 그 뭐였죠, 이름이? 그거 얘기하신 건가요? 전혀, 저 입에도 안 댔습니다. 3674님,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CCTV 공개하자. 아, 이거 얼굴에 이거 묻은 거, 이거 버짐입니다. 네, 건조해가지고, 날이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네, 손으로 입을 가렸는데 손에도 밀가루가 묻어있었대. 네, 공육들들님 후기 꼭 부탁드리고요. 이게 참 오늘 제목이랑 너무 잘 맞는 사연입니다. 슈퍼키드 잘 살고 볼 일입니다. 선곡해놨고요. 진짜 이 사람은 잘 살아야 됩니다. 예전 그 톡 내용, 문자 내용이 서로 싸우는 내용이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래서 들려드립니다. 두 분 꼭 잘 되시라고. 슈퍼키드 잘 살고 볼 일입니다. 출발!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turtle, welcome to world.

0: 자, 월급에서 양팔 벌려 여러분들은 환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월급회로 오라. 이제 뭐라고? 이제 퇴근이다. 오늘 월급회 첫 곡은 여러분들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잭스키스 학원 별곡 출발.
1: 월급회가 너무 재밌다.
0: 정영님, 빵디, 이에 무화과 꼈어요. 어?

안설전이요. 저녁에 한강 러닝 사진 매일 올려주세요. 운동 감시. 아니 무슨 이런 이 방송은 국장님도 날 감시하고 선재님도 날 감시하고 온통 방금 이거 프로모션도 아니고 왜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김은주님 연휴에 빵디 너튜브 보면서 놀았어요. 빵디 너무 재밌어요. 힐라수 업스이럴수가 이영준님 경복구미 360버스에서 360번 버스에서 황제타워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경복구미 360번 버스 타고 계신 모든 승객 여러분 올해 돈 많이 버시고

대구입니다. 반팔 반바지를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집어넣다가 날씨가 선선해지질 않으니 지금 대구분이 다시 반팔 반바지를 끄집어냈다고 합니다. 대구 조심. 김채원이 목요일 회사에서 체육대회가 있는데 개주로 뽑혔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잘 뛸 것 같아요. 자신 없어요. 채원님 지금부터 무조건 연습입니다. 매일매일 러닝 진행시켜.

0: 자, 오늘은 이런 점에 충각했습니다. 날씨 때문에 저는 국물 갈 겁니다. 국물. 오늘 저녁 딱 한 끼 먹을 수 있는데. 자, 오늘 점에추 우동 사리를 넣은 곱창 전골로 씨는 시켜. 자, 곱창 전골 먹으러 뭐 타고 간다? 버스 타고 간다. 그래서 다음 노래. 자자, 버스 안에서 출발합니다. 어서 타세요, 학생. 학생 카드 찍고 가야지. 여보, 나 곱창 전골 사 먹게. 10만 원만.
1: 여보, 나 10만 원만.

0: 5358님 이왕 먹은 거 무화과 찹쌀떡 무슨 맛인지 디테일하게 읊어봐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래요, 먹었습니다. 이 찹쌀떡이 아주 쫄깃하고 흰색 앙금이 그냥 무화과 주변으로 아주 그냥 호위병사처럼 지키고 있더만요. 그 녀석을 뚫으니까 무화과가 아주 그냥 채즙이 잔뜩 나오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그 무화과 돌기들 아시죠? 그게 아주 식감이 또 일품이잖아요. 너무 맛있잖니. 이 친구들이 그냥 어깨동무하고 제 혓바닥 위에서 으쌰으쌰 그냥, 아 형 나 좀 맛봐, 나 좀 기가 막히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맞다 동생아, 찹쌀떡 동생아, 너 아주 보통 놈이 아니구나 라는 대화를 나누고 왔다는 말씀.
1: 어린이는 행복해야 한다.
2: 오늘만 많이 먹고 다음에는 많이 먹지만 살 뺀다고 말했다.
0: 남정훈이 빵디. 아 11월에 우리끼리 빨간 날 하루 만들면 안 됩니까? 아 근데 이제 제가 만든다고 해도 여러분 만약에 연휴를 즐겨버리시면은 회사에서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네 남정훈님 참고는 해보겠습니다. 가짜 휴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괜히 오늘 연휴라고 생각하고 어디서 쉬고 있는지. 자 일단 정훈님이 너무 슬퍼하니까 11월 11일이 며칠이지? 수요일 11월 11일 네 황제파워 가짜 연휴로 임명합니다. 11월 11일 방송 빼빼로데이죠. 네 그때는 가짜 연휴 방송 진행합니다.

0: 지켜보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빵디는 다이어트 뿌리. 에라님 너무 팩트였습니다. 물이 물입니다. 김지현이 러닝 말고 먹는 걸로 페이스메이커 강추합니다. 아 이러니까 또 승부욕 자극 돼버리죠 언니. 이거 뭐 꾸준함을 이길 수 없죠. 제가 한번 열심히 해서 한 4kg 5kg 정도라도 페이스메이커 도전. 자 오늘 끝곡은 JYP 형님 걸로 골랐습니다. 박진영 어머님이 누구시니.
1: 넌 허리가 몇이니?
0: 허리 38 정도.
1: 힙은?
2: 그 머리공대.
0: 자 367 하나님 대부도 멍때리기 대회 선수로 뽑혔습니다. 팀 좀 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처음에 근데

이런 대회 열리면 출전하는 선수들이 어떤 마음으로 출전하는지가 이거 페이스메이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멍때리기 대회 페이스메이커.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허공을 바라보면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각도로 내가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상상하며 멍하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입을 살짝 벌려주시고 입에 파리가 들어가서 앉았다 나와도 모를 정도로 몸의 힘을 다 빼고 있으면 된다는 사실. 도대체 어떻게 너를 이렇게 키우셔. 6580님 빵디는 무화과 가루상기

9532님 뭘 먹이면 이렇게 뭘 먹이면 이렇게 깔롱을 잘 부리네요. 앞으로 그냥 먹어요. 이것이 바로 당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당이에요. 네.

6047님 셔플 댄스 추면서 무대 중앙으로 스무스하게 입장. 어머님이 누구니? Who is your mother? 박민준님, 강지 삼촌 내일 중간고사 치는 날이에요. 전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민재야, 너가 준비하는 거 기다리면 아마 내년쯤 되지 않을까 싶다. 중간고사는 준비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 그래도 민재에게 성적 잘 나오라고 성적 향상 빔을 쏩니다.

김정희 오늘 아들 긴팔로 단디 입혀보냈는데 아우 미안해 죽겠어요. 에이 그러면서 그런 거지. 지가 더우면 봐서야죠. 황진주님 신앙을 위해서 수육을 삶고 있어요. 빵디도 드시러 오세요. 2kg 삶아. 너무 맛있겠지 않니? 수육. 어우 맛있겠네요 진주님. 신랑분은 좋겠다. 네, 수육해주는 아내가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의학상식을 항상 전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권유림 빵댕이. 네, 권유림 빵댕이님께서 굉장히 그 뭐랄까요. 카리스마 있고 냉철한 간호사의 표본을 보여주시는 분이죠. 이분이 또 냉철하세요. 권유림님. 현직 간호사입니다. 빵디, 생무화과는 하루 3개, 건무화과는 2개가 최대치예요. 아무리 무화과 좋아해도 그 이상 먹으면 탈나요? 네, 권유림님의 무화과 수량, 1일 수량 명심하면서 여기서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2026년 마지막 청취율 조사입니다. 올해 우리 성적표 잘 나오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다 같이 파티도 하고 웃으면서 한번 보내보자고요. 지금까지 너무 우리 잘해왔잖아요. 너무 즐거웠잖아. 청취율 조사 기간에는 더 재밌고 사실 더 신나지는 우리 황제 파워죠. 내일도 우리 꼭 함께 하시고요.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마탱. 오늘 끝곡 에코의 행복한 날을 골랐습니다. 오늘 기분 딱 이거네요. 행복한 날을. 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기까지.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썬팅할 땐 어디?
6: 썬팅은 어버브.
5: 어버브 썬팅. 열차단은 확실하게, 신성은 탁월하게.
6: 어버브 썬팅 할 때는
5: 프리미엄 썬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0: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대학.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난 고등학생 탐정 남도인. 우연히 라디오를 틀었다가 검은 옷을 입은 수상한 DJ의 방송 현장을 목격했다. 너무 재밌어서 정신이 팔린 나머지 나도 모르게 문자를 보내고 말았다. 그 DJ는 나의 문자를 읽어줬고 정신을 차려보니
3: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해야겠습니다. 한글날 연휴가 끝난 오늘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연휴 없고요. 공휴일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2월 25일까지 빨간 날이 없어요. 주구장창 일만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멀리 보면 안 됩니다. 주 단위로 끊어보세요. 주말 있죠? 아, 주말도 멀다고요? 그럼 당장 오늘만 생각해보세요. 벌써 일과 끝이잖아요. 이렇게 하루하루 넘기다 보면 곧 산타가 올 겁니다.

딕펑스 비바 청춘 박소현의 러브게임 월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몰라송 DJ 박소현입니다. 박혜은님, 저는 그래서 연차를 많이 쓰려고요. 월에 두 개씩만 써도 주 4일 근무가 두 개씩 생겨요. 연차라는 게 또 특권이잖아요. 주 4일 근무하고 5일 근무하고 여러분 이거 큰 차이가 납니다. 예, 느낌적으로. 좋은 소식 하나 더 알려드리면은 올해 크리스마스 제가 펼쳐보니까 금요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 토, 일을 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1월 1일이 또 금요일이 되겠죠. 그러면 또 금, 토, 일을 쉴 수가 있어요. 예. 그 전까지 좀 빡빡해서 그렇지, 예, 금, 토, 일도 쉴 수 있는 날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곧 산타가 온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크리스마스가 아니더라도 오늘 제가 여러분의 산타가 되어드릴게요. 2주 동안 펼쳐지는 특급 이벤트 알려드립니다. 퇴근길 행운이 콸콸콸! 커피가 이렇게 쏟아집니다, 여러분. 커피 폭포예요. 언제 어디서 뭐가 콸콸콸 쏟아질지 아무도 모르긴 하는데 우선은 워밍업 차원으로 커피가 콸콸콸 이렇게 쏟아집니다. 1부의 사연 소개된 제가 읽어드린 지금부터 이제 1부 끝날 때까지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커피가 나가는데요. 문자 주제는 오늘의 콸콸콸입니다. 나 오늘 하루 돈을 콸콸콸 썼다. 아니면 땀을 콸콸콸 흘렸다. 눈물이 콸콸콸 났다. 콧물이 요즘 감기 많죠. 쿨쿨쿨이란다. 콸콸콸 났다. 이런 거. 웃음이 콸콸콸 났다. 이런 거. 오늘 하루 나의 콸콸콸. 정말 나한테 넘쳐 흘렀던 것들을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지금 나에게 넘쳐났던 것 보내주세요. 김명한님 내일부터 2026년 마지막 청취율 조사 02-2056 전화오면 큰 소리로 러브게임 외쳐주세요. 솔방울 여러분. 야 김명한님 나중에 PD 하세요. 아니면 작가 하셔야 되겠다. 저는 사실 2056을 잊고 있었어. 왜냐면 이거 잘 몰랐거든요. 근데 2056으로 요즘에 전화를 아는 번호 아니면 잘 안 받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받아주세요. 2056, 02-2056으로 전화가 오면은 내일부터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박소현의 러브게임. 예, 여러분 오징어게임 생각하시면 돼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러브게임을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걸로 또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 그리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

0: 경우가 있어. 아, 그죠. 아, 그 목이 길고 그 얼굴 좀 작은 그분이 DJ인데 이러면 여러분 이건 다 망하는 거예요. 체크가 하나도 안 됩니다. 박소현의 러브 게임이라고 외쳐주세요. 예. 김명아님, 감사드리고요. 1부에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선물 가고요. 오늘 3, 4부에는 윤지성, 박소라와 함께 합니다. 나만 쓰레기야. 기대해주세요. 잠깐만요.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벽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워킷 워킷 안전화.
8: 리아와 함께하는 리아 이행시. 리.
9: 리아야, 맛있는 거 줄게.
8: 아.
9: 아.
8: 너무 맛있다.
9: 그치.
8: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이름.
1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공 1522588. 관절 복공.
1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3: 관절 복공 보아공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4: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15: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16: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한 소프트랩.

가다가든 나무 이어드렸습니다. 9828님 지금 포천인데요. 비가 괄괄괄 오고 있네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해가 쨍쨍했는데 제가 출근할 때도 비가 툭툭 이렇게 떨어져서 아니 비가 온다고 이러면서 하늘을 봤었는데 비가 또 괄괄괄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박선의 러브게임에서는 11월 3일 화요일이고요. 저녁 7시입니다. 홍대 롤링홀에서 라이브 할 거예요. 릴레이 콘서트 파워 30 함께 할 텐데요. 초대 손님은 이승철 스위스로우 산다라박 이산입니다. 만개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릴레이 콘서트 이어갑니다. 지금 방청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그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나 고릴라로 들어오시면 릴레이 콘서트 파워 30 방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과유불급. 뭐든 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지만 오늘만큼은 예외입니다. 넘치게 자랑하고 시원하게 털어놓으세요. 오늘의 콸콸콸 커피도 콸콸콸. 홍명아님, 언니 하우스에서 일해서 하루 종일 땀이 콸콸콸. 정말 정말 덥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여러분 오늘이 10월 5일인데 이 10월에 이렇게 더운 게 맞나? 10월 12일이군요. 예, 미안합니다. 여기 우리 또 원고에 잘못 나와 있었네요. 미안해요 여러분. 12일입니다. 12일. 예. 아, 근데 이렇게 10월에 더울 수가 있나. 예, 119년 만에 가장 더운 10월이라고 하니까 홍명아님 오늘 땀이 콸콸콸.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모든 분은 다 선물이 갑니다. 7213님 아파트 보안팀에서 일하는데요. 어제 근무 중 차량 털이범을 잡았는데 정말 긴장감이 콸콸콸 넘쳤습니다. 지금 읽기만 해도 긴장감이 오는데 대단하세요. 1724님 오늘 제주시 5일장인데 양말 교환하러 갔다가 양파, 부추, 대파, 김, 사과 거기에 호떡까지 현금을 콸콸콸 썼네요. 그리고 이건 딴 얘기인데 언니 생각하면서 호떡 하나 10분 동안 씻고 삼키기 해봤는데 성공했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호떡, 예, 이거 여러분 천천히 씹으셔야 돼요. 한 100번 이상 씹으면, 예, 호떡이 죽처럼 이렇게 돼서 넘어갑니다. 김병규님, 갑오징어가 콸콸콸. 오늘 휴무라 아내와 낚시 다녀왔는데 갑오징어가 제철이라 엄청 잡혔어요. 오늘 우리 집 저녁 메뉴는 갑오징어 회 무침, 그리고 오징어 넣은 파전, 오징어 튀김으로 한상 차려 먹고 있어요. 정말 정말 자연이 주는 선물. 예, 우리가 사 먹는 것과는 다른 이 맛. 저도 먹고 싶습니다. 김상아님, 오늘 처음으로 갈비찜을 직접 해보려고 마늘, 배, 간장 등 각종 재료 넣고 직접

양념을 만들려다가 설탕통 뚜껑이 빠지면서 설탕이 콸콸콸. 달달한, 아니 너무 단 갈비찜이 되었어요. 아, 물론 뭐 짠 거보다는 단 게 낫긴 한데 그래도 이거 뚜껑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꺼번에 들어가면 어떡해. 이거 숟가락으로 퍼내도 이미 거기에 다 녹아내리니까. 4978님 지금 퇴근 중인데 소변이 급해요. 차는 막히고 화장실 보이면 콸콸콸 난리 날 것 같아요. 4413님 내 돈이 콸콸콸. 주식도 내려가고 차도 고장나고 내 돈이 콸콸콸. 아,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분께 커피가 콸콸콸 나갑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어요. 폴킴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폴킴이었습니다. 김별님, 내가 애를 데리고 출근하는 날이 생길 줄이야. 아이가 아픈데 맡아줄 사람은 없고 어쩔 수 없이 회사

차까지 데려갔다가 급하게 휴가 쓰고 병원 가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눈물이 콸콸콸한 하루였네요. 이제 아이 아플 때 진짜 이런 현실에 막 정말 서글퍼가지고 눈물이 나는데 일단 아이가 아프니까 아이가 빨리

7281님,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일본 여행 갑니다. 여행 간다고 필요한 것들 쇼핑을 하도 많이 했더니 문 앞에 택배 상자가 콸콸콸. 아, 이제 가서 사도 되는데 사실 여행이면. 그래도 여기서 또 준비하고 또 가서도 또 쇼핑. 일본 가셔서도 예. 콸콸콸 나올 수 있죠. 좋은 여행 되시고 예, 행운이 콸콸콸 이벤트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내일도 1부에는 선물이 콸콸콸 나갈 예정이에요. 뉴진스 하이보이.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다 마신 생수병을 버릴 땐 비닐 라벨을 떼고 버려야 하는데요. 몇 초도 걸리지 않는 이 소소한 수고가 물 환경엔 큰 도움이 됩니다. 라벨이 남아있으면 재활용 가치가 떨어져서 폐기물로 소각되기 쉬운데요. 라벨을 떼어낸 페트병은 의류나 가방을 만드는 자원으로 재탄생한다네요. 또 자연스레 바다를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도 줄어듭니다. 앞으로 물 한 병을 다 비운 뒤엔 번거롭더라도 비닐 라벨을 꼭 벗겨주세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타 자비니 스타.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생활정보.
2: 요즘 아침밥 거르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침밥을 챙겨 먹는 것이 두뇌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쌀의 탄수화물은 쉽게 분해돼 포도당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원활한 두뇌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거죠. 또 쌀 속에 풍부한 라이신 성분은 필수 아미노산으로 두뇌 발달에 좋고요. 쌀에 함유된 가바 역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침을 챙겨 먹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언어와 수리, 외국어 영역 수능 점수가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쌀로 지은 든든한 아침밥 한 끼로 더 똑똑하게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전역하고 복학까지 남은 기간은 대략 8개월. 우선은 휴대폰부터 새로 개통했습니다. 아직 새 번호를 알려준 사람이 별로 없어서 연락 올 일도 없었는데 늦은 밤이면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오곤 했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잘할게. 한 번만 만나줘. 보고 싶어. 네, 잘못 온 문자였죠. 아마도 전에 이 번호를 쓰던 사람한테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 아무래도 얘기를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쪽이 찾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만 보내도 됐는데 무슨 오지랖이었는지.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랑할 줄 아는 분이면 분명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실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연락처가 바뀐 것 같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이대로 끝날 얘기였는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한 번 더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래 만나셨나요? 늦은 밤이었고 때마침 비가 왔고 그래서인지 우리는 한껏 센치해져 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끼리 서툰 위로를 건네고 떠나간 일을 흉보고 대화의 끝엔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눴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연락은 계속되었죠. 점심 메뉴 고를 때나 옷을 살 때나 날씨가 맑거나 흐리거나 개거나 그녀는 시시콜콜 문자를 보내왔고 나 역시 그 연락을 꽤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던 저녁 갑자기 그쪽이 얘기한 실내 포

0: 꼼짝 마차가 궁금해졌어요. 그렇게 우린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우린 비슷한 동네에 살고 있었고 나이까지 동갑. 서로 졸업한 학교를 신문하듯 캐묻던 중에 나 너 누군지 알 것 같아. 염창초등학교 3학년 8반 맞지?
1: 예.
0: 예? 하, 너 나랑 같은 반이었어. 우리 반에 공부 제일 잘하던 최창훈이라고 있었고 남자애들한테 인기 많던 서신애라는 애도 있었고.
1: 오, 맞는데? 오, 신기해. 오, 아, 그럼 넌 이름이 뭔데?
0: 글쎄, 직접 알아내봐. 끝내 자기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던 그녀. 집에 가서 졸업앨범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그녀와 매칭이 될 만한 사진을 찾을 순 없었고 휴대폰엔 그저 동창 그녀라고 저장을 해둘 뿐이었죠. 뭐해? 그때 얘기했던 경양식집 가볼까? 인공폭포 옆에 햄버거집은 아직도 있나? 잊고 지내던 동네를 다시 걷고 사라졌을지 모를 가게들을 찾아다니고 같은 추억을 여행하는 그녀와의 하루하루는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몰래 들어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입을 맞추기도 했죠. 하지만 여전히 저는 그녀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한 계절이 지나고 대학에 복학한 나에겐 또 다른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연락에 조금은 소홀해졌죠. 당시엔 그게 그렇게 큰일이라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레 멀어질 수 있는 관계라 생각했는지도요. 그렇게 마지막 인사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않은 채 서로의 번호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한여름의 꿈 같은, 신기루 같은 오래전 그 만남이 이 가을 왜 문득 생각이 났을까요? 그때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이었는지, 그 감정은 무엇이었는지, 그녀에게, 아니 어쩌면 지금의 나에게 묻고 싶습니다.

김연우 행복했다 안녕을 이어드렸습니다. 뭐야 이게 끝이에요. 슬프다. 5928님이 주셨고 윤경태님 뽀뽀까지 했다며.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또 이렇게 이름은 좀 알고 뽀뽀를 하셨어야지 이름도 모르고 이렇게 뽀뽀를 하시면 어떡해요. 권영님 우와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느낌이 콸콸콸. 예. 아니 그 여자분이 왠지 귀신이었진 않았을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너무 그 짧은 기간에 한 8개월간의 그 러브스토리 해주신 건데 이름도 모르고 막 이렇다고 하니까 그냥 정말 그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예, 생각이 들었어요. 서지혜님 그래서 이름은 끝내 모르나요? 모른대요. 못 찾았어. 그러니까 제가 귀신이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죠? 사연자가 지금 글을 주셨습니다. 제 사연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을 쓰는 동안 잠시 20대의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아 마음이 몽글몽글했습니다. 그 친구도 잘 지내고 있겠죠? 저는 여전히 그 동네에 살며 헉! 셋 딸. 아, 세 살. 어우, 셋 딸하고 세 살하고 너무 차이가 크다. 난 딸이 셋이라는 줄 알았어요. 세 살. 딸아이와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오래전 그 여름도 오늘의 이 순간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글 주셨어요. 익명을 요청하신. 예. 8271님. 신기루와 같은 고운 모래를 손으로 움켜쥐었을 때 손가락으로 새어나가듯. 그런 찰나의 러브스토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소중하기도 하지만 막 믿어지지도 않고. 20대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이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예, 멋진 러브스토리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월 한정 선물 프리미엄 침대 매트리스 받으실 수 있는 주간 베스트 후보가 되셨습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첫사랑, 그리운 사랑, 또 현재 진행 중인 사랑, 예, 여러분의 러브스토리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기억을 걷는 시간.

0: 김나영, 솔직하게 말해서 나 이어드렸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

0: 사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5: 남기선님, 오늘 큰돈 썼어요. 저 첫 조카에게 유모차 선물했는데 100만원이 넘는데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귀여운 우리 로건이 행복하고 아프지 말고 고모가 다 해줄게 라는 글과 함께 별에 귀여워 신청해 주셔서 지금 흐르고 있고요. 잠시 후에는 박소라, 윤지성 함께합니다. 나만 쓰레기야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0: 안녕하세요. 미스트로포 진 이소나입니다. 꿈의 무대에서 부른 저의 인생곡은 패티김 선생님의 사랑은 생명의 꽃인데요. 그 곡을 저를 살게 하는 생명의 꽃, 사랑하는 가족에게 바치고 싶었습니다. 가족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힘든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노래할 수 있었고, 이렇게 오늘의 제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산업 현장이라는 무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24시간 우리를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 가스감지기라는 생명의 꽃, 안전의 꽃이 있기에 이렇게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1: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1: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세상 시끄럽고 끝내주게 신나는 위로 뮤지컬 Choir of Man, Queen, Sia 등 최정상 아티스트들의 히트곡과 춤, 유쾌한 수다로 가득한 공연. 단 100분 당신의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뮤지컬 Choir of Man 롤시어터 대학로 우리투자증권을 지금 공연 중. 14세 이상 관람가.

0: 청구 실손 24.
1: 병원 다녀오셨나요? 청구 서류 필요 없는 실손 24로 청구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이서진, 김광규입니다. 무엇이든 해줄지니 비서진이 한층 세심하고 전문적인 비서로 돌아왔습니다.
4: 역대 최상 수발 난이도 비서진이 마이스터의 하루를 밀착 케어하겠습니다.
3: 매주 금요일 밤 11시 10분 SBS 비서진에서 만나보세요.

0: 여러분의 일상 속 틈 어디에 있나요?
1: 점심시간, 공강시간, 출근 전, 퇴근 후 여러분의 일상 속 틈 시간을 제보해주세요.
0: 전국 어디든 유재석, 유연석이 틈만 나면 달려갑니다.
1: SBS 틈만 나면 시즌5는
2: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만나요.
3: 오직 천재적인 수술 실력으로 부조리를 깨부수는
4: 수술방에 미친 개, 닥터 X, 개수정의 사이다 메디컬 누아르.
3: SBS 금토 드라마 닥터 X 하얀 마피아의 시대는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5: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6: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2차 모집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7: 경복대학교
6: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기영님은 10월 달력을 보면 체육의 날, 경찰의 날, 금융의 날, 회계의 날, 교정의 날, 지방자치의 날 등등 유독 특별한 날이 많습니다. 이런 날이 제정된 이유가 뭔가를 이것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외에도 만난 지 1년, 1000일 또는 결혼 이것 일처럼 일상 속에서 축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뜻깊은 일이나 날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기억니은으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0: 어반자 카파 뷰티풀 데이였습니다. 오늘 정답은 기념이었는데요. 결혼 10주년 기념일이라며 3533님 축하 축하. 언니랑 처음으로 서울 여행 왔다가 돌아가면서 들어요. 기념 보내주신 2002님 그리고 박슬기님 세 분께 선물 갑니다. 기억니은으로 고난, 인생이 고난이라며 김하늘님이 주셨고요. 금리, 금리 있어요 저. 이윤주님 금리, 또 강남이 됩니다. 최수연님, 그놈, 날 버리고 간 그놈, 잘 못 살아라. 아, 여기 저주를 또 이렇게 퍼붓었어요. 7898님, 그리고 그냥, 그냥 다 기념일로 삼는 거죠. 내 인생에 소중하지 않은 날이 어디 있을까요? 어? 이거 정답이네요. 그냥. 5293님께 선물 가고요. 김하늘님께도 선물 갑니다. 잠시 후에는 윤지성, 박소라 두 분과 함께합니다. 나만 쓰레기야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잠깐만요.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평창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2: 메디솔라.
4: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5: I love you.
4: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5: I love you you. 유유 제약이죠.
4: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you.
5: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you. 유유 제약.
0: 한국인은 밥심이질.
6: 임금님표 2000 임금님표 2000 건강한 식재료 밥심의 원천 임금님표 2000 임금님표 2000 2000 농특산물 밥심의 원천
0: 쌀, 한우, 한돈, 계란, 벌꿀까지 안전한 농특산물 밥심의 원천 임금님표 2000
7: 배우 이주승입니다. 세상에 없던 주소에서의 새만금 라이프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에 단독주택 용지를 지금 분양합니다.

0: 경주에 필요한 모든 여건을 갖춘 미래를 여는 새로운 도시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 분양문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새만금 개발공사.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3: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0: 남들은 월요병이 너무 힘들다고 하지만 솔직히 러브게임 덕분에 월요병 같은 거 하나도 공감 안 되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1: 러브게임 덕에 저녁 시간이 즐겁긴 하지만 솔직히 일주일 중 월요일이 제일 힘들긴 한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0: 애인,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에게도 내가 너무 속물처럼 울었나. 내가 너무 양심이 없었나 느껴질 때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1: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2: 양심 고백하고 선물 받고 힐링하는 시간.
3: 나만 쓰레기야.
2: 자, 월요일이 힘드신가요? 월요병이 있으신가요? 월요병 퇴치제 예뻐서 쓰러지는 두 분입니다. 윤지성, 박소라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2: 예스. 예뻐서 쓰러지는 두 분이 예 오늘 함께합니다. 박은유님이 꽃이 꽃을 들고 오네. 2040님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이렇게 정말 보는 라디오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 굉장히 좀 특별한 날인데 우리 소라 씨가 또 준비한 특별한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자 퍼포먼스 한번 볼게요.
1: 우리 지성 씨가 이제 예. 예. 간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눈물이 앞을 가려.
2: 여기 준비한 퍼포먼스. 요겁니다.
1: 예, 지금 울고 있어요 제가.
2: 여러분 이미근님이 오늘로 지성님이 예스 하신 지 1380일째.
0: 와
2: 1380일째.
0: 1000일이 대단한... 넘었네요.
2: 그러니까 1000일은 시간이 3년이 진짜... 넘은 진짜... 거고 이게 2023년 1월 2일부터 했는데요. 3년 9개월입니다.
1: 와
2: 그러니까 이제 거의 4년.
1: 거의 4년이네요
2: 이제 1380일째. 오늘 윤지성 씨와 함께하는 막방입니다. 이게 박수치기도 애매하고 애매하네. 아 윤지성 씨가 그간 한 3년 9개월을 열심히 달려와 주셨는데
0: 네네네.
2: 맞아요. 소라 씨는 처음부터 스페셜로 한 두 주 하고 그다음에 맞아요. 이제 1월부터
1: 거의 네, 바로 같이 했어요. 맞아요. 예.
2: 그렇죠. 사실 실감은 사실 많이 안 나요.
1: 그 시간도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네. 거의 4년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
0: 진짜 후다닥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2: 우리 제작진 우리 피디님이 이렇게 예쁜 곳을 그러니까요. 또 윤지성 씨 앞으로
1: 세상에 가지 말라 가지 말라
2: 가지 말라고. 예. 근데 뭐 여러분 사실 많은 분들이 또 뭐 은퇴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지성 씨가 은퇴 아니야.
0: 아니야.
2: 이제 시작이에요.
0: 이제 시작이야.
2: 예. 이제 뭐 정말 연기고 뮤지컬이고 뭐 여러 가지 맞아요. 활동들이 이제 시작이어가지고 여러분 은퇴가 아니고 잠시 쉬는 거니까 네. 네, 두 분이 함께하는 막방
0: 너무 보내지는 마세요.
1: 맞아요.
0: 네, 왜냐면 제가 또
1: 아, 열린 결말
0: 아니 제가 아주 그만둔다고 하지 않았는데 잠깐 쉬는 건데
2: 자꾸 막방이라면서
0: 아니 막방이 아니고 그냥 신방
1: 그러니까 오히려 더 못 돌아오게끔 약간 더 과하게
0: 아니, 가라는 거 아니에요?
1: 과하게들 배우고
0: 아니 신방이라고 해달라는 건데
2: 근데
0: 너무,
2: 우리 피디님이 자꾸 막방이라고 막방이라고
0: 아니 잠시
1: 다들 괜히 우중충한 분위기 그러니까. 해가지고 막 경건하게
0: 그러니까 그냥 잠시
2: 신방
1: 맞아 맞아.
0: 이게 재충전의 시간이에요.
2: 맞아 신방 신방. 예, 예. 아 9236님이 지성님 혹시 복권 1등이 됐나요? 아 그럴 수도 있어.
1: 그럴 수
2: 우리한테 말은 안 하지만
1: 아, 그럴 수 있어. 신방 예. 신방 신방이니까.
2: 왜냐면 어느 순간부터 여유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1: 그렇지 그렇지.
2: 여러분 정말 신방.
1: 미소가 다르네.
2: 신방이고 저 또 계속해서 또 뭐 이혜련님이 특별 게스트 안 될까요? 우리 스페셜 게스트 또 항상 또 올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그럼요 열려 있어요.
2: 네 정말 네네네. 산타처럼 어느 날 또 올 테니까
0: 맞아요,
2: 여러분
0: 맞아요.
2: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마지막 인사는 우리가 나중에 또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준비해 네. 주시고 지성씨 아, 마지막 인사를
1: 아니, 보내
0: 아니, 잠시 쉬는 인사라고 할 수 있는 방금 전까지 막방 아니다 해놓고 이제 마지막 인사는
1: 보내버리시네
2: 미안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 이따 봐서 마지막 네네. 인사를 할지 말지 정합시다 쉼인사 네,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독하지만 나만 쓰레기야. 사실은 힐링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숨겨져 있던 나의 속물근성이나 나의 이중성

0: 양심 고백을 솔직하게 고백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고 힐링해드립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남자분이고요. 공사유균 청정기가 선물로 갑니다. 어떤 양심 고백인지 함께 읽어드려요.
1: 우리 처가 식구들은 소심해도 너무 소심합니다. 처음엔 아직 어색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몇 년이 지나도 몇 번을 봐도 처음 본 사람처럼 저를 대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장모님께서 요리하느라 제가 온 줄도 모르시길래 몰래 슬금슬금 다가갔죠. 장모님! 요리 중이셨어요?
2: 아우 깜짝이야. 윤서방 왔어?
1: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2: 없어.
1: 에이 음식량이 많은데 그거 혼자 다 하시게요?
2: 아우 저기 미안한데 그냥 거실에 있어주면 안 될까?
1: 아이 저를 위해 이렇게 고생하신데 제가 뭐라도 도와드려야죠. 에? 장모님 그 고무장갑 한쪽이 내려갔네요? 아유 불편하겠다.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2: 아니야 이게 내려간 게 더 편해. 그냥 더.
1: 아 이게 어떻게 편해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2: 아 아니라고. 괜찮다고. 윤서방 제발 나 혼자 있고 싶어. 안 도와줘도 되니까 그냥 편히 쉬고 있으면 안 될까? 응?
1: 아 예 죄송해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장인어른께서 몸이 불편하신지 자꾸 몸을 두드리더라고요. 장인어른 어디 편찮으세요?
3: 그냥 뭐지 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유 어깨가 계속 뻐근하더라고. 그 뭐 더 심해지면 병원을 가든가 해야지.
1: 아 그러시면 제가 좀 주물러 드릴까요? 아니 제가 또 안마 하나는 그냥 기가 막히거든요.
3: 아니 찜질하면 되네. 아니 괜찮아 윤서방. 아니 나는 진짜 괜찮아.
1: 장인어른께서는 극구 만류했지만 어깨가 불편해도 너무 불편해 보여서 안마를 해드리기 시작했는데요.
3: 윤서방 이제 나 저 다 풀린 것 같아.
1: 아 벌써요? 시작한 지 1분 됐는데요?
3: 저 싹 다 나았으니까 아이고 이제 그만해.
1: 에이 할 거면 제대로 해드려야죠. 이쪽에 그 한번 엎드려보세요.
3: 아니야 아이고 내가 민망하고 창피해서 그래. 아니, 이제 저 그만하자.
1: 네? 아니 이쪽에 엎드려보.
3: 아니 제발 그만.
1: 제가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멀어지는 장모님과 장인어른. 언제쯤이면 편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가까워지는 날이 오긴 할까요? 소심한 처가 식구들 때문에 매번 무리하느라 고통받는다.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0: 문자 주제는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나랑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지금 보내주세요. 나랑 너무 다른 사람들. 이게 이제 추석 때도 이제 집안 분위기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1: 그쵸.
0: 누군가는 그냥 아이여서 그냥 정말 사위가 네. 오면 아유 그냥 쉬게 네. 그냥 쉬는 게 날 도와주는 거야.
2: 맞아요.
0: 그냥 내가
1: 맞아.
0: 알아서
2: 있게.
0: 내가 알아서 하는 이런 또 어른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노래방 가서 사위랑 네, 뭐 탬버린 치고 모욕탕도 같이 가자 그러고
2: 게임도 하고 막 이런 집안도 계시잖아요.
0: 막 그러면 이제 막 이게 뭐 내성적인 사람 입장에서 아니
1: 힘들죠.
0: 이거 기운이 맞아야 되는데
2: 맞아요. 온갖 친척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막 이러면 너무 힘들죠.
0: 그런 거 보내주시면 돼요. 직장에서도 네. 누군가는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즉흥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사람이
1: 맞아요.
0: 있잖아요.
1: 맞아요.
0: 야 그거 회사 일 미리 계획적으로 하잖아. 일이 더 많아진다.
2: 다 그렇게 안 돼. 그리고 막 이러면서.
0: 그렇지.
1: 맞아,
0: 그래서
1: 맞아.
0: 이런 거 이게 안 맞아. 안 맞으면 너무 힘들어요. 나는 또 굉장히 신중한 편인데 급하게 또 막 야 좀 빨리 좀 해라.
2: 빨리 멀었어. 빨리 해요. 아 이거 좀 더 읽어봐야 돼. 검토해야 돼.
0: 이게 막 심장 뛰고 막 이런 직장 생활에서나 학교에서나 집안에서 예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분도 처음에
2: 저는
0: 좀 낯을 가리는 스타일이고
2: 낯을 많이 가리는
0: 소라 씨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성 씨도 사실
1: 저는 조금 있어요.
0: 있어
1: 네, 아주 낯을 가려 노력형이에요.
0: 둘 다 네. 사회생활 때문에 이제 둘이
2: 억지로 막
0: 한 건데 나중에는 이제 둘이 기운이 맞으니까 좋더라고요. 누군가가 아이고 누군가가 이면 제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두 분 다 약간 아이 성향이 있어가지고
2: 적당히 맞으니까
1: 맞아.
0: 그리고 또 헤이즈데지 씨하고 장준 씨는
1: 그쪽도 기운이 맞잖아요.
0: 둘 다 날뛰잖아.
2: 이게 아마 그렇게 짝꿍이 바뀌었으면은
0: 너무 힘들지. 너무 그럼요. 힘들어.
2: 한쪽에 살이 쭉쭉 빠졌을 거예요.
0: 왜냐면 여기에 헤이즈데지 씨가 오면은 윤지성 씨도 관둔다고 또 나한테 또 문자 오지. 나한테 문자 와.
1: 저 이렇게는 못합니다.
2: 제가 또 장준 씨랑 붙으면은
0: 문자하지.
2: 아 너무 좋은데 이 씨가
0: 힘들어요.
2: 에너지가 너무 넘치니까.
0: 그래서 이게 기운이 맞는 사람들끼리 일을 해야 되고
1: 맞아.
0: 가족도 맞아. 기운이 맞아야
1: 맞아.
0: 돼.
1: 기운이 맞아요.
0: 안 그러면 일찍 독립을 한다고.
1: 맞아요.
0: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기 자식도 일찍 독립하잖아요.
2: 맞아요.
0: 뭐 시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기운이 맞아야 되는데 나랑 너무 다른 사람들 에피소드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에 김민

0: 친구는 친구는 난 있잖아 오늘부터 내가 애쓰면 넌 나의 애니 돼줘
1: 내가 애쓰면 넌 나의 애니 되어줘. 투어스였습니다. 지금부터 정반대의 사람들 에피소드 이어드립니다. 박상안님.
2: 우리 처가 식구들은 눈만 마주치면 사랑한다, 사랑해 이런 말 막 하고 포옹해주고 사랑 표현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1: 그렇죠.
2: 제가 처가에 가면 장인 어르신이 어서 오게 우리 사위 하면서 포옹하는데 쑥스러워요.
1: 그래 이게 집안 분위기가
2: 맞아, 맞아.
1: 어떤 집은 또 무뚝뚝 해가지고 맞아요. 왔나?
2: 맞아요.
1: 이게 끝인가?
2: 화나셨나? 약간 기분 안 좋으신가?
1: 근데 또 맨날 그런 집안에서만 큰 친구들은 누가 또 저 어머님인데 아이고 사랑하네.
2: 사랑해는 조금
1: 그래.
2: 진짜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요.
1: 그걸 좀 이제 당황할 수 있어요. 갑자기
3: 맞아요.
1: 막 안아주고 막 그러시면
3: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2: 안 해봐가지고
1: 그래가지고 목석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6443님
4: 저는 극제인데요. 처가 식구들은 전부 극피입니다. 저녁 식사 모임 전날까지도 장소를 와. 안정하니까 미칠 것 같아요. 예. 저는 후식 카페 동선까지 정해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피 여러분 도대체 왜 그렇게 불안하게 약속을 잡는 건가요?
1: 그러니까 저도 제이여가지고
2: 저도요.
1: 우리는 또 다 아니 근데 피는 왜 그냥 그날 기분 상태 봐서 그냥 가려고 하는 거죠?
2: 그런 거. 아 근데 그렇게 하면
3: 뭐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 그러니까.
2: 그래서 열어두는 거죠.
3: 그죠.
1: 근데 사실 식당이랑은 예약을 좀 해줘야 돼. 드레스 코드라는 것도 있잖아. 내가
3: 맞아요.
1: 정말 그냥 슬리퍼
2: 맞아.
1: 신고 나갈 곳인지.
2: 맞아.
3: 요즘에 사실 워크인 안 되는 식당도 그러니까. 많아요.
2: 그 사람 많으면 또 예약도 해야 되고.
1: 맞아.
3: 진짜.
2: 불안해. 우리 다 불안해.
1: 맞아. 9247님.
2: 우리 부부 먹는 것이 완전 달라요. 나는 순댓국에 추어탕인데 아내는 산나물에 두부전골.
3: 야, 먹는 거 다르면 힘든다.
2: 이거 힘든데 맞아요.
1: 근데 뭐 이거 정도보다 더 다른 집도 있잖아요. 나는 막 고기 60판인데 여기는 채식주의자예요.
2: 채식에 완전, 완전 해산물만 드시고 막 이런 것도 힘들죠.
1: 그런 힘들지. 2221님.
4: 저는 맛있는 건 아껴뒀다가 나중에 먹는 게 좋은데요. 제 동생은 맛있는 걸 먼저 먹어야 되는 성격이라 맨날 저만 손해봅니다. 동생이 먹고 남긴 걸 먹거나 안 남기면 못 먹게 돼요.
1: 떠야지 뭐. 내 거는 따로
2: 빼놔야 돼.
1: 그럼.

0: 해야 돼요. 순서가 다르니까. 이분 선물 갑니다. 과계림님.
1: 저는 옷 쇼핑할 때 처음 들어간 옷가게라도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는데 제 친구는 몇십 군데 돌아다니면서 가격 다 비교하고 신중하게 사요. 그래서 같이 쇼핑 가면 서로 이해 못해요.
0: 그래, 이거

0: 불러.
1: 아, 아 맞아.
2: 그것도 맞아.
0: 어. 그것도 맞아. 어.
1: 근데 막 운동화 보러 갔는데 야 옆에 니트도 이쁜데 야 니트도 봐. 야 가방도 이쁘네. 어. 가방도 봐. 막 이러면서.
2: 다 사는 거야.
1: 아, 힘들. 아니 그리고 사면 또 돼. 보람이 있어요. 사면.
0: 맞아.
1: 그걸 겟했으면. 근데 안 사. 맞아요. 안 사고 아까 우리 3시간 전에 갔던 거 6층에 다시 가자고.
0: 다시 가볼래? 너 안 살 거 말 꺼내주는 거. 야 이씨.
1: 너 혼자 가. 이렇게 진짜, 되는 거지.
0: 진짜 맞아요.
1: 노래 듣고 이어집니다. Wonder Girls, Two Different Tears.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압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의정부의 하이엔드 오리지널은 어디입니까?
2: 주거, 업무, 쇼핑을 하나로
1: 예정된 GTX-C로 강남을 더 가깝게
2: 의정부가 처음 만나는 단 하나의 오리지널 하이엔드
1: 의정부역 팰리스타워 양우 내안에
2: 10월 오픈 예정 1577-3197 양우건설.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친구는 하루 중에 언제 소소한 행복을 느껴요?
1: 저는 학원까지 다 끝내고 집에 가서 씻고 나왔을 때에 샤워까지 싹 하고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물론 숙제를 하고 자야 돼서 귀찮긴 하지만 잠깐 쉴 수 있는 그 시간이 행복해요.
2: 저는 저녁에 잠들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볼 때요. 제가 좋아하는 시리즈들이 몇 개 있거든요. 엄마가 숙제 다 끝내고는 봐도 된다고 해주셔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0: 아이들의 행복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더 자주 웃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조금 더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연이었습니다. 박소연의

0: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윤지성, 박소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만 쓰레기야. 네, 이번에 정반대의 사람들 에피소드 몇 개 더 읽어드립니다. 박옹유님.
1: 저는 기념일 이런 거 진짜 하나도 안 챙기는 편인데 전남친은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100일, 200일, 작은 기념일까지 다 챙기는 편이라 많이 싸웠네요. 근데 왜 로즈데이는 안 챙겼니? 2년 동안 꽃 한 번도 못 받아본 게 너무 킹받네. 갑자기
0: 열받아.
1: 갑자기 얘기하시다가 그게 화가 올라오셨나 봐요.
0: 그래, 근데 이거 뭐 챙기고 이런 것도 뭐가 맞아야 행복한 거지. 그 안 챙기는 사람한테는 스트레스야.
1: 스트레스야. 그럼. 맞아, 맞아.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0: 맞아.
1: 사실.
0: 아니 그리고 결혼한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사랑해서 딱 그걸 모든 사람 앞에 발표한 날인데 뭐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막 이걸로 오면은 막 5년 6년 지났는데 너무 그쵸, 힘들지. 맞아요, 맞아요, 감정적으로. 맞아요. 이정희님.
2: 남편이랑 공연 보러 가면요 오일 남편은 너무 집중해서 진지하게 보고요. 저는 막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호응하는 맛으로 보거든요. 제가 보기엔 남편이 너무 재미없게 공연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은 제가 이상해 보인대요.
0: 그래, 이게 서로 이상할 수 있어. 콘서트를 보러 가도
2: 즐기는 방식이 다르죠.
1: 맞아. 누군가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싶은
0: 그렇지,
1: 거고.
0: 그렇지. 달라요. 김용민님.
1: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국어 선생님이라 그 집에 놀러 가면 시집도 읽어주시고 서로 감상평을 말하고 너무 교육적이세요. 집에서 수업 듣는 것 같아서 긴장돼요.
2: 와, 근데 시집 읽어주시는 분은 진짜
1: 거의 흔치 않은데.
0: 근데 이런 분위기도 있고 막 노래방 가가지고 탬버린 치면서 막
1: 노래 부르고 놀고 막
0: 자네 노래하게 막 막
1: 춤추고
2: 요즘
1: 막
2: 노래 모르나 퇴사할게요 노래 몰라 막 이러면서
0: 그것도 너무 부담이잖아.
1: 그것도 약간 안 맞으면 힘들 수 있어.
0: 양쪽 다 힘들어. 양쪽 다. 박현나님.
2: 불의를 보면 잘 참는 우리 엄마와 절대 참지 못하는 저. 특히 운전할 때가 심한데요. 제가 운전하다가 만나는 빌런들 보고 아우 그냥 확 욕을 하면 옆에 앉은 엄마는 항상 참아 에휴 참아 하십니다. 아우 속타.
0: 그래.
1: 이것도 안 맞지.
0: 엄마의 스타일도 다 달라요.
1: 맞아요.
0: 황희정님. 장모님입니다.
1: 우와. 저 좀 있으면 결혼하는데요. 축하드려요.
2: 일단 축하드려요.
1: 예. 아 그동안은 몰랐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랑이와 취향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 있죠. 전 심플한 게 좋은데 예랑이 화려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 고르는데 예랑이는 무조건 저보고 반짝이 드레스 입으라고 하고요. 자기도 흰색 번쩍이는 양복을 입겠다는 거예요. 제가 고른 심플한 드레스를 보고 수녀 같대나 뭐래나 지는 트로트 가수 같으면서
2: 서로 성향이 완전
1: 완전 다르다.
0: 아니 근데
1: 이거 좀 안 맞고 힘들겠다.
0: 근데 수녀 같은 느낌이랑 트로트 같은 느낌 너무 다르잖아.
1: 네, 너무
0: 느낌이.
1: 다르다.
0: 예. 그래도 결혼식이면
2: 중간 과정을 좀 잘
0: 그래. 아 그래도
1: 이게... 그럼 이제 위에는 반 그 예랑이 위에는 반짝이
0: 그렇지.
1: 바지는 심플 바지.
0: 그렇네.
1: 그렇게 가야지.
0: 아니면 오히려 위에를 심플하게 수녀 신부님 스타일로 가고 아래를 반짝이로
1: 화려하게 가시고.
0: 그렇지.
2: 아니면 뭐 티아라를 좀 반짝이로 그렇지. 핏줄을 화려하게 한다든가 그런 거를 포인트를 주던지.
1: 기대를 할 수도 있어.
2: 그래요.

0: 네.
1: 맞아.
2: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양복이고 뭐 드레스니까 이렇지 인테리어면은 이제
1: 난리 나는 거예요.
2: 집을 반반
3: 아니 그리고 방탈출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
2: 나가면 또 다른 방이고
3: 나가면 또 다른 방이고
2: 여기 나가면 또 다른 방이고 여기 무슨 방이야?
3: 한 집 아래 지금 인테리어가 8가지야.
2: 지금 거의 8방이 있을 것 같아.
1: 근데 뭐 싸우긴 하겠지만 재밌긴 하겠네요.
2: 재밌긴 할 것 같아요.
3: 재밌긴 하겠네요.
1: 두 수석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연 박소라 윤지성 씨와 함께하는 다음 사연 익명을 요청하신 여자분이고요. 화장품 세트 선물로 갑니다.
4: 엄마랑 아빠 그리고 저 셋이 함께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5: 소라는 연애 안 하냐?
1: 아유, 할 때 되면 하겠지. 밥맛 떨어지게 그냥. 그래서 소라 너는 어떤 남자가 좋은데?
4: 나는 잘 먹는 남자?
5: 뭐? 너 보는 그 연애 프로그램 뭐냐? 나만 솔로, 내가 솔로. 그 너 못 봤냐고? 식탐 부리는 남자는 그 안 돼.
4: 아니, 식탐이 아니라 잘 먹는 남자라고. 아, 그리고 나는 목소리 좋은 사람이 끌리더라.
5: 목소리? 아, 목소리가 반벽이 좋아?
4: 아, 그건 아니지만. 아, 나 그리고 얼굴도 봐.
5: 얼굴? 야, 임마. 아,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닌데 그 잘생긴 사람 만나서 뭐하게?
1: 아우, 잘생기면 재미있고 좋지 뭐. 나도 결혼할 때 얼굴 좀 볼 걸 그랬어.
5: 재미? 아, 평생 재밌게만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 배고파 말하면 웃을 일이 없다.
4: 아, 그래도 왜? 그 호감이 가는 스타일 따로 있잖아.
5: 호감? 아휴, 그 답답한 소리 한다.
2: 갑자기 나처럼 갑자기 변주를 줬네.
5: 호감? 아휴, 답답한 소리 한다. 남자는 말이야, 자고로 생활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 얼굴은 그냥 둥글둥글하니 그냥 튼튼하게 생겨야 좋고.
4: 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5: 소라, 너 이런 게 다 삶의 지혜라고 하는 거야? 책에도 안 나와. 아빠 말을 잘 들어야 1등 신랑감을 찾는다니까.
4: 그 이후로도 아빠께서는 1등 신랑감을 찾는 삶의 지혜를 한참 알려주셨는데요. 듣다 못해 한번 물어봤죠. 아빠, 그러면은 1등 신부감은 어떤 사람인데?
5: 그거야, 상냥한 사람이 최고지. 에휴, 너네 엄마도 연애할 때는 그냥 얼마나 상냥했다고. 그냥 사람이 아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나요?
4: 저는 봤습니다. 점점 차갑게 식어가던 엄마의 얼굴을요. 아빠는 왜 엄마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삶의 지혜는 모르시는 건지. 오늘도 두 분의 냉전을 피해 방문 꼭 닫고 조용히 숨어있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1: 문자 주제는 삶의 지혜입니다. 이거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눈치껏 알게 된 인간관계 꿀팁이나 회사 생활할 때 직장 생활의 꿀팁, 그리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소한 꿀팁을 알려주세요. 모든 분야에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3: 진짜 꿀팁
1: 다 받아요.
2: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꿀팁.
1: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꿀팁이죠. 약간 이제 마지막 방송이니까 이제 정말 더 열심히 읽어주는 거야, 사연을. 이런 것도 마지막에
3: 마지막에 나를, 기억. 맞아요. 나를 어떻게 맞아. 기억할 것인가.
2: 마지막 유종의미를 거둬내거든요.
1: 그치. 그래서 평소에 좀 설렁설렁 했더라도 막방에
3: 이것도 보는 것을 다는 거야.
1: 그치.
2: 그러면 그 마지막 기억이 강력하거든.
3: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게 퇴사하거나 그럴 때 맞아요. 그냥 뭐 어차피 끝날 거니까 그냥 뭐 인사도 안 하고 대충 나가세요.
1: 아니야.
3: 근데 또 만나.
1: 또 만나. 맞아. 그래.
2: 또 만나.
1: 왜냐면
2: 만나.
1: 그 업계가 빤하고
3: 맞아요.
1: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 또 만나. 그래서 그 우물에 침 뱉고 나가면 안 돼요.
3: 안 돼.
1: 꼭 그 물을 다시 먹게 됩니다. 이런 거 꿀팁 학교에서 맞아요. 알려주지 않는 뭐 어머니가 설거지할 때 막 물소리가 튀고 막 그릇이 달그닥달그닥 하면은
2: 알아봐야 돼.
1: 엄마가 심기가
2: 오늘 기분이 좋지 않으시구나.
1: 눈치껏
2: 옆에서 알랑방구를 껴야 돼요. 뭔가 잘못했을 때도 누군가 나를 혼내기 전에 내가 스스로를 막 아유 멍청아 바보. 너 나가 죽어야 돼. 막 스스로.
3: 후배 때. 내가 막내 생활 때.
1: 부장님이나 직장 생활.
2: 그쵸, 직장 생활 때 뭐 부장님이나 과장님이 막, 혼내시기 전에
1: 막 무조건 죄송합니다.
2: 네, 막 내가 스스로 자책을 막 하면서 막 하면
1: 더럽나요?
2: 그만해. 왜 그래? 그 정도 아니야.
3: 맞아.
1: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게 꿀팁이에요, 여러분. 네. 눈치껏 뭐 이런 거 인간관계 꿀팁 이런 거 우리 좀 필요합니다. 우리 다 또 인간관계를 잘 못 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2: 얼굴에 티가 나고.
3: 배워갈게요, 오늘.
1: 그래. 여러분 좀 알려 주세요. 미도와 파라솔 아마추어.

0: 미동아 파라솔 아마추어 연결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삶의 지혜를 읽어드려요. 많은
1: 중요하다,
0: 분들이 보내주셔서 저희가 좀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심유영님.
2: 회사에서 오지랖 떨고 아는 척하면 안 돼요.
0: 왜요?
2: 그 일이 다 내 것이 되거든요. 맞아. 일 잘하면 안 된다 그랬어.
1: 맞아. 그냥 시킨 것만 딱 하면 돼.
2: 너무 뛰어나게 잘해도 많이 시키니까.
1: 복사기 한번 망가진 거 한번 만들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0: 수리공이 되는
2: 그때
0: 거예요.
2: 그때 저희 사연에도 복사기 고치고 왜 휴가 안 갔냐고 맞아, 하시는 맞아, 분 계셨잖아요.
0: 맞아. 그러니까 어머 회사에선 겸손해야 되네.
2: 맞아요.
0: 세상에 와 오지랖이 안 되네요. 이윤주님.
1: 회사 입사하고 첫날 밥 먹을 때 우리 회사에는 나쁜 사람은 없어 라고 말하는 분 조심하기.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보면 제일 나쁘셨어요.
0: 나쁜 사람은 없어. 야, 근데 이 말은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요.
2: 진짜.
0: 나쁜 사람은 없어. 사람들은 다 좋지만 힘들다는 게 전제.
2: 그럴 수도 있고.
0: 깔린.
1: 여기는 사람은 다 좋아.
2: 아니면 자기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기준 나쁜 사람 없는 거지.
0: 그래. 맞아. 그렇네. 4361님.
2: 고깃집이나 야채가게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사지 말고 한 집만 파고 드세요.
0: 왜요?
2: 사장님이랑 친해지면 뭐라도 하나 더 신선하고 싱싱하고 최고 등급으로 골라주시거든요.
1: 맞아. 차라리 단골이 되어라.
2: 맞아.
1: 단골이 되어라.
2: 단골이 되어라.
0: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파지 말고
1: 맞아.
0: 선물 갑니다. 예, 이소영님.
1: 아이 자랑은 무조건 상대방 아이 칭찬으로 시작해서 우리 아이 이야기는 최대한 짧게 끝냅니다.
0: 맞아.
1: 엄마들 사이에선 겨

0: 겸손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1: 그렇구나.
2: 그렇구나. 그러니까 맞아. 아이 자랑 본인 자랑은 최대한 짧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이정훈님.
2: 사춘기 아이는 그냥 말을 최대한 아끼고 한번 물어봐서 싫다고 하면 돌아서세요. 저 아이는 옆집 아이구나 생각하면 덜 기대하게 되고 덜 화나요. 물론 그래도 욱할 때 있지만 우리도 다 그 시기 지나왔잖아요.
1: 그래.
0: 아, 네, 사춘기는 맞아요. 좀 힘들어.
2: 사춘기는 누구나 겪는 거라.
1: 그러니까 정말 옆집 아이도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고 키워야 되는군요. 8325님.
0: 시어머니께서 홈쇼핑 보시면서 아우 저것 좀 편리하겠다 하시면 무조건 주문해드려요. 받아보고 몇 번 실패해보셔야 해요. 그래야 가정이 평화가 옵니다.
1: 그러니까 편리하겠다 이거는 사줘.
2: 저건 사줘.
0: 근데 한번 써보시고 저게 사실 이게 또 보면 아닌 걸 아실 거예요. 맞아요. 이런 의미인 거지.
1: 뭐. 그래. 그치. 본인이 느껴야지 되니까.
2: 맞아요.
1: 0188님.
2: 저는 엄마가 동창회 다녀온 주간은 밥은 웬만하면 밖에서 해결해요.
1: 왜요?
2: 엄친 딸들은 그렇게 여행도 잘 보내주고 괜찮은 신랑감을 물어오는데 저는 너무 보잘것없어서 무조건 그 주간은 피해요.
1: 아 그래. 근데 엄마들은 동창회 안 가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동창회만 갔다면 누구 집에는 뭘 했대더라. 누구 집에는 결혼을
0: 이번에 결혼을 했다더라. 아니면 할머니 누구... 내가 할머니였다는데 언제 이렇게
2: 나는 언제 할머니가 되냐.
1: 너무 스트레스야. 엄마들 동창회 가지 마요. 네, 선물 갑니다. 이분 김용민님.
0: 이런 것도 됩니까? 김치찌개 맛있게 끓이는 꿀팁. 네. 이거 중요합니다. 토마토 케첩을 약간 넣으면 국물 맛이 진짜 짱이에요.
1: 토마토 케첩을 소량?
0: 진짜?
2: 근데 하긴 토마토 스프 먹으면 약간 김치찌개 맛 날 때 있잖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약간 시큼하면서. 간이 시큼하면서 맞아. 그러니까 그게 신김치 그 느낌이 있네.
2: 맞아요.
1: 토마토 케첩 추천. 이거 삶의 지혜네요. 선물 갑니다. 1254님.
2: 남들이 누구 욕할 때 맞장구 금지.
1: 맞아.
2: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맞아, 그냥 맞아. 아 그래? 아 진짜? 요 정도만 하세요.
1: 근데 진짜 말 안 해야 돼. 왜냐면 이게 심한 게 뭐냐면 여러분 누구 욕할 때 그냥 맞장구를 쳤는 그러니까 맞장구를 쳤는데 내가 욕한 게 맞아요. 돼서 전달이 되는
2: 진짜.
1: 경우가 있어요.
2: 맞아, 맞아.
1: 그러니까 나는 욕을 안 했는데
2: 아 그랬구나 정도만 했는데도
1: 맞아. 야 박소라가 그러던데 이렇게
2: 박소라가 너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아 그래도 참 조심스러워.
2: 아 근데 진짜 어렵다 이것도.
1: 그래서 맞아. 누군가가 남을 욕을 하면 그 자리를 피해야 돼.
2: 맞아요. 맞아.
1: 내가 느끼는 삶의 지혜야. 이 맞아, 방송국에 맞아.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 많아. 맞아.
2: 말 많은 곳이라.
1: 누구 욕을 하면 난 어차피 기억도 못할 그 얘기를 듣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남을 욕하면 그냥 뒤돌아서 그 자리를 피하세요.
2: 말을 아끼셔요.
1: 이건 내가 드리는 삶의 지혜. 진짜. 박상현님.
0: 아내가 모임 끝나고 데릴러 안 와도 된다 해도 꼭 데릴러 가야 합니다. 안 와도 된다 그래서 집에 있었더니 현관문 여는 소리부터 달랐습니다.
1: 현관문 여는 띠띠띠띠
0: 띠띠띠띠 신발 벗으면서도 아 이놈의 집구석 그냥 나는 신발 저리 하려다 이랬어요. 그냥 갈 거예요.
2: 그래. 그냥 해야 돼.
1: 가주면은 집안에 맞아. 평화가 오는데 이놈의 집구석.
0: 안 와도 돼. 그래서
2: 여자친구랑 싸웠을 때도 아니야 오지 마. 그래도 가야 돼요.
1: 힘들다. 이수진님.
2: 자꾸 자랑질하는 상사나 선배 친구들 있죠.
1: 네.
2: 딱 한마디만 하세요. 완전 호들갑으로 축하해주면서 한턱 쏴. 이러면 다음부터는 자랑 안 해요.
1: 이게 또 팁이구나.
2: 돈 쓰게 하는. 너무 축하해. 부럽다.
0: 진짜 언제 사?
1: 한턱사.
0: 한턱사.
2: 그래.
1: 그래. 이렇게 되는구나.
0: 언제 켈박하게.
2: 켈박하게 소고기로 싸.
1: 선물 갑니다. 이수진님. 그리고 권유림님.
0: 혼자라서 외로울 때요. 그때만 잘 참고 넘기면 됩니다. 결혼하지 마세요.
1: 왜?
0: 결혼 이행시 있잖아요.
1: 자, 이행시 갑니다. 결.
0: 결국엔
1: 혼.
0: 혼자가 낫더라.
1: 이거 슬프다.
2: 슬프다. 혼자.
1: 뭐 이렇게 뭐 생각은 할 수 뭐 있겠지만은 슬퍼요. 김민나님.
2: 회사에서 인사 잘하기. 저 이거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인사만 잘해도 반 이상 먹고 가는 것 같아요.
0: 맞아. 이거는 맞아.
2: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 진짜. 선배님들이나 꼭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1: 인사. 6615님.
0: 오늘은 지성 씨 가지 말라고 바지 가랑이 붙잡고 닭똥 좀 흘려주고 다음 주에 새로운 멤버 닭똥 같은 눈물.
1: 네,
0: 닭똥 같은 눈물 좀 흘려주고.
2: 닭똥을
1: 눈에서 어떻게 닭똥을 빼? 지금 닭똥을 아니 눈에서 닭똥을 어떻게 넣어? 이거 지금 아니 어떻게
2: 아니, 이상하다. 바지가랑이 붙잡고 닭똥을 흘리는 거는 그냥 싸는 거잖아. 그거는 그냥 싸는 거잖아.
1: 아니 어떻게 닭똥을 어떻게 하지? 막
2: 바지가랑이 붙잡고
0: 아니 그냥 바지가랑이 붙잡고
2: 닭똥을 싸는 거면 그냥 똥을 싸는 거죠.
1: 화장실인 거예요. 너무 미안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오타야. 그러니까 이분이
0: 6616님이 아니야 이건 6616이 잘못이야.
2: 눈물을 뺏어 그래.
0: 닭똥을
1: 흘려주고
0: 했어요.
1: 이렇게 했어.
0: 눈물을 뺏어.
2: 눈물이라는 단어를 빼주셔서 그래요.
1: 그래서 우리 너무 당황했습니다. 예예. 그래서 오늘 윤지성의 바지가랑이 붙잡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주고

0: 다음 주에 새로운 멤버 오면 너무 반갑다고 쌍수 들고 환영하고 폭풍 칭찬해줘야지.
1: 아, 맞아요, 맞아요.
2: 이게 뭐야, 작가님, 이게 사회생활이야.
0: 어, 뭐야, 작가님 쓰신 거야?
1: 마지막 의미심장하네요.
3: 아, 이게 이제 아 이게 이제 다음 주에는 누가 네. 올까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다 공지를 해버려가지고
1: 누가
3: 박우진 씨 옵니다.
1: 아, 우진 씨 오시는.
3: 근데 박우진 씨 추천은 우리 또 윤지성 씨.
0: 네, 우리 워너 멤버.
3: 근데 그 많은 멤버 중에 왜 박우진 씨를?
0: 왜 우진 씨가 또 사실 앨범도.
3: 어 맞아요.
0: 네, 앨범도 나오고 그리고 또 그 친구가 또 예능을 잘해요. 네. 저희 워너 멤버들이 사실은 네. 뭐 다 예능에서 어떻게 보면 네. 서바이벌을 다 뽑힌 친구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어디 내놔도 사실은
1: 누구 하나
0: 기본
1: 빠지는
0: 이상,
1: 게 없어. 맞아.
0: 기본 이상하는 친구기 때문에 그치, 그치.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진 씨 아, 추천.
3: 맞아요. 근데 이제 고정은 아니고 이제 스페셜로
0: 아,
3: 스페셜로 네. 우리가
0: 어휴, 다행이다.
1: 다행이네요. 바지 가랑이 붙잡고 네, 탁도 안 해도 되겠네.
0: 한 3주 뒤에 올라고 했는데 놀랐네. 아.
3: 잠깐만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2: 자기야, 그거 알아? 환절기 건강에 좋은 거.
3: 응?
2: 달콤한데 몸에도 좋은 거.
3: 그런 게 있어?
2: 맛있는 우리배가 있잖아. 건강두배, 행복두배. 우리베리 굿! 몸에 좋은 우리배로 건강하게. 한국배연합회 배자조금.
4: 흑표옥 침대에서 창립 35주년을 맞아 감사축제를 진행합니다. 최대 35% 할인과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9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전국 흑표옥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판매점으로 해주세요.
5: 사랑해요. 흑표옥 침대.
6: 배우 이주승입니다. 세상에 없던 주소에서의 새만금 라이프.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에 단독주택 용지를 지금 분양합니다. 정주에 필요한 모든 여건을 갖춘 미래를 여는 새로운 도시.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 분양 문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새만금 개발공사.
7: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 소개합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주방 안심 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 채소 세정제. 진짜 명란김 원조 해맛에서 국산 원초 명란 맛김 세트. 30년 전통 도화드림에서 소프트 극세사 스프레드. 국내 제작 몽스홈에서 3단 접이식 매트리스. 캡슐 톡톡 코카리스에서 캐비아 캡슐 앰플. 탄력 케어 전문 브랜드 엘렌실라에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8: 잠시 뒤를 돌아봐 쉴 틈 없이 달려온 그대에게.
7: 정말 이 가사하고 똑같아요. 네. 잠시 좀 진짜 뒤를 돌아봐요. 너무 쉴 틈 없이 윤지성 씨가 달려왔어요.
9: 네네네네.
7: 그래서 윤지성 씨의 이제 막방은 아니고 여러분 쉰방입니다.
9: 네, 쉰방입니다. 명확하게 정확하게 딱 쉰방. 잠깐만 좀 쉴게.
10: 잠깐만요.
9: 좀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잠시만 좀 쉬겠습니다. 네. 제가 올한해 좀 많이 일도 많았고.
7: 맞아. 정말 여러분 그 청구비도 그렇고 드라마에다가
9: 원원 컴백도
10: 뮤지컬에
7: 원원도 LA까지 공연 갔다 왔지. 컴백 있었지.
9: 맞아요.
7: 지금 뮤지컬 현재 몇 개월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윤지성 씨가 좀 쉰다고 할 때 제가 바지끄랑이를 못 찾겠더라고.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10: 봤으니까.
7: 그래서 우리가 뭐 닭똥은 못 틀려요. 우리가 못 틀리고
10: 못 틀리고.
7: 네.
10: 닭똥 같은 눈물 정도.
9: 같은 눈물 정도.
10: 닭똥은 흘릴 수가 없어. 그렇죠. 싸는 거라서.
7: 또라 언니 빨리 닭똥 같은 눈물 쏴주세요. 아니 이렇게
10: 쉬고 돌아와요.
7: 우리 신방이니까 그간 정말 3년 9개월을 윤지성 씨 한 주도 빠짐없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언제 올 거냐고 그래.
9: 네? 너무 늦지 않게.
7: 너무 늦지 않게.
9: 네, 너무 늦지 않게 올게요.
10: 늦기 전에. 네네.
7: 늦기 전에 윤지성의 쉼표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이 곡으로 다시 또 시작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윤지성 사랑해요.

0: 안녕하세요. 대한두통학회 회장 주민경입니다. 여러분, 두통 때문에 일을 못하거나 약속을 취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두통은 원인이 다양하고 그에 따른 치료법도 달라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최근 편두통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CGRP를 표적으로 한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편두통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편두통으로 일상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신경과를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두통 없는 행복한 세상, 대한두통학회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4: 심의필. 신차 선택할 땐 어디?

0: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남들 우연히 라디오를 틀었다가 검은 옷을 입은 수상한 DJ의 방송 현장을 목격했다. 너무 재밌어서 정신이 팔린 나머지 나도 모르게 문자를 보내고 말았다. 그 DJ는 나의 문자를 읽어줬고 정신을 차려보니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0: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난 고등학생 탐정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스케치요. 간단하게 그린 후 그 위에 세밀한 묘사를 더해가잖아요.

그런데 일상에서는 스케치에서 멈춰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걱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는요. 자세히 그릴수록 스트레스가 커지거든요. 연휴가 끝난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를 어떻게 버틸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자꾸 쌓여가고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영스와 함께하며 불안 대신 행복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시죠.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0: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웬디 영스트리트 첫 곡은 10cm의 그라데이션이었습니다. 가끔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구체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그려질 때가 있는데 그런 것보단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세인님, 진짜 맞아요. 실제로 밀그림 꼼꼼하게 잘해두면, 밑그림 꼼꼼하게 잘해두면 그 위에 본격적으로 그려나갈 때 진짜 좋아요. 그렇지만 너무 밀집되게 해놓으면 정작 본 그림 그릴 때 헷갈리기도 해요. 이건 인생에도 적용되는 말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 이제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림을 그려야 할 때가. 그럴 때 이제 밑그림 같은 거 할 때가 있는데 진짜 좋습니다. 좋고 이게 모든 저희가 실생활에서 해나가는 것들이나 있는 일들이 저희 인생에도 다 적용되는 일들과 말들 같아서 네. 또 조승천님, 예전에 취미로 그림 그린 적이 있는데 스케치가 기초 작업인 만큼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스케치부터 너무 대충 해버리면 나중에 그림이 점점 산으로 가더니 원하지 않는 그림이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림도 그렇고 뭐든지 다 그냥 제일 처음에 그 시작하는 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만들어 놓고 이걸 시작을 하는지 그렇게 해서 점점 이걸 빌드업을 해나갔을 때 결과물이 또 완전히 다르다 보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와 3부에서는요 일주어터 주연씨와 함께하는 노래 메뉴 추천 노매의 추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와 메뉴가 필요한 사람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지난 금토일 연휴였잖아요. 완소 사진 콘테스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주말에 먹었던 맛있는 음식, 잊지 못할 풍경 사진 등등 연휴를 추억할 수 있는 사진을 보내주세요. 이랬던 모습도 좋습니다. 추첨을 통해 치킨 쿠폰도 보내드릴 테니 다양한 사진 공유해 주시고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참고로 사진은 문자로만 전송이 가능하고요. 이용료 100원이 드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완벽한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6: I love you.
5: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6: I love you you. 유유 제약이죠.
5: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you.
6: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you.
7: 유유 제약.
8: 자기야, 그거 알아? 환자에게 건강에 좋은 거.
9: 응?
8: 달콤한데 몸에도 좋은 거.
9: 그런 게 있어?
8: 맛있는 우리배가 있잖아. 건강 두 배, 행복 두 배. 우리 베리 굿. 몸에 좋은 우리 배로 건강하게. 한국 배 연합회 대자조금. 눈과

0: 건강기능식품.
1: 이탈리아행 항공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2: 다우닝이 이탈리아까지 가는 이유. 소파 가죽이 시작되는 곳부터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죠. 오랜 시간 지켜온 다우닝의 기준. 좋은 가죽에는 분명한 주소가 있습니다. 창립기념 페스티벌은 11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우닝.
3: 의정부의 하이엔드 오리지널은 어디입니까?
4: 주거, 업무, 쇼핑을 하나로.
3: 예정된 GTX-C로 강남을 더 가깝게.
4: 의정부가 처음 만나는 단 하나의 오리지널 하이엔드.
3: 의정부역 팰리스타워 양우 내안에.
4: 10월 오픈 예정 1577-3197 양우건설.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6: 리아와 함께하는 리아 이행시. 리!
7: 리아야, 맛있는 거 줄게.
6: 아!
7: 아!
6: 너무 맛있다!
7: 그치?
6: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이름.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2902님, 한 달간의 웨딩 촬영을 위한 다이어트를 끝으로 드디어 마라탕을 먹었습니다. 첫입 먹자마자 감격의 눈물 흘릴 뻔했어요.

아,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게 보통 이 웨딩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은 본식까지도 엄청 다이어트를 또 열심히 하시잖아요. 웨딩 촬영 전에 조금 하고, 또 본식 때도 또 하시고. 아, 근데 이게 좀 나트륨을 좀 끊었다가, 나트륨이 딱 들어가는 순간, 온몸에서 갑자기 이 피가 끓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쫙 희열이 느껴지면서. 아,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는 라디오 화면으로도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완서들의 사진 콘테스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맛있게 먹은 음식, 여행 가서 봤던 풍경, 소소한 일상 속 사진 뭐든 좋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사연과 함께 사진을 보내주세요. 사진 콘테스트인 만큼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치킨 쿠폰 보내드릴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사진과 함께 사연 남겨주실 분들은 문자로만 전송이 가능합니다. 긴 문자 이용료 100원이 드는 점 참고해주세요. 2135님, 연휴에 울산 언양 한우불고기 축제 다녀왔어요. 한우 구매해서 숯불에 구워 먹었네요. 맛있는 고기도 저렴하게 먹고 경품 추첨도 기대하며 2시간을 기다렸는데 역시나 당첨은 안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와, 사진 지금 숯에다가 지금, 와, 미쳤다. 네, 아, 너무 맛있겠네요. 아니, 진짜 맛있게 구우셨는데요. 예. 네. 아, 저는 조금 그 한우는 이게 딱 국물이 아니라 뭐라 해야 돼? 육즙 국물이래. 승환아, 육즙이 살짝 올라왔을 때 이제 또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또 하면 되는데, 아, 주민하지 말아주세요. 아, 너무 맛있겠잖아. 네, 가고 싶습니다. 네. 3277님, 저는 지난 주말 아산에 핑크 뮬리 카페를 다녀왔어요. 날씨도 좋고 풍경도 너무 좋아서 힐링하고 왔네요. 보라색 핑크 뮬리 보니 우아하고 세련된 웬디 생각났어요. 어머, 저요? 어, 저요? 우아하고 세련된.

저요? 오늘 보는 라디오 보면 아니긴 하는데 아니긴 한데 네. 아 근데 이 핑크 뮬리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사진기 카메라 자체가 어떤 걸로 찍어도 다 예쁘게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아 너무 예쁘네요. 뭔가 그림 같아요. 아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6047님 저는 주말에 꽃게를 사다가 푹 쪄서 먹었어요. 살아있는 꽃게 닦기는 너무 힘들었는데요. 쪄서 먹으니 꽃게살이 맛깔나게 달아서 폭풍 흡입했어요. 완디도 꽃게 좋아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또 꼭 이게 꽃게철이잖아요. 예. 너무 좋아하죠. 없어서 못 먹죠. 아 죄송해요. 아 여러분 이게 보는 라디오를 보시면 지금 뭐 드시지 못하시는 뭐 저녁을 못 드시거나 끼니를 챙겨 못 드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좀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 와 진짜 많이 구매하셨는데요? 와 너무 맛있었겠다. 그리고 지금 아마 수율이 조금 좋을 겁니다. 네 그리고 철이어서 달달한 맛이 많이 느껴질 것 같고 꽃게찜도 좋고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 제일 달대요. 그래서 어느 가게를 가든 뭐 그냥 구매를 하셔도 되고 제일 맛있는 시기라서 지금 놓치면 안 된다고 제 주변에 꽃게 드신 분들이 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냥 집 앞에 있는 꽃게집이든 어디든 가라. 맛은 봐야 된다. 달다. 예. 맛있겠습니다. 네. 완서들은 지난 연휴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에 남는 사진과 함께 사연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치킨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에이프릴의 라라리라라.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게요. 8321님 주말 할머니 댁 가서 가을 제철 밤 주워 다 같이 군밤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즐거웠어요. 만나 보이죠 완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진짜 구황작물을 진짜 좋아합니다. 제가 진짜 좋아해요. 정말로. 밤도 진짜 좋아하고요. 고구마, 뭐 옥수수, 감자 할 거 없이 진짜 좋아하는데 아 제가 이번에 밤을 못 먹었어요. 제가 가는 그 밤집이 있는데 다음 주나 이번 주쯤에 꼭 먹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직접 이렇게 주워다가 이렇게 수확해서 드신 거면은 아 상호팔사님 부모님 모시고 상대가 춘천 아 부모님 모시고 3대가 춘천 여행 다녀왔어요. 소양댐도 처음으로 봤는데 와 진짜 크고 넓더라고요. 춘천하면 꼭 먹어야 하는 닭갈비 먹고 후식 막국수까지 먹고 강촌에서 레일바이크까지 풀코스를 즐기고 왔네요 라고 또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아 너무 귀엽다.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아... 아, 이 선글라스를 애기랑이 맞추신 건가? 되게 비슷하다. 아, 너무 귀엽다. 네. 아, 닭갈비. 네, 너무 맛있고, 막국수에, 아, 또 레일바이크까지 아주 알찬 시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또 1946님, 연휴에 6살 딸이 가고 싶다고 했던 놀이동산 다녀왔어요. 마침 좀비 파티 중이더라고요. 저희 가족도 좀비 분장하고 다 같이 즐겨봤습니다. 너무도 즐거운 추억이었어요.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거기서 요새 또 포토부스 뭐 이런 게 있어서 또 찍어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와! 아, 거기서 분장을 한 거겠죠? 거기 분장팀이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와, 진짜! 진짜 잘하셨는데요? 근데 애기는 안 무서워했어요? 보통 애기들은 아 뭐 무서워 무서워 막 이러잖아요. 아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2409님 친정집에 새로운 식구가 생겨서 인사하러 갔어요. 이름은 몽실이. 너무 귀엽죠? 우리 집 막둥이 소개합니다. 어떻게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아니 눈이 뭔가 점을 딱 박아놓은 것처럼 단추처럼 너무 귀여운데요? 아 그리고 색깔도 귀랑 여기 볼이랑 이게 좀 다 다르잖아요. 이게 커가면서 아마 색깔이 점점 진해지거나 아니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몽실이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다. 아 이거 눈이 왜 이렇게 귀여워요? 아 털도 귀여워. 그냥 다 귀여워. 존재 자체가 귀엽네요. 진짜 보고 싶습니다 몽실이. 네. 또 0170님 주민 너무 귀엽네요. 0170님 지난 주말 광양시장기 검도대회가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온 큰아들도 함께 참여해서 아빠 나란히 입상했습니다. 검도를 오래 쉬어 큰 기대 안 했는데 입상까지 해줘 얼마나 기뻤던지 AI의 힘을 빌어 못하는 다이어트가 된 사진이지만 너무 마음에 드는 사진이라 자랑해봅니다. 아 근데 요새 AI가 참 좋아요. 예. 잘 나오셨는데요? 잘 나왔어요. AI가 요새 그래도 되게 비슷하게 실물이랑 비슷하게 잘 만들어줍니다. 제가 실물에 뵌 적이 없지만 요렇게 생기셨을 것 같아요. 예, 아 너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군대에서 휴가 나오셨는데 이제 큰아디님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또 입상했다는 거는 와 너무너무 좋고 또 되게 뿌듯하고 잊지 못할 그런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또 3279님 다들 주말에 즐겁게 짓는 얘기들 하시는데 마냥 부럽네요. 전 대체 공휴일까지 근무해서 체력 바닥인데 늘 퇴근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네 우리 3279님처럼 이 연휴에 또 일한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쉬신 분들은 또 두고두고 기억되는 추억들 많이 만드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 3분은 노래 메뉴 추천, 노매의 추추. 사연과 잘 어울리는 선곡, 그리고 1주어터 주현 씨의 찰떡 같은 메뉴 추천까지 기대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Morton Harkett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0: 안녕하세요. 배우 최무성입니다. 언젠가 김혜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잘하고 있어? 선생님 같은 대가도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에 가슴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준비하는 자세, 그것이 배우에게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니까요.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심하지 않고 위험을 살펴보는 것, 안전을 향하는 이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그 곁엔 가스 감지기가 있습니다. 배우가 스스로 돌아보며 좋은 연기를 하듯 가스 감지기도 위험을 살피며 현장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비니
2: 스타.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줄는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는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2: 생활정보.
3: 옛날엔 생김새가 부엌칼과 비슷하다고 해서 고도, 영양가가 높다고 바다의 보리, 지금은 국민생선으로 불리니 이것은 바로 고등어죠. 그런데 경북 안동에서 간고등어가 유명한 이유 알고 계신가요? 안동은 예부터 양반이 많이 살고 잔치나 제사도 많아 고등어를 밥상에

0: 자주 올렸는데요. 바닷가가 아니니까 가까운 영덕에서 고등어를 가져왔습니다. 또 생선이 상하지 않게 소금을 뿌렸는데 먼 길을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숙성돼 살은 단단해지고 간도 잘 배어 안동 강고등어가 됐는데요. 단단한 살에 짭조름하게 간이 배고 노릇하게 구우면 고소한 맛까지. 갓 지은 따끈한 밥이 절로 생각나는 맛이죠.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스트 2부 시작했습니다. 주현 씨 어서 오세요.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KTX 같은 여자 1조터 김주현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아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하루 중에 처음 입을 열어봐요.
0: 아, 근데 저 그럴 때 있어요.
1: 아 그죠?
0: 저도 라디오 와서 말 여는 때가
1: 그죠?
0: 있어요.
1: 그죠? 그래서 KTX를 너무 세게 한 것 같아서 아, 조금 심심한 괜찮아요? 사과를 좀 드립니다. 아 저는 괜찮은데
0: 괜찮습니까?
1: 들으시는 네네. 분들이
0: 아니요 너무 조금... 완벽했습니다. 네.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1: 아 네 저는 본가 다녀왔습니다.
0: 아
1: 네 촬영 갔다 와서 아~ 또 돈 열심히 쓰고 왔습니다.
0: 아, 아 이러다가 아, 톤이 달라지는.
1: 아 이게 괜히 가서 보면 네. 괜히 엄마 아빠 뭔가 더 사줘야 될 것 같고
0: 챙겨야 될 것
1: 같고 안 봐야 되는데.
0: 아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1: 없으니까요.
0: 또.
1: 네. 네.
0: 아 근데 저희가 1부에서 주말에 찍었던 사진들 콘테스트를 했는데요. 오. 맛있는 음식을 드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연 몇 개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좋습니다. 2174님께서 갑오징어회랑 숙회랑 통찜 야무지게 해먹었어요. 어머머. 낚시 끝나고 와서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그날 잡은 거에 소주 한잔 하고 자야 낚시의 완성이거든요. 꿀맛입니다.
0: 와, 오 사진이.
1: 와 요새 갑오징어 와. 와 이거 직접 하신 거예요?
0: 와.
1: 와 이분은 진짜 찐 낚시꾼이다.
0: 와 저 그 까만 색깔은 뭐지?
1: 저게 통찜 같아요. 먹물이 와. 터져서.
0: 아, 와.
1: 와. 와 저거 진짜 꼬셨겠다. 와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잡으셔가지고 어? 이 글은 나도 있는데 와
0: 아, 저 글은 있으세요?
1: 아 그리고 이 갑오징어 회에 여기 가운데 또 네. 생마늘 저렇게 펀스로 아, 넣으시고 이거부터가 좀 배우신 분이에요.
0: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어떡하지?
1: 와 근데 너무 잘하신다.
0: 와 진짜 맛있겠다.
1: 저 고맙다. 이제 이 상향 리스트에 추가할래요. 아, 낚시하는 남자.
0: 그, 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오, 아 진짜, 진짜 맛있겠다.
1: 엄청 많이 잡으셨나 보다.
0: 에, 아, 아니 또 6642님 문자 하나 또.
1: 네 6642님께서 갈치구이를 와. 먹었습니다. 제주는 oh 못 갔지만 마치 제주를 맛보고 온 듯 했어요. 짭조름하면서 부드러운 갈치구이는 마치 솜사탕 같았어요.
0: 와, 아니 이거 거의 무슨 튀겼는데요. 아. 와 진짜 맛있게 구우셨다.
1: 와 근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진상은 조금 바삭파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바삭파인
1: 것 같아요. 솜사탕은 조금 오버하세요.
0: 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
1: 와 근데 저는 이 옆에 밑반찬들에도 눈이 가는 게
0: 그러니까요.
1: 여기 맛집입니다.
0: 계란찜에 버섯에
1: 그리고 뭔가 손수 만든 밑반찬 같지 않아요?
0: 그러니까요.
1: 어머
0: 와 진짜 맛있겠다.
1: 아 맛있겠다. 어.
0: 아 진짜 아, 맛있겠다. 진짜. 어떡해.
1: 저는 또 생선구이는 저렇게 튀기듯이 구우면 또 그 맛이 있어요.
0: 저 그걸 좋아해요. 튀기듯이 아, 먹는 거 좋아해요.
1: 좀 바삭한 맛.
0: 네 저 그런 거 좋아해요.
1: 어 아, 맛있겠다. 네. 심지어 내 토막이나 있어요. 저건 네. 싸우지도 않아요. 아,
0: 그러니까. 또 한주희님께서 주말에 강동구의 유명한 경양식 돈가스 먹었어요. 밥하기 싫다고 하니까 남편이랑 애들 데리고 가서 먹었는데 거기는 돈가스 한 장 추가 리필해줘서 양껏 먹었어요. 우와!
1: 우와!
0: 리필!
1: 엄청 좋다. 요즘 시대에?
0: 그러니까.
1: 와 우와. 경양식 돈가스 저 진짜 추억이 있는 게 저 네. 초등학교 앞에 네. 이제 없어졌으니까 상호를 얘기해도 돼요.
0: 네네.
1: 달맞이라고.
0: 네.
1: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경양식 집이
0: 있어요.

0: 생일 파티를 거기서 했어요.
1: 어, 와 생일 파티요? 어,
0: 좀 뭔가 저희 그런 추억 있지 않아요?
1: 와 생일 파티를 돈까스? 와 아니 좀 가격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0: 아 그래요? 이야. 아, 왜 이렇게 겸손하신가?
1: 아니 가격이 좀 나왔을 것 같아.
0: 아 진짜요? 뭐 몰라요 엄마 아빠가.
1: 와 아니 돈까스 보통 어떤 돈까스 좋아하세요?
0: 아 근데 이 기분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아, 어느 날은 뭔가 일식, 어느 날은 경양식.
1: 아 그쵸. 근데 저는 경양식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0: 아 왜요?
1: 왜냐 그 코스가 있잖아요.
0: 아 그치. 네. 코스가 없어도 그 한 판에 네. 뭔가 다 있잖아요. 또.
1: 네.
0: 아,
1: 맞아요. 그게 일단 그리고 스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0: 아, 맞아요.
1: 그 양배추 샐러드 같은 아, 거랑
0: 좋죠. 마카로니도
1: 네.
0: 있고.
1: 네. 그게 그걸 무시 못해.
0: 저는 그 강낭콩 빼고 다 먹어요.
1: 아 전 다 먹어요. 전 다 먹어요.
0: 드시는구나.
1: 같이 가면 내가 먹을게요. 내가 안 먹을 까지 내가
0: 아,
1: 먹겠어.
0: 네.
1: 사진들 감사드리고요. 노매 추천에서는 항상 여러분이 맛있게 먹은 음식, 최근에 먹었던 과자나 음식 중에 어 이거 맛있다고 소문내고 싶다 하는 것도 받고 있습니다. 맛집 추천도 좋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추천이 필요한 사연들도 받고 있습니다. 노래와 메뉴가 필요하다면 얼른 보내주시고요. 사연 만나보기 전에 감사하게도 후기 사연이 도착했어요. 오. 시간 강사라 15분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 추천해달라고 하신 오. 이서연님께서 농매추에서 추천해준 음식들 노래 너무 감사해요.
0: 어머.
1: 바로 집에 있는 재료로 월남쌈 도전했어요. 맛도 좋고 야채도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미숫가루나 누룽지도 도전해볼게요. 감사해요 라고.
0: 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뿌듯하지?
1: 그쵸?
0: 아니 잠시만요 조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1: 아니 그만큼 아니 근데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워낙 어머? 완벽하게 추천해 주시기 때문에.
0: 어? 근데 그럼 웬디님 조금 꺼드려도 될까요?
1: 네.
0: 서연님께서 월남쌈만 해드셔보시고
1: 네.
0: 그 웬디가 추천해준 노래는 안 들어보셨나봐요.
1: 왜요?
0: 그거에
1: 왜요?
0: 대한 후기는 없네요.
1: 아 노래 너무 감사해요.
0: 아니 이거는 그냥 뭐 인사치레로 하신 거죠.
1: 이제 듣겠죠? 아 이제 미숫가루랑 누룽지를 드시면서 그때 이제 또 찾아
0: 아, 그때 네,
1: 그때
0: 우리 서연님 그 번거롭지 않으시면 노래 후기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나 서운해?
0: 네 저는 지금 사진 보내주셔서 어? 너무 어깨가 한껏 올라갔어요.
1: 아니 근데 이게 보통 노매 추춘이니까 네, 네. 좀 메뉴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노래보다.
0: 왜요? 뭐가 앞에 있는데 글자가?
1: 아니 매추추 매추추로 좀 더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 네. 나서오네
0: 네. 와 근데 너무 감사하다.
1: 그러니까요 이걸 또 해드시고
0: 아 그리고 서연님 너무 잘 만드시는데요.
1: 그러니까요 깔끔하게
0: 맞아요.
1: 네. 근데 저희가 또 이렇게 도움이 돼서 너무도
0: 아,
1: 좋고
0: 너무
1: 또 이렇게 후기까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럼 이제 또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0: 0078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버지 생신이라 가족끼리 밥 먹기로 했는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비싼 거 먹으면 너무 비싸다고 난리. 뷔페 갔더니 귀찮다고 난리. 메뉴 정하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면서 들으면 돈독해질 수 있는 노래도 부탁해요.
1: 네, 부모님과 함께 먹을 메뉴를 부탁하셨습니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추천해 주시고요. 참고로 어린이는 없고 음흠. 어른들끼리만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0: 네, 아주 중요한 정보죠.
1: 네.
0: 네, 여러분이 추천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 우선 노래부터 듣고 올게요.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요 세븐틴의 같이 가요 라는 노래인데요.
0: 아하.
1: 그...
0: 아,
1: 왜요?
0: 좋아요.
1: 왜요? 왜요?
0: 집 감정이 추천 좋아요. 근데,
1: 아, 왜?
0: 아이, 내 어른들끼리 가는데.
1: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 가사를 봐야 돼요.
0: 나, 아, 네네.
1: 내 뜻대로 안 되는 하루하루가 안개처럼 흐릿하지만 수많은 길이 내 앞에 있어. 수많은 이 앞으로 옵션이 있다는 거죠. 세상이 반대로 돌아가더라도 우린 절대 길을 잃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거예요.
0: 어, 희망쳐도...
1: 같이 가요.
0: 어.
1: 마지막에 우리 가족들끼리 같이 가요.
0: 어, 희망찬 노래네요.
1: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뜻대로 메뉴도 맞지 않고 이런 이슈들이 좀 있더라도
0: 네.
1: 마음이 맞지 않고 다양한 일들이 있고 우린 마지막 끝에는
0: 같이 가요.
1: 어차피 우리 좀 같이 가잖아요. 생신
0: 축하 노래네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괜찮았나요?
0: 아, 괜찮아요.
1: 네. 어, 얼른 노래 듣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주현 씨와 완소들의 추천 음식 만나볼게요. 세븐틴의 같이 가요.

0: 세븐틴의 같이 가요 듣고 왔습니다. 이제 네. 사연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1: 그 전에 뭐 노래 이야기 네. 안 하나요?
0: 네.
1: 아니 노래가 너무 감미롭고 좋은데 네. 아, 살짝 우리 네. 어른들이랑 듣기에는 네. 조금 막 관심 없으시죠?
0: 왜요?
1: 아 이게 너무 힙해요 노래가.
0: 아니 힙한 것도 들으셔야죠. 아니 장르 가리지 말고 우리 부모님이.
1: 아 맞다 미안합니다.
0: 이런 노래가
1: 아,
0: 있다.
1: 맞네요. 또 우리 힙한 무드로 좀 이렇게 이끌어드릴 수 있으니까.
0: 네 그리고 네. 그 전에 가사 설명 한번 해드리고.
1: 네,
0: 네 같이 가요. 우리 맞네. 한번 밥 먹으러 같이 가요. 아, 네. 좋은 미안합니다. 마음으로 같이 가요. 네. 이제 또 사연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부모님과의 식사 메뉴. 어렵습니다.
1: 아,
0: 네, 근데 평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모시고 가면 이제 뭐 아우 짜다.
1: 맞아.
0: 아우 달다.
1: 아우 맞아.
0: 아우 물이 제일 맛있어. 이런 거.
1: 예.
0: 그래서 뭐 쉽게 여행 갈 때도 그런 거 있죠. 십계명
1: 맞아요.
0: 이런 거 말하면 안 된다.
1: 맞아요.
0: 네. 역시 주현 씨 어머니 우리 경희 씨께서는
1: 네네.
0: 아, 혹시 어떤 스타일이신지.
1: 근데 경희 씨는 정말 쉽습니다. 아. 왜냐면 아직도 저보다 잘 드세요.
0: 아.
1: 진짜 잘 드시고
0: 가리시는 거 없고.
1: 아, 전혀 없고 그냥 고기. 아니면 갑각류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0: 아~
1: 그래서 저는 그냥 해산물 그래요? 나오는 뷔페 데리고 갑니다.
0: 아 너무 좋다.
1: 저희 아빠가 엄청 소식하세요.
0: 아~
1: 그리고 둘이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왜냐면 식성이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0: 아빠는 안 드셔서 그냥 뷔페에서 어. 그냥 우리가 몇 접시 떠드리면 그거 드시고 마는데.
1: 아, 뭐 본인이 또 떠는 게 없어요.
0: 아, 그냥, 그냥 시, 아, 신용이 진짜? 없어요, 별로.
1: 아,
0: 아빠가.
1: 진짜요? 네,
0: 저랑 엄마랑 똑같아요. 아. 그래서 엄마는 막 저 창피하게 갑각류를 이렇게 산더미처럼
1: 갑각류를 저렇게 먹긴 해요. 예. 갑각류 귀해요.
0: 어, 막 이게 아그작아그작.
1: 뷔페에서 귀한 게 갑각류입니다. 예.
0: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 그래서 저희 집은 뷔페를 가면 그래도 모두가 행복한 느낌?
1: 그쵸? 네. 모든 메뉴가 다 있으니까.
0: 맞아요. 근데 이 사연자분께서 귀찮다고 하시는 게 이것도 이해가 갑니다.
1: 그쵸 그쵸. 네. 네.
0: 그래서 저는 귀찮은 게 조금 덜한 거는 샐러드 뷔페만 있는 샤브샤브 뷔페.
1: 아.
0: 왜냐면 샤브샤브는 기본으로 주고 그쵸. 채소만 리필을 그러니까 아~ 막내가 왔다 갔다만 하면 되잖아요.
1: 아~
0: 좀 그쵸, 그쵸. 그런 느낌 아니면은 어~ 이제 좀 우리 같이 가요 좀 힙한 노래 들었잖아요. 네. 그럼 또 힙한 무드로 좀 이끌어 가려면 네. 저는 요즘 그 숏폼 같은 거 보면 할머님들을 피자집에 가시면은 할머님들이 막 아유 늙은 사람이 여기 와서 어떻게 아, 막 이런 맞아. 멘트를 많이 하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1: 그러니까.
0: 그럴 거면 차라리 그 패밀리 레스토랑.
1: 네.
0: 그런데 가서 요새 생일 축하 파티 노래 해주잖아요.
1: 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그 어르신들 와가지고 생일 파티 노래 딱 해드리고.
1: 그러니까 난 그런 거 한번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어.
0: 그죠?
1: 얼마나 그리고, 좋아.
0: 어, 어른들은 내가 늙으니까 이런 못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신다 했는데 그래서 샤브샤브 뷔페 아니면 패밀리 레스토랑 아니면 피자집.
1: 아 너무 좋다.
0: 괜찮죠. 그 부산 좋다. 그 유명한 피자집 있잖아요.
1: 아 있죠 있죠.
0: 거기도 가족회식으로 딱이던데요.
1: 많이 가요.
0: 그리고 거기 로봇가 서빙해 주잖아요.
1: 아~
0: 그런 거 우리 어머니한테 보여주면서 엄마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AI야 이러면서.
1: 그럼 이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또 그런 얘기
0: 그래.
1: 하실 수 있고 야, 자랑할 수 있고.
0: 내가 딸이랑 피자집 가는데 아~ 로봇가 주더라.
1: 그러니까 그러니까.
0: 그게 또 에피소드가 된단 말이에요.
1: 그러니까요. 네. 어, 좋은데요.
0: 그래서 조금 패밀리 레스토랑 조금 영하게 아~ 가보면 좋지 않을까.
1: 추천 여러 개 주셨어요. 지금 어, 다양하게.
0: 예,
1: 네, 너무 좋아요. 그럼 이제 또 만서들이 추천해준 메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890님 한식 메뉴 위주로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저희 시부모님은 김치찜이랑 전통 육개장 아~ 좋아하셨어요. 뭐니 뭐니 해도 밥심이 최고니까요.
0: 아, 근데 이것도 맞아요.
1: 맞아요.
0: 사실 입맛을 이제 하려면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식도 좋아하시니까.
0: 맞아요. 그리고 또 이런 데는 왠지 좌식 테이블에 아~ 널찍하니
1: 맞아요.
0: 향이 비닐까이고 어~ 좀 뭔가 그런 데도 좀 좋죠.
1: 맞아요, 맞아요.
0: 8011님께서 장어구이 추천이요. 육류는 소화 안 된다고 하는 어르신들이 계실 수 있는데 장어는 소화도 잘 되고 몸에도 좋고 복분자 곁들이면 분위기도 한층 좋아지지 않을까요?
1: 아, 그쵸, 그쵸.
0: 너무 좋지.
1: 그리고 집, 뭐, 집 근처도 좋지만 약간,
0: 드라이브.
1: 예, 드라이브 가는.
0: 아, 같이 가요를 들으면서.
1: 예, 남양주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서 또 먹으면.
0: 그리고 장어구이집 가면은 1kg에 얼마라고 써 있어요. 에이. 그러면은 어른들은 저가격인 줄 알거든요.
1: 아.
0: 사실 더블이잖아요.
1: 그쵸, 그쵸, 그쵸.
0: 근데
1: 그쵸.
0: 이제 가격도 저렴하다. 여기는 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1: 맞아요,
0: 수 있고.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괜찮을 것 같아요.
1: 또 우리 김현수님, 어른들만 모인다면 중국 음식 코스요리 좋아요. 아.
0: 이것도 괜찮지.
1: 이거 괜찮다.
0: 이거는 조금 격식 있게 조용하게 느끼시고
1: 맞아요.
0: 싶으면
1: 맞아요. 이거다.
0: 이거 진짜 좋다. 좋아. 이거 테이블도 이렇게 돌리잖아. 멋들어지게.
1: 이거 너무 좋다.
0: 어. 아 이거도 괜찮죠. 에이. 룸이니까 또.
1: 네 거울이. 맞아요.
0: 9477님 보리굴비 정식 추천합니다. 와. 집에서 먹기에는 번거롭고 한식집에서 고급지게 드실 수 있으니 좋을 것 같아요. 친정 갈 때마다 부모님들 사드리면 만족하시는 메뉴입니다.
1: 아 이거다. 다 이거다.
0: 그리고 이거는 9477님의 진짜 실제 에이. 경험담이시잖아요. 너무,
1: 와, 너무
0: 믿음직하다.
1: 좋아. 그리고 심지어 반찬도 잘 나오잖아요.
0: 아,
1: 보리굴비 정식은.
0: 그리고 거기 이제 뭐랄까 서빙해주신 이모님들은 다 또 정갈하게 입으셔요.
1: 맞아요, 맞아요.
0: 뭔가 대우받는 느낌.
1: 맞아요.
0: 맞죠.
1: 그리고 만약에 생선 이렇게 잘 못 바르면 막 도와주셔요.
0: 어,
1: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맛있게 먹는 방법까지 알려주셔. 막 녹차물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처음엔 이렇게 드시고
0: 오,
1: 뭐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시니까.
0: 아 그러고 보니 보리굴비를 우리가 언제 먹어요 평상시에?
1: 그러니까
0: 이런 날 먹는 거지.
1: 아,
0: 이것도 괜찮다.
1: 네. 또 강흥천님 이게 포인트가 맛있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추억을 건드려야 해요.
0: 아하, 에프구나 흥천 씨.
1: 저희 집은 어머니가 오시면 일산 쪽에서 칼국수를 사드립니다. 소울푸드 쪽을 공략해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을 거예요.
0: 아니 이 신뢰가는 말투 뭐야.
1: 아니 홍사님
0: 와 추억을 건드려야 해요.
1: 그러니까 나 지금 바로 이게 설득됐어 지금.
0: 어, 그러니까요 이게 뭐야.
1: 우와.
0: 맞는 것 같아.
1: 우와. 아, 근데 이제 오늘 메뉴 추천들이 다 너무 좋아요 지금.
0: 그러니까요. 아, 너무 다들 잘해주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님도 지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0: 그래요. 0078님이 선택을 좀
1: 그러니까요.
0: 해주셔서 다음 주에 꼭 후기 좀 남겨주세요.
1: 그러니까요. 네.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0: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호 225888 관절 부궁 1호 225888 관절 부궁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 Walk it, walk it 안전화
3: 한국수자원공사 손정국
4: 김경은입니다
3: 제가 태어난 1976년 지역민의 헌신 속에 안동댐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4: 제가 입사한 2026년 50주년이 된 안동댐은 더 안전한 물관리로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열겠습니다.
3: 한국수자원공사

웬디의 영스 광고 듣고 왔고요. 주현 씨와 노래 메뉴 추천 노매 추추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도 저와 주현 씨가 완벽하게 매칭해 드릴게요. 노래와 음식이 필요한 사연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원어스의 가자 듣고 잠시 후에 만나.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가을 거지가 한창입니다. 수확할 생각에 마음은 바쁘지만 서두르지는 말아야죠. 들녘에 나갈 땐 긴 옷과 장화를 챙겨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요. 수확물을 오래 옮겼다면 잠시 쉬어주세요. 쉬더라도 풀밭에 앉거나 눕는 건 피해주세요. 또 가을엔 해도 짧죠. 해지기 전 작업을 마무리하고 작업 후 몸을 살펴 진드기에 물려서 열이 난다면 꼭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수확의 기쁨도 좋지만 무엇보다 건강이 먼저니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세상 시끄럽고 끝내주게 신나는 위로 뮤지컬 Choir of Man, 퀸, 씨아 등 최정상 아티스트들의 히트곡과 춤, 유쾌한 수다로 가득한 공연. 단 100분 당신의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뮤지컬 Choir of Man 롤시어터 대학로 우리투자증권홀 지금 공연 중. 14세 이상 관람가.

0: 청구실손24
1: 병원 다녀오셨나요? 청구 서류 필요 없는 실손24로 청구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이서진, 김광규입니다. 무엇이든 해줄 지니, 비서진이 한층 세심하고 전문적인 비서로 돌아왔습니다.
4: 역대 최상 수발 난이도 비서진이 마이스터의 하루를 밀착 케어하겠습니다.
3: 매주 금요일 밤 11시 10분 SBS 비서진에서 만나보세요.
5: 여러분의 일상 속 틈 어디에 있나요?
6: 점심시간, 공강시간, 출근 전, 퇴근 후 여러분의 일상 속 틈 시간을 제보해주세요.
5: 전국 어디든 유재석, 유연석이 틈만 나면 달려갑니다.
6: SBS 틈만 나면 시즌 5는
7: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만나요.
8: 오직 천재적인 수술 실력으로 부조리를 깨부수는
9: 수술방에 미친 개, 닥터엑스, 개수정의 사이다 메디컬 누아르.
8: SBS 금토 드라마 닥터엑스 하얀 마피아의 시대는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 2차 모집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경북대학교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트 3부 시작했습니다. 주현 씨와 함께하는 노매
1: 추추.
0: 저희가 여러분의 사연에 딱 맞는 노래와 메뉴를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연은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쌀쌀한 가을이 제대로 느껴지는 음식과 노래 추천해주세요. 터지는 식욕을 막아주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매칭이 필요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사연 보내주실 곳은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0: 이번에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바로 메뉴 돋보기! 와. 여러분의 학교, 회사, 집 메뉴 등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제보도 받고 있고요. 군내 식당, 도서관, 식당, 우리 집 식당 메뉴표를 월화수목금 5일치를 보내주세요.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에 당첨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 네, 5655님께서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저희는 요 식단대로 정확히 나오는데 어른이 먹어도 맛있어요.
0: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린이집 식단표는 처음 보는데요. 우선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의 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전 간식이 있습니다. 닭죽, 병아리 콩죽, 누룽지 채소죽, 버섯죽, 김가루, 찹쌀죽.
1: 점심은 월요일 콩나물국과 순살 고등어 조림, 화요일 아욱 된장국과 쇠불고기, 수요일 돈육 짜장밥과 어묵국, 목요일 쇠고기 야채 주먹밥과 감자 미역국, 금요일 온 도토리 묵국과 돈사태찜.
0: 그리고 오후 간식이 또 있네요. 밤식빵, 미니 찐빵, 토마토 스파게티, 찐만두, 오동. 네, 이렇게 또 식단표 살펴봤고요. 우선 오전 간식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가 사실 네. 어린이집을 안 다녔어요. 아. 저는 유치원만 1년 다니고 초등학교를 갔는데 네, 네. 어린이집 이렇게 좋은 데인가요?
0: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메뉴 보고 깜짝 놀랐어요.
1: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귀여운 게 이게 어린이집 식단표라서 그런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하나하나 다 적혀 있어요. 아, 진짜 더 꼼꼼하고 우리 아기들을 위해서.
0: 그러니까요.
1: 와, 너무 신기하다.
0: 아니 그리고 너무 메뉴들도 다 귀여워요. 뭔가.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소화 잘 될 수 있게 간식들이 거의 다가 대부분이 다 죽이에요.
1: 아, 맞네. 귀여워.
0: 죽이랑 과일. 아니, 근데 약간 거의 대부분.
1: 너무 잘. 저도 가고 싶어요.
0: 한번 다시 갔다 오실래요?
1: 내가 가도 되나 어디?
0: 한번 다시 갔다 오실래요? 아,
1: 그러니까.
0: 아, 네. 주현 씨는 죽 좋아하세요? 오전 간식에 죽들이 많잖아요.
1: 저 죽 좋아해요.
0: 제일 좋아하는 죽은?
1: 아, 저 죽 다이어트도 해봤는데. 아, 그 낙지 김치죽.
0: 아, 저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치즈 올려가지고.
1: 아, 예스. 그게 다이어트 때 못 네. 먹었는데.
0: 아, 매콤한 거 예. 맛있어.
1: 아, 진짜 맛있더라고요. 예. 죽이 그 옛날 죽이 아니에요. 요새는.
0: 진짜 맛있어요. 그죠? 요새는 정말 다양하게 죽들이 나와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겠다. 좀 고소한 거 좋아해서 아하. 흑임자죽이나 잣죽. 저희 엄마가 잣죽을 좀 해주셔서 너무 맛있어서.
1: 그 시장에 파는 것들도 많잖아요.
0: 아,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요. 좋죠. 호박죽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1: 아, 죽 맛있겠다.
0: 예. 그럼 여기서 가장 끌리는 죽은?
1: 아, 닭죽, 닭죽 병아리 콩죽. 병아리 콩죽? 저는 닭죽? 닭죽 맛있을 것 같아요. 단백질도 챙기면서 간식에 또 바나나를 주시거든요. 또 애기들이 바나나 손으로 집어서 먹으면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0: 한 개가 다 안 나와요. 아. 반으로 잘라서 나와요.
1: 정말? 우리 조카 다 먹던데?
0: 아, 유치원이나 이런 데선.
1: 아, 우리 조카 14개월인데요.
0: 그러니까 집에서는 그렇게 먹지만 이제 나올 때는 반으로 쪼개서 보통 나오더라고요.
1: 아, 너무 귀엽겠다.
0: 예. 저는 여기서 누룽지 채소죽이나 김가루 찹쌀죽.
1: 아, 김가루 찹쌀.
0: 네, 찹쌀죽 이게 좀 끌립니다.
1: 또 이게 또 맛있겠다.
0: 네네. 다음 또 중식 얘기해 보겠습니다. 생선 고기 아주 다양한데요. 근데 메뉴만 봐서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애기들이 먹는
1: 맞아요.
0: 건지.
1: 맞아요. 그냥 한식이에요.
0: 예, 네, 간은 조금 슴슴할 것 같은데. 어른으로서 이 중에서 지금 가장 끌리는 메뉴는?
1: 아, 어른으로서 끌리는 메뉴는 뭔가 다 괜히 슴슴할 것 같긴 해요. 뭔가 색깔이 없고 네. 되게 무채색의 식단일 것 같거든요. 그쵸. 그나마 이 온 도토리 묵국? 요게 뭔가 김치 송송 안 썰어주려나? 애기들이라서 안 먹을 수도 있겠다.
0: 그러게요.
1: 근데 이 온 도토리 묵국 먹은 다음에 그 국물에 네. 백미밥 말아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또 밥을 같이 줘요.
0: 어머.
1: 그리고 돈사태찜.
0: 근데 메뉴들이
1: 한두 살 애들 돈사태 맛을 아나?
0: 아니 메뉴들이 아욱 된장국을 애기들이 그래도 먹나?
1: 그러니까요.
0: 아니 그리고 뭐 오리 주물럭 이런 거 애기들이 먹나요? 저 너무 신기해요.

0: 아니, 너무 귀엽다.
1: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0: 아니 막 콩나물국에 순살 고등어 조림을 먹는 상상을 하니까.
1: 그러니까 이거 너무 거의, 귀여워요. 예.
0: 근데 저희가 식단표를 몇 개 안 받아봤지만 오늘 받은 식단표가 가장 영양학적으로 훌륭한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느낌이 그죠? 막 자극적인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1: 맞아요, 맞아요.
0: 되게 쫙 잘 돼 있네요.
1: 근데 만약에 주연 어린이였다면.
0: 아 어린이였다면.
1: 네. 어떤 메뉴 가장 좋아했을 것 같으세요?
0: 어린이였다면 뭘 고르지 않죠.
1: 뭐요?
0: 계속 먹죠. 저는 4살부터 소화비만이 시달렸기 때문에.
1: 아니,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이제 메뉴가
0: 아,
1: 있다면.
0: 근데 저는 오후 간식이 더 좋아요.
1: 아~
0: 아니 간식으로 토마토 스파게티를 줍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미니 찐빵.
1: 아 저 이거 제일 좋아요.
0: 아 찐만두. 아 찐만두에 둥글레 차 주는 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1: 아니 메뉴가.
0: 애기들이 둥글레 차 마셔서.
1: 아니 애기들 너무 귀여워.
0: 진짜. 아니 오후 간식 챙겨주는 게 너무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너무 대단하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거 다 챙겨주신대요. 이거 그러니까요. 놓치지 않고.
0: 오전 간식엔 과일을 넣고 오후 간식에는 과일을 안 넣는 것도 이제 혈당 관리를 위해서.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너무 건강하고 좋은 것 같아요.
1: 제일 이게 좋아야 되니까. 우리 문자들이 와 있는데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와 김영수님께서 사연에 나온 것을 먹은 건 아니지만 어린이집 식단 직접 가서 시식해 본 적 있어요. 중간중간 간식도 잘 나오고 간은 약간 슴슴하지만 맛있어요. 김치도 안 맵고 맛있게 잘 나오더라고요.
1: 아 너무 귀여워.
0: 어떻게 드셔보셨지? 애기 보내기 전에 이거 체험하시는 건가?
1: 그러게요. 오~ 너무 신기하다.
0: 김치 그럼 고춧가루를 안 넣나 보다. 아~ 그죠?
1: 네. 오~ 그리고 되게 다 잘게 좋게
0: 아, 너무 귀여워.
1: 네, 썰어가지고 김치도 뭐 또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아, 손을 찢어먹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잘게 잘게 잘게 잘게
0: 너무 귀엽다.
1: 그리고 쇠고기 야채 주먹밥도 저희는 뭐 이런 삼각김밥인데 애기들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한입거리 있잖아요.
0: 아 그렇겠죠?
1: 아, 너무 귀여울 것 같아. 그리고 고등어 조림도 이렇게 다 이렇게 잘게 이렇게
0: 뼈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1: 없어 없어 없어.
0: 가시가 절대 없죠.
1: 안혜리님 전직 어린이집 쌤인데요. 아가들은 자세한 재료를 몰라서 맛만 있으면 잘 먹어요. 어 귀여워.
0: 아 그래서 이렇게 식단에 보시면 브로콜리 나물 이런 거 솔직히 어른 주연이는 안 먹을 것 같거든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네, 근데 어린이 주연이면 먹을 것 같긴 해요.
1: 근데 애기들이 이런 거 약간 초록색이면 안 먹고 싶어하는 애들 있잖아요. 야채라는 그 인식이 있어가지고
0: 본능적으로. 근데 또 맛있으면 잘 먹는다니까 너무 귀엽네요.
1: 그러니까요. 맛만 있으면 잘 먹어요. 너무 귀엽다.
0: 아 근데 네. 나 이거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
1: 저도.
0: 그죠?
1: 예, 네, 영양분도 너무 좋고.
0: 네, 여기 세종시에 있는 데네요. 네.
1: 또 문자 하나 더 와 있습니다.
0: 김영수 님이 고춧가루 대신 파프리카 가루로 색을 내요.
1: 아, 하긴 매운 걸 못 먹을 테니까.
0: 아, 그러면 색깔은 빨간색인 거예요?
1: 그런가 봐요. 그럼 오리주물럭도 약간 그런 건가 보다.
0: 파프리카 가루를 쓰시나 보다.
1: 우와, 완전 신기해. 이런 거 참, 너무 신기한데요?
0: 그러니까요. 너무
1: 귀여워.
0: 좋다.
1: 진짜 귀엽다. 네.
0: 진짜. 저 어린이 때도 이런 어린이집 있었으면은.
1: 한번 다시. 그럼 여기서 최고의 요리를 정해보겠습니다.
0: 네. 1조부터 기준 최고의 요리입니다. 반박은 사절이에요. 제 기준 최고의 요리는 금요일입니다. 왜냐면 완디가 좋아한다는 김가루 찹쌀죽 이게
1: 네.
0: 아침에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포도로 네. 입가심 해준 다음 점심에 온 도토리 볶음.
1: 너무 맛있겠다.
0: 너무 맛있겠죠. 여기 돈사태찜으로 한번 네. 먹어주고 간식으로 우동이 나와요. 이 하루는 정말 알차요.
1: 여기 제일 끌리셨던 게 뭐였어요?
0: 아무래도 돈사태찜. 왜냐면 저는 이 상상이었어요. 돈사태찜 먹으면서 반주 한 잔씩 우동 국물로 해장하면 너무
1: 아 아이들의 시선으로 온 게 아니라 어른의 시선으로.
0: 아, 아 죄송해요.
1: 아니요.
0: 이게 너무 이 술잔이의 식단이에요.
1: 예, 어른의 시선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메뉴입니다.
0: 이 포도에 소주가 얼마나 잘 어울리지. 너무 좋네요. 네. 식단이 너무 좋아요.
1: 이렇게 또 메뉴 돋보기 해봤고요. 그럼 저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게요. 데프콘의 힙합 유치원. 어린이 여러분.

0: 데프콘의 힙합 유치원 듣고 왔습니다. 그럼 놈의 추추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1: 839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 유일한 낙은 주말에 하는 게임인데요. 시간을 아끼려고 밥도 게임하면서 먹어요. 메뉴를 거의 매번 순살 치킨만 먹는데 혹시 다른 거 추천해 주실 만한 음식 없나요? 먹기 편한 걸로요. 노래는 게임이 좀 더 재밌게 느껴지는 곡으로 부탁드립니다.
0: 게임하면서 먹는 음식을 부탁하셨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도 메뉴와 노래 추천해 주시고요. 주현 씨는 혹시 먹는 거 말고 취미생활이라고
1: 아니 먹는 거 말고 취미 아 이거 이거 대본 이렇게 안 써 있는데 왜 그렇게 읽으세요?
0: 아 대본 무슨 말씀이세요?
1: 아 주현 씨는 취미생활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대본인데 먹는 거 말고를 굳이 이렇게 완디 씨가 넣어가지고 조금 안 짰네요. 네. 아, 농담입니다.
0: 시간 돌리기.
1: 아, 농담입니다. 써있어요, 여러분.
0: 역시 써있어요. 취미생활 뭐가 있나요?
1: 아, 근데 저도 게임을 진짜 좋아해요. 근데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좋아하던 오빠가 PC방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기 따라다녔어요.
0: 그 어떤 게임 보통?
1: 그때 한창 저 20살 때 그 페이커 분이 유명한 그 게임 그거를 우와. 저는 계속해도 안 느는데 그냥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5명 있어야 이렇게 같이 팀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개그 생활할 때도 개그맨 오빠들이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 게임을 페이커님 게임을 5대5로 하면 또 재밌으니까. 근데 또 거기 따라가야 개그 코너에 한 명이라도 더 끼고 뭔가 이렇게 좀 더 친해질 수 있으니까 그쵸. 되게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하려고 따라다니는 거 같아요.
0: 게임을 또 이렇게 해줬구나.
1: 근데 또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요즘은 보드게임에 좀 더 빠지고.
0: 아 보드게임 재밌죠.
1: 또 동네 친구들이 딱 결성이 돼서 제가 대학교 친구들인데 아직도 동네에 살거든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보드게임을 진짜 밤새면서 해요.
0: 그리고 요새는 되게 재밌고
1: 완전히
0: 되게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1: 맞아요. 요새는 그냥 막 핸드폰을 이용해서 핸드폰이 사회자를 해줘요.
0: 아 그래요?
1: 네 그 사회자가 필요가 없어요.
0: 우와
1: 어머 우리 완디씨 보드게임 잘 안 해보셨나봐요.
0: 네 맞아요.
1: 아 그런 핸드폰이 막 사회자를 막 알아서 해주고 이러니까 너무 재밌고 시간만 좀
0: 진짜 신기하다.
1: 그래서 이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 8391님께서 게임을 하신다는 게 컴퓨터 게임인지 또 TV에 연결해서 하는 콘솔 게임인지
0: 아 이거에 따라 또 게임이지 않을까요?
1: 그렇죠. 근데 이거에 따라 또 이제 추천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0: 컴퓨터 게임이라고 합니다.
1: 아 컴퓨터 게임.
0: 네, 컴퓨터 게임이라고
1: 오케이,
0: 합니다.
1: 오케이, 알겠습니다.
0: 근데 혹시 그러면 예전에 그 게임 하셨을 때 네? 사연자님처럼 밥도 이제
1: 아 엄청
0: 같이
1: 그리고 이게 훨씬 맛있어요.
0: PC방 같은 데는
1: 거기 너무
0: 할 수밖에
1: 맛있고
0: 없으니까.
1: 맞아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PC방이 수제 햄버거로 팔았어요.
0: 와우!
1: 진짜 그때 아직도 생각나는 게 10년도 안 됐는데 2,900원에 수제 햄버거 파는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0: 아니 요새 PC방이
1: 진짜
0: 장난 아니에요.
1: 요즘은 더 잘 나오잖아요.
0: 더 잘 나오지만
1: 근데 그때는 수제 햄버거 홍대 놀이터 앞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스파게티 컵라면
0: 와.
1: 그 스파게티 맛으로 해가지고 같이 조합을 먹어요. 진짜 와. 그때 살이 많이 쪘던 것 같습니다.
0: 와, PC방이 진짜 맛집이에요. 네,
1: 그리고 괜히 키보드 앞에 이렇게 급하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0: 아.
1: 왠지 모르겠는데 또 그런 재미가 있었죠.
0: 이제 또 메뉴 추천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1: 맞아요. 아, 근데 제가 뭐 라면이나 햄버거 이런 거를 추천드리고 싶다가도
0: 네.
1: 주말에 하는 게임이 유일한 낙이다. 그러면 또 이제 평일엔 열심히
0: 그쵸.
1: 사시고 직장인이실 확률이 높잖아요.
0: 그쵸.
1: 그러면 좀 그래도 건강하게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또 안 귀찮아요.
0: 네.
1: 혼자 사시는 것 같거든요. 네. 제 느낌에. 그래서 그냥 간개밥. 간개밥은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입니다.
0: 네.
1: 한 여섯 입이면 끝나거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캐릭터 고를 때 세 입 먹고
0: 아~
1: 그리고 제가 하는 게임은 캐릭터가 죽으면 한 40초간 부활 시간이 있어요.
0: 네네.
1: 그 40초간 또 한 입 먹고 한 세 번은 죽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캐릭터가
0: 네.
1: 그래서 이제 세 입 나눠서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간개밥을 좀
0: 너무 오랜만에 들어본다.
1: 그렇죠. 근데 네, 그게
0: 매일 먹어도 맛있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게.
1: 그리고 간단하고
0: 않고. 맞아요.
1: 나름 단백질 아니겠습니까?
0: 그쵸 그쵸.
1: 네, 또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밥을 챙겨 드셔라. 순살
0: 그쵸,
1: 치킨도
0: 그쵸.
1: 좋지만.
0: 네. 그럼 이번에 또 완서들이 추천해준 메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만님 초밥이요. 게임하면 초밥을 먹으면 치킨보다 건강한 느낌이잖아요. 단백질도
1: 괜찮다.
0: 그렇고.
1: 그리고 온도에 그렇게 크게 상관도 없잖아요. 네, 사실
0: 네, 네,
1: 익힌
0: 네.
1: 초밥 아니면. 오 이거 괜찮다.
0: 그리고 편하고.
1: 맞아요. 한 피스씩.
0: 네.
1: 오 좋다. 송지연님께서 우리 아들이 게임할 때 김밥 주먹밥 해주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게임 중간중간 집어서 쏙 게임이 끊길 일도 없고 간단하고 화가 나지만 어~ 그거라도 먹이고픈 엄마는 준비해줍니다.
0: 그러니까 뭔가 다들 이게 하나씩 먹을 수 있는 집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간편해서 또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1: 그런 건가 봐요.
0: 우리 김광수님 만두요. 뜨거운 만두 상추에 싸서 먹으면 에? 맛있어요. 그리고 만두는 살 안 쪄요. 쪄서 나오니까요.
1: 아, 세상에. 아, 너무 아이, 강순 씨. 좀 하네. 멘트 좀 쳐.
0: 아니, 근데 상추 아, 싸서 먹는 거 처음 들어봐요.
1: 그러니까요. 아, 이거 웃기네요. 아.
0: 만두는 살 안 쪄요. 쪄서 나오니까. 네.
1: 근데 상추에 싸서 먹으면 고기를 싸먹는 느낌이 나네요.
0: 그러게요. 저 상추 싸먹는 거 처음 들어본 거
1: 그러니까요. 한번 먹어보고 싶다. 네. 고희만님께서 게임할 때는 짜게 치 먹어야 되는데. 맞지. 그래도 주말이시니까 일요일 아침에는 짜게치로 좀 시작하셔도
0: 어, 맛있겠다.
1: 근데 이건 또 누가 끓여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귀찮지 않아요?
0: 맞아. 그리고 누군가 끓여줬을 때 더 맛있어. 내가 끓여서 먹을 때보다 맞아요. 누군가 끓여줬을 때가 더 맛있는
1: 맞아요,
0: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0: 우리 정지원님 순살 치킨이라고 꼭 집는 거 보면 젓가락으로 먹는 것 같으니까 비슷한 이유로 저는 오리고기 추천합니다. 젓가락으로 먹기도 편하고 맛도 있어서 추천해요. 저도 자주 먹어요. 라고.
1: 아, 재훈님 제가 봤을 때 게임 안 해보셨는데. 어. 게임을 하면서 오리고기요? 잠깐만, 김선모님께서 강개밥 탈락, 주말 겜돌이로서 반대.
0: 어머.
1: 어머, 선모님, 우리 코너는 반대하시면은 추천도 해주셔야 돼요.
0: 선모님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아, 근데 왜 탈락해요? 나 좀 서운해. 저 오늘 후기 사진도 받아가지고 기분 좋았단 말이에요.
0: 우리 안경아님 게임할 때 볶음밥 종류도 먹기 편해서 좋아하더라고요.
1: 맞아. 다 비슷한가 봐요.
0: 그러니까요.
1: 네, 간단하고 네. 뜨겁지 않으면서.
0: 네. 이제 또 마지막으로 제가 노래 추천해 드릴 건데요.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레드벨벳의 파워업입니다. 괜찮아요.

0: 괜찮아요. 차라리 솔직하게 자기 노래 들고 오는 거 이런 모습 보기 좋습니다. 나는 레드벨벳 노래시 언제 나오나 항상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드디어 솔직하게.
1: 아니 이게 그
0: 아 근데 또 파워업이니까요.
1: 맞아요. 파워업이기도 하고 처음에 약간 빠빠라라
0: 어 그게 좀 막히는 노래 같아.
1: 예, 약간 아, 게임 느낌이 조금 아, 있어가지고 예.
0: 아, 오늘은 노래 추천 좋은데요?
1: 아까는 좀 아니라 아 하나라도 성공해서 다행이야.
0: 아, 그래요.
1: 예, 하나라도 성공해서
0: 드디어 나왔다 레드벨벳 노래.
1: 예, 아 너무 좋다. 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마다 쓰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5: 안녕하세요, 배우 정준호입니다. 올가을 전세계 도자예술이 한자리에. 전시, 체험, 키즈 비엔날레, 아트마켓으로 만나는 도자의 새로운 매력. 9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천 광주 여주에서 만나요. 땅이 만든다. 2026 경기 도자 비엔날레.
6: 케어 원해요? 케어 원해요.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 원해요.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케어 원해요.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테이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주현 씨와 노래맨이 추천 함께 했는데요. 오늘 추천 어떻게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2: 아, 저는 이제 후기 사진을 보여주셔가지고 강사님께서 너무 기분 좋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그 겜돌이 분이 추천 거절하시고 자기는 추천 안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언짢고 못 갈 것 같습니다. 다시 문자 보내주시기 전까지 선모님께서.
1: 아니 우리 선모님께서 근데 메뉴를 아직 추천해주지 않으셔가지고.
2: 아, 네, 선모님 문자 오기 전까지 안 가요. 4부에도 내 목소리 듣고 싶으면 뭐 어떻게 하시던가.
1: 왔다. 와, 읽으세요, 읽으세요.
2: 혹시 듣기 싫어요?
1: 읽으세요, 읽으세요.
2: 김선모님께서 게임하면서는 잠깐 틈날 때 먹는 음식이 좋아요. 저는 유부 초밥 같은 초밥류나 타코야끼나 동그랑땡 같은 포크류 음식이 좋더라고요.
1: 그러니까 뭐 좀 편한 거 집어 먹을 수 있는 거.
2: 제가 봤을 때 선모님 보통 체중이시죠? 저는 그래도 숟가락이 근데 타코야키 좋다.
1: 아, 그러니까요. 타코야키 네, 좋고 동그랑땡 뭐 이런 것도 좋네요.
2: 확실히 이렇게 초밥류나
1: 맞아, 진짜 네.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거.
2: 오케이, 선부님 인정할게요.
1: 네. 아, 네. 오늘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추천 만족스러우신가요?
2: 아, 네, 뭐 다행히 선부님께서 마지막 문자를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네, 선부님 네. 덕분에 추천을 또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아니, 저는 항상 우리 주현 씨의 추천을 드릴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해서.
2: 저도 오늘은 처음으로 네. 레드벨벳의 파워업이.
1: 아, 나 매번 우리 노래만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2: 아니 근데 그 게임 노래랑 너무 잘 어울리긴 했어요.
1: 아, 그렇죠. 아, 네. 다행이다.
2: 마음에 들었어요.
1: 더 분발하겠습니다.
2: 네, 네. 다음에는 웬디님 솔로곡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1: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그럼 저희는 주현 씨 보내드리면서 레드벨벳의 파워업 듣고 4부 영스트랩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씨, 안녕히 가세요.
2: 네, 감사합니다.

0: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0: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1: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 10월 오픈 때 가보자.
0: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2: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3: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2: Don't worry, be 하겐.
3: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2: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4: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무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지업 초등학교 스탠바이.
5: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4: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6: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7: 평택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8: 의정부의 하이엔드 오리지널은 어디입니까?
9: 주거, 업무, 쇼핑을 하나로.
8: 예정된 GTX-C로 강남을 더 가깝게.
9: 의정부가 처음 만나는 단 하나의 오리지널 하이엔드.
8: 의정부역 팰리스타워 양우내 안에.
9: 10월 오픈 예정. 1577-3197 양우건설.
1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2: 생활정보.
13: 아침 저녁으로 바닥이 차가워지면서 겨울 실내화를 꺼내시는 분들 있으시죠? 실내화를 신으면 발이 따뜻해서 좋지만 밑창이 다른 채로 사용했다가 자칫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낙상사고 10건 중에서 4건 이상이 집안에서 일어났는데요. 매일 신는 실내화는 얼마나 포근한지보다 미끄러지지 않는지를 먼저 따져야 하죠. 밑창에 홈이나 격자 무늬가 있고 발등을 잘 감싸서 뒤꿈치가 쉽게 빠지지 않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밑창이 너무 두꺼우면 발바닥이 바닥을 잘 느끼지 못해서 오히려 균형 잡기가 어려워지니 참고하세요. 우리 집 실내화 밑창이 닳진 않았는지 오늘 밤 한번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1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완소들의 생활과 취향을 탐구하는 이곳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오늘도 완소들의 취향을 알아보는 이곳 영스랩스의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0203님께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의뢰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친한 동생이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길래 궁금해서 고백은 언제 받았는지, 사귄 지 며칠이나 됐는지 물어봤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사귀자는 말이 없었는데 어떻게 사귀는 거냐고 하니까 누가 요즘 사귀자 오늘부터 1일이야 하냐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지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사귀자는 말 없이 사귄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상대는 사귄다고 생각 안 하는데 혼자 헷갈릴 수도 있고, 기념일은 또 언제부터 세어야 하는지 머리 아프고, 뭐든 확실한 게 좋으니 사귀자라는 말은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저만 그런가요? 만소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영스랩스 첫 번째 리서치 연구, 연애 시작할 때 사귀자는 말 필수다, 없어도 된다 입니다. 1번 필수다, 2번 없어도 된다.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K-윌의 오늘부터 1일.

오늘부터 1일 듣고 왔습니다.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2번? 요새는 뭐 예전에는 그리고 뭐 나랑 사귈래? 약간 이게 있었었는데 썸이라는 그런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약간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기념일은 어떻게 해요? 하면은 그럼 우리 만나는 날짜를 요렇게 이 날로 정해두고 하자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뭔가 그 말이 되게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약간 나랑 사귈래? 약간 이게 살짝 조금 오그라드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뭐 그 말도 되게 다양하게 있겠지만 나 너 좋아해. 너 나 좋아해? 나도 너 좋아해. 이게 마음이 맞으면 이게 마음이 확인된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7320이 1번 사귀자는 말은 있어야 한다. 요새는 썸을 타다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귀는 사이인지 썸인지 정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약간 물어본다기보다 좋아해? 너 좋아해. 나도 너 좋아해. 임현정님 2번 저희 부부 선 뽀뽀 후 사귐으로 결혼까지 성공했어요. 딱히 말하지 않아도 마음만 통하면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머 뭐야 선 뽀뽀요 사귐을 결혼했는데 이상숙님 1번 당연히 사귀자는 말 있어야죠. 그 고백이 주는 콩닥콩닥 설렘과 특별한 순간이 연애 전반의 큰 추억인데 그걸 생략한다고요? 고백에 설렘 없는 연애는 시작부터 너무 김빠지고 아쉬워서 전 절대로 수용 못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나뉠 것 같아요. 나는 이걸 무조건 들어야지만 좀 확실하게 또 갈 수 있다. 나랑 사귈래? 나랑 만나볼래? 오늘부터 1일! 이걸 알아야지만 나의 마음도 확고하게 좀 정해서 갈 수 있다라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나 뭐 서로 호감 있고 좋아하는데 이걸 그냥 말 확인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신우인님 1번 필수 제가 아내와 2번으로 만나 결혼까지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운함을 얘기하더라고요. 친구들과도 비교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웅장하게 이 사귀는 그게 있었을까? 이게 그렇구나. 이게 가면 갈수록 서운할 수 있구나. 경험, 네.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은 연애를 시작할 때 사귀자는 말이 필수다. 84% 없어도 된다. 16% 필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차이나요? 진짜? 아, 1주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만약에 이런 말이 없어 없어도 된다의 분이라면은 다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면은 우리 기념일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느 날로 정해? 약간 이게 얘기가 되지 않아요? 이에요? 와 이렇게까지 차이 날 줄은 몰랐어요. 뭐 약간 이렇게 되면 저 약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연애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주변에 보면 그냥 호감만 가지고 또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냥 호감만 가지고 사귀긴 싫어서 확신이 들어야 만나는 편이거든요. 주변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확신이 들기가 더 어렵다고 만나면서 알아가면 되고 아니면 그때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저보고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보라는데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호감 정도만 있는 상태에서 사귈 수 있다, 없다? 영스랩스 결과가 궁금해서 의뢰해봅니다. 알려주세요.

영스랩스 두 번째 리서치 연구 주제요. 호감만 있는 상태에서 사귈 수 있다 없다인데요. 1번 있다, 2번 없다.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울랄라 세션과 아이유의 애타는 마음.

울랄라 세션과 아이유의 애타는 마음 듣고 왔습니다. 완성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2번. 네. 없다. 뭔가 호감이면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호감이면 그 만나기 시작했을 땐 당연히 마음이 커질 수 있는데 그만큼 또 뭔가 식는 마음도 좀 빨리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만나는 거에 있어서 조금 후회를 할 수도 있으니 마음이 되게 확실해야지 그 만남도 오래 가고 이 내 마음에 확신이 서서 아 이 사람을 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좋아해서 만나는구나. 그러니까 뭐 한 개의 두 개의 모습이 아닌 뭐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좋아해서 그런 만남이 좀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2번을 골랐습니다. 박인숙님 2번, 1번 있다. 호감 간다는 것 자체가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호감도 없으면 그냥 아무 감흥도 없어요. 사귀고 나서 점점 더 발전하는지 아님 호감에서 그치는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연애하고 싶다. 가을이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계절이. 예. 5810님 2번이요. 저도 확신이 들어야 연애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호감만 있으면 썸을 타고 썸 타는 중에 확신이 들면 연애를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약간 이런 느낌. 호감 있으면 그건 썸인 거고 썸에서 이제 만약에 진짜 사귄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확신이 들어서 연애까지. 네. 신소영님 1번 사귈 수 있다. 만나면서 사람을 알아가면 되죠. 그런데 어른들은 최소 1년 사계절을 만나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이게 초반에는 이게 막 설레고 막 이런 게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힘든 모습도 보고 뭐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습에서도 다 또 못 보던 모습들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은 호감만 있는 상태에서 사귈 수 있다. 57% 없다, 43% 있다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호감만 있는 상태에서 사귈 수 있지만 대신 상대방이 나랑 사귈래라는 말을 꼭 해야 한다. 맞죠? 지금 다 그런 건데? 네, 57%이신 분들은 지금 무조건 사귀자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만약에 썸을 타고 계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약간 사귀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고백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너 좋아해. 나랑 사귈래? 나랑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네, 이렇게 리서치 연구를 함께 해봤는데요.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제와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일상 속 궁금했던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해드립니다. 의견이 나뉘는 문제들이나 평소 궁금했던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영스 랩스로 의뢰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2: 한국인은 밥심이질.
3: 임금님표 2000, 임금님표 2000, 건강한 식재료 밥심의 원천. 임금님표 2000, 임금님표 2000, 2000 농특산물 밥심의 원천.
2: 쌀, 한우, 한돈, 계란, 벌꿀까지 안전한 농특산물 밥심의 원천. 임금님표 2000.
4: 배우 이주승입니다. 세상에 없던 주소에서의 새만금 라이프.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에 단독주택 용지를 지금 분양합니다. 정주에 필요한 모든 여건을 갖춘 미래를 여는 새로운 도시.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완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타로 마스터 완디입니다. 이 타로점은 여러분에게 좀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고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되었습니다. 준비되셨다면 깊게 숨을 한번 내쉬고 저를 따라오세요. 자, 카드 썼겠습니다. 이제 1번에서 3번 중 마음에 끌리는 카드를 하나 골라주세요. 1번 카드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네요. 10월의 영스위트 선물 소개 후에 카드에 대한 해석 이어나가 볼게요. 화장이 들뜰 땐 이너바이오랩에서 수분장 바이옴,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를 천천히 봐볼게요. 혹시 그동안 무언가 풀리지 않아 답답하게 느껴지셨나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는 운의 흐름이 바뀌는 시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매일 밤 8시에 명수로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모든 순간을 응원하며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시티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영스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곡으로 김범수의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만나.

0: 모든 인쇄 가능한
1: 3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3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3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3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선택할 땐 어디

0: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난 고등학생 탐정 남도일. 우연히 라디오를 틀었다가 검은 옷을 입은 수상한 DJ의 방송 현장을 목격했다. 너무 재밌어서 정신이 팔린 나머지 나도 모르게 문자를 보내고 말았다. 그 DJ는 나의 문자를 읽어줬고 정신을 차려보니
3: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0: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1: 5, 4, 3, 2, 1. 속보. 직장인들 큰일 났다. 크리스마스까지 70일 넘게 공휴일 없다.

안녕하세요.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빅뱅 하루하루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직장인들 큰일 났다. 크리스마스까지 70일 넘게 공휴일 없다 였습니다. 지난주에 5일 대체휴일과 9일 한글날까지 짧지만 꿀같았던 황금 연휴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좋은 날은 다 갔습니다. 개천절 대체휴일도 그 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추석도 있었고요. 싹 끝났습니다. 자, 10월은 초반에 휴일이 생기면서 후반엔 쉬는 날이었고 11월은 공휴일도 없는 지옥의 달입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까지 74일 동안 주말을 제외하고 황금 연휴는 따로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잘못된 10월, 잘못된 11월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날씨가 한창 좋고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 가을이지만 따로 휴일이 없으니까 주말 끼고 부지런히 보내시길 바라고요. 11월에 부지런히 일하다 보면 또 크리스마스가 금요일이라서 금, 토, 일을 쉴 수 있으니까 그때를 기약하면서 딴 생각 말고 열일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때 우리도 쉬게 해주면 안 되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1시간 늦게 출근하잖아요. 네. 11월 패고 싶다라고 하신 분 있고 참고로 11월에 공휴일은 없지만 11월 2일에 좋은 날이 있습니다. SBS 파워 FM 30주년 릴레이 콘서트 파워 30, 파워 30이 있습니다. KR 홍보해드리고요. 베텐 공개방송 10년 만에 처음 하네요. 그죠? 네. 아직 마감이 안 됐나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왜 그딴 날에 왜 가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0: 같아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제가 여러분께 머리를 조아리는 시간,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선물 대방출쇼를 합니다. 그냥 선물이 아닌 아주 특별한 한정판 선물 방출쇼고요. 제가 이번에 아시안게임 출장을 다녀오면서 사온 메이드 인 재팬, 나고야 선물, 그리고 베텐 창고에서 나온 숨은 보석들, 마지막 재고, 베텐 티셔츠까지 선물 갖고 싶은 분들 대방출쇼 NNC타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요. 다들 문자 보낼 준비하면서 손가락 풀고 기다려주세요. 선물 코너 전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NPC타임 있습니다. 저에게 말 걸고 싶은 분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공짜인 고릴라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UU. UU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3: UU 제약.
4: 에드마일스 오피스팩은 신풍제약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노바렉스.

0: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눈

0: 건강기능식품.
1: 이탈리아행 항공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2: 다우닝이 이탈리아까지 가는 이유. 소파 가죽이 시작되는 곳부터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죠. 오랜 시간 지켜온 다우닝의 기준. 좋은 가죽에는 분명한 주소가 있습니다. 창립기념 페스티벌은 11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우닝.
3: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2312님, 도보 2분 거리에 살던 절친이 이사 간다네요. 버스로 25분 거리로 멀어집니다. 25분이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던데 허전하네요. 도보 2분이면은 뭐 그냥 아파트 앞동이나, 예, 어쨌든 거의 그냥 붙어 살던 건데 25분이면 서운하죠. 허전한 게 맞죠. 네. 이게 그냥 슈퍼 갈 때, 편의점 갈 때, 뭐 PC방 갈 때 이렇게 그냥 막 슬리퍼 신고 만나던 사람이 갖춰 입고 가서 만나야 되면 이건 많이 멀어진 거죠. 자, 0910

님, 오랜만에 배달음식 시켰는데 오배송 됐대요. 그냥 취소했는데 울적합니다. 그냥 냉털해서 소세지랑 치즈 먹어야겠어요. 제가 전에 살던 집, 예, 거기가 원래 아파트가 그냥 일단 한 단지였는데 옆에 같은 이름으로 아파트가 하나 더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1단지, 2단지를 아예 배달하시는 분들이 구별을 못하고 그쪽으로 보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이사 나온 건 아닌데 아무튼 거기서 오배송 될까봐 항상 폰을 보면서 아파트 입구 쪽으로 그 배달기사님 움직이는 오토바이 그 모습을 보면서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그 딴 데로 이제 2단지로 막 가시면 전화를 드리고 싶은데 기사님한테 또 전화가 안 돼요. 택시는 부르면 그분한테 전화를 제가 능동적으로 걸 수 있는데 배달은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예, 건조하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네. 자, 5887님. 굶었고 노로바이러스 걸려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돼지열병 아닙니다. 프로답지 못하게 무슨 재채기냐. 여러분 재채기는 프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 라디오 스튜디오가 약간 재채기가 좀 잘 나요. 제가 몇 번 프로답게 참은 적이 있습니다. 굶었고 노로바이러스 걸려서 죽다 살아났는데요. 남들은 한번 아프면 다시는 굴 못 먹는다는데 저는 왜 매년 같은 짓을 반복할까요? 아, 노로 한번 걸리면 진짜 겁나서 몸 뜨시는 분들이 있던데 굴을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맛있긴 맛있습니다. 근데 예, 제철에 차갑게 막 얼음 같은 거에 이렇게 싹 올려놓은 굴을 그 뭐라 그러지? 메론이래. 그 레몬 껍질이랑 그 간장이랑 이렇게 잘 해가지고 먹으면 어우 진짜 맛있죠. 조아름님, 내일 모레 시험인 고2 아들이요. 공부하다 책상에 인사하면 졸고 있어요. 잠 좀 깨워주세요. 일어나세요. 고2면은 한 바퀴 남았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순식간에 내년 이맘때가 될 겁니다. 자, 0293님, 11월 2일 특별한 날이니까 그날 혹시 배형 아가 성별 공개하나요? 그게 뭐라고. 예, 남자입니다. 남자예.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텐러들과 같은, 예, 99%의 베텐러들과 같은 성별입니다. 참고로 공개방송 신청은 이번 주 목요일에 마감하니까 신청 서둘러 주시고요. 자, NPC 타임이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대인 배인 척하면서 선물 쏘고 재고 떨이도 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베텐 창고에 남아있는 베텐 클래식 티셔츠들, 다시는 구할 수도 살 수도 없는 그런 한정판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건너온 따끈따끈한 선물까지 푸짐하게 드리니까 얼른 참여해주세요. 청취율 조사 기간 특집 선물 대방출쇼. 구하기 힘든 한정판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고 겸사겸사 뱉은 창고 털이도 하는 선물 대방출쇼고요. 원하는 분들 지금부터 N행시 타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시안게임 출장 가서 사온 기념품 슬램덩크 모자, 원피스 모자, 원피스 파우치, 원피스 티셔츠 L사이즈, 나고야 그램퍼스 티셔츠 L사이즈, 그리고 주니치 드래곤즈 유니폼입니다. 그리고 베텐 창고에 남아있는 베텐 티셔츠, 뚠마티 후드 티셔츠, 뚠마티 오랜만에 읽어보네요. 2X라지 5장, 배노답 삼연제 반팔 티셔츠 M사이즈 2장, 우베시살 반팔 티셔츠 2X라지 2장, 10주년 반팔 티셔츠 2X라지 5장입니다. 방송할 거면 좀 다림질 좀 하고 하지 그랬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행거가 제일 갖고 싶다라고

신문 있고요. 행어. 얼마나 창고에 오래 썩었는지 감도 안 오는 주름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요거는 사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아직 예, 사왔던 주름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 온 먼지가 얼마나 많으면 생방 중에 재채기를 하냐고 하신 분 있고요. 여기가 목동이야 동묘야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주름 너무 숙성된 것 같다. 입다가 내놓은 거 아니냐. 구제샵도 저렇게 안 판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오늘 막방인가요? 예, 목동묘. 예. 구제샵 저렇게 팔면 장사 접는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여러분 드라이 에이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새 제품이에요. 예, 미개봉 새 제품 다. 자, 첫 번째 선물은 일본에서 사온 애니메이션 굿즈 4종입니다. 먼저 빨간색 슬램덩크 모자. 예, 이렇게 S, 쇼호쿠, 북산고 마크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원피스 모자. 예, 이렇게 예쁩니다. 예. 배튼 티셔츠랑 다르게 제가 고른 엄선한, 그리고 여기 일수가방, 원피스 일수가방입니다. 예. 해적 무늬가 그려져 있고, 가죽 재질이고요. 레자인 것 같긴 한데, 예. 해적 무늬 보이시죠? 예. 작아서, 진짜 일수를 업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또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원피스 티셔츠, 하늘색. 예. 예쁩니다. 심플하고. 자, 저 빨간 모자 용구경 거 뺏어온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상품이 왜 벌칙이냐? 안목 어떻게 된 거냐? 예. 자, 다들 갖고 싶으면서 왜 다들 그러지? 제가 나고야에서 사온 일본 애니메이션 굿즈 4종. 애니메이션 굿즈가 탐나는 분들은 N행시 참여해주세요. 지시어는 원피스입니다. 원피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로 창의적인 원피스 삼행시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코요테 우리의 꿈 원피스 OST 듣고 오는 동안 보내주세요.

2절까지 처음 들어봤다는 분들 있네요. 자, 원피스 삼행시 꽃 보름달 별님, 원이야 피자 먹어 스파게티랑, 0079님 원래 꿈이라는 건 피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할 때 사라지는 거야. 정진형님 원래 피자 시키려고 했는데 스르륵 잠들어 버렸다. 안타깝습니다. 아, 시키고 자지. 5905님 원하는 것 같지? 피할 수 없다면 스근하게 뱉은 10주년 티 원추. 원추 오랜만에 듣네요. 비온다님 원숭이 피가 스커머스. 대로로님 원조 피그는 스포츠 아나운서 배성재. 3252님 원이야 피곤하제 그래도 스디 하러 와줄래? 8808님 100kg DJ 피그 DJ 휴가 가고 스디 모셔와라. 2066님 원해요 피하기를 스겜에서 다음 선물 가죠. 변용수님 원해요 피나도록 스마일. 김선혜님 원피스는 피하고 싶네요 선생님 후드티 주세요. 산소호흡기님 원고와 피고는 스윗하게 화해. 4208님 원칙적으로 피최첨보다 배성재가 스은배다. 8745님 원래 나는 피곤한 스타일. 위인님님 원형 탈모는 피할 수 있습니다. 스피디하게 주사 맞으세요. 네, 있습니다. 자, 다 땡친 거는 이제 다 틀렸다는 얘기 아니라 이제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베텐에서는 어차피 다 땡으로 갑니다. 그래요. 자, 슬램덩크 모자 받으실 분 0079님 원래 꿈이라는 건 피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할 때 사라지는 거야. 좋은 말 해주셨고요. 원피스 모자는 4208님 원칙적으로 피채천보다 배성재가 스은배다. 제가 후배입니다. 원피스 파우치님 8745님 원래 나는 피곤한 스타일.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아요. 짧게 보내셨습니다. 원피스 티셔츠 예. 3252님 원이야 피곤하제 그래도 CD하러 와줄래 혹시나 해서 이걸 뽑았습니다. 자, 그렇고요. 첫 번째 선물 이렇게 4개 나갔습니다. 네. 채팅창에 원이 제발 와주라 무릎 꿇자 예 그래요. 원이 스디 기원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다음 선물은 일본에서 사온 스포츠 굿즈 2종입니다. 나고야 그램퍼스 티셔츠 L사이즈인데 거의 X라지급으로 큽니다. 그리고 나고야 야구팀 주니치 드래곤즈 유니폼. 그래서 축구 야구 한 장씩 사왔는데요. N행시 지시어는 야구 이행시입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로 창의적인 이행시

이행시 보내신 분들께 선물 나눠드립니다. 야구 이행시. 자, 노래 나가는 동안 제가 물건을 팔듯이 카메라에다가 좀 제대로 입체적으로 노출시켜드리니까 궁금한 분들은 고릴라나 치지지지직이나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1: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0: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1: 스파 자비니 스파.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2: 생활정보.
3: 지난달 28일 설악산에서 올가을 첫 단풍이 관측됐다고 하죠. 작년보다 4일 빨랐고 평년과는 같았다고 해요. 그럼 올가을 단풍은 언제쯤 절정을 맞을까요? 올해 단풍 절정 시기는 설악산이 10월 20일로 가장 빠르고 속리산은 28일, 내장산은 11월 4일, 한라산은 11월 6일쯤 전망됐습니다. 또 은행나무는 10월 30일, 단풍나무와 참나무는 31일쯤에 절정을 맞을 거라고 예측됐는데요. 단풍은 매일 20에서 25km 정도씩 남쪽으로 내려온다고 해요. 올해는 또 얼마나 곱게 물들어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

박혜영님, 여보세요나야 구기 잘 지내니. 602님,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커피는 따뜻해님, 야 구걸 가지고 싶냐? 산소호흡기님, 야한 구음 꾸세요. 뒹굴뒹굴님,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다. 비슷한 거네요. 겹칩니다. 겹칩니다. 원라이프님, 야식 먹고 90kg 넘어버린 배성재. 아직 안 넘었습니다. 위인님, 야끄잉 그만해라. 이번 주에 야끄잉 있습니다. 게임하는 사과님, 야 너 이름 조망 구라며. 8473님, 야구 유니폼 구다사이. 박지만님, 야호 나는, 아 이거 그거 아닌가? 야호 나는 구여운 베디가 좋아. 굿바이님, 야 입지 말라고 구매욕구 하락. 아 제가 노래 나가는 동안 예 주니치 드래곤 유니폼 한번 실착해 봤거든요. 7282님, 야한 꿈 꾸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9년이나. 딩굴딩굴님, 야광봉은 구준엽 정도 돌려줘야지. 268님, 야밤에 구르는 배성재. 그렇군요. 노혜원님, 야구 인원수는 9명. 이거 나만 웃긴가? 네. 야구 선수는 9명. 나만 웃긴가? 다시 읽어도 웃긴데. 그래요. 사실 적시. 예. 아, 그래서 야구구나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럼 저도요. 야구는 9이닝. 그래요. 야구 선수 유희관 구속. 아 이거 띄어쓰기를 잘해야 돼. 야구 선수 유희관 구속. 야, 그만해. 그래요. 자, 선물. 나고야 그램퍼스 축구팀. 예, 8473님 야구 유니폼 구다사이 님에게 축구 티셔츠 드리고요. 노혜원님, 야구 인원수 9명. 예, 이분께 주니치 드래곤즈 셔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야구선수 유희관 최고 구속 90kg. 예, 그 정도는 아니죠. 예. 자, 그러면 다음 선물. 베텐 클래식 티셔츠 2종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걸레방출쇼. 자, 먼저 뚠마티 후드 티셔츠 2X라지 5장, 그리고 베노답 삼형제 반팔 티셔츠 M사이즈 2장. 이게 아직도 있었습니다. 뚠마티는 베텐에서 만든 유일한 고가의 후드 티고요. 넉넉한 2X라지가 남아있습니다. 무려 5장이나. 이거는 정말 간절기나 봄이나 예 가을 이럴 때 뚠마티만큼은 확실히 입었을 때 힙합니다. 네, 인간적으로 소독은 해소주라라고 하신 분이 있고, 티셔츠는 약간 뭐지? 저거 어디서 났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후드티는 약간 거기에 프린트가 좀 알 수 없는 게 돼 있어도 사람들이 아 뭐가 서사가 있겠지, 무슨 의미가 있겠지, 뭔가 좀 내가 모르는 어떤 거기서 만든 거구나. 그러니까 일단 고가의 옷이다 보니까, 고가의 의류잖아요. 티셔츠는 뭔가 그냥 아이, 자기들끼리 찍었나 보다 이런 느낌이 주지만 후드는 조금 달라요. 후디. 네. 그래서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베노답 삼형제. 이거는 이제 청취자분께서 그려주신 거죠. 자, N행시 지시어는 여친 이행시입니다. 베노답 삼형제 반팔티는 지금 M사이즈이기 때문에 베텐러들은 대부분 약간 돼지 체형이라 못 입으실 것 같고, 여친에게 선물로 주고 싶은 분들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로 창의적인 이행시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친 이행시. 네.

해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선물 대방출쇼 여러분께 선물 드리고 재고털이도 하는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 굿즈 2종 나고야 그램퍼스 티셔츠와 주니치 드래곤즈 유니폼, N행시는 야구. 자, 1687님 야구는 구기 종목

자, 베텐 클래식 티셔츠, 뚠마티 후디, 배노답 삼형제 반팔 티셔츠. 야,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배노답 삼형제는 진짜 흉측하네. 예. 그래도 베텐 역대 가장 좋은 옷감입니다. 저 티셔츠는 예전에 정예인 씨가 잘 때 입는다고 증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제가 역대 베텐 모든 굿즈들 중에 가장 옷감이 좋습니다. 예. 진짜 입구작이 딱 좋게 돼 있어서 여러분 여친에게 선물해 하시고요. 프린트는 역대 가장 흉측하죠. 예. 그래서 뭔가 미스매치 느낌 좋습니다. 자, NNC 지시어 여친 굿바이님, 여진구씨 친구합시다. 어이가 없네. 1109님, 여친 따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이게 한 100개 왔겠죠, 비슷한 게. 조나다님, 여러분 이종범은 친미예요. 뭐야 이거.

아이 어 아 이걸 대놓고 이렇게 질러도 되는 거야? 어 왜야? 어우 배 찢어지네. 아니 저희가 계속 그렇게 몇 년째 돌려

했지만 대놓고 이렇게 예, 이행시로 때려버리니까 어이가 없네. 1080님 여보 친정 안 가? 여친으로 가니까 좋은 게 많이 나오네. 맛있는 한우 X님 여리여리한 나의 친구 배성재 뒹굴뒹굴님 여자 게스트들 친구들 많이 데리고 나왔으면 좋은 게 많이 오네. 2551님 여기 있는 사람들 베텐 콘서트와도 친한 척하지 말자. 살아있네. 그렇죠. 서로 너무 막 베텐 몇 년 들으셨어요? 막 이렇게 대화하지 맙시다. 그냥 조용히 있다가 하는 걸로. 최경란님 여자들은 받아도 친구한테 줘버릴 것 같아요. 0916님 여름엔 친따오. 0305님 여진족 친구 유의관. 여친으로 가니까 다들 약간 특이점 와가지고 잘 뽑는데. 빈약남님 여자와 친구 사이가 가능하니? 이보미님 여봐라 문자 번호가 10 친친 맞니? 노인주님 여포의 친구는 쥐포. 네, 자. 자, 가만 있어봐. 근데 문자로 보내야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냥 드릴 수 있나요? 채팅도 드릴 수 있나요? 예, 채팅도 드릴 수는 있으니까 저희한테 그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여친 이행시 뚠마티 후드 5장 일단 조나단님, 1080님, 0916님, 0305님 여러분 이종범은 친미예요. 그리고 1080 여보 친정 안가 그리고 여름엔 친따오 여진족 친구 유의관 네 그리고 베텐 콘서트와도 친한 척하지 말자 예 이렇게 뚠마티 후드 5장 보내드릴 테니까 입고 인증샷 보내주시고요. 배노답 삼형제 2장 1109님 여친 따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여친 드리라고 선물 드립니다. 빈약남님 여자친구와 친구 사이가 가능하니? 뭔가 이행시도 좀 뭔가 빈약한 느낌인데 배노답 삼형제 티셔츠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이가 없네요. 역시 N행시는 기세입니다. 예. 자 다음 선물은 베텐 캐릭터 티셔츠 2종입니다. 우베시살 반팔 티셔츠 2X라지 2장 10주년 반팔 티셔츠 2X라지 5장 이번 카테고리는 조망구 작가가 직접 디자인한 티셔츠입니다. 우베시살 티셔츠는 제가 한창 살쪘던 0.1톤 시절 얼굴을 그린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오버사이즈인데 2X라지 사이즈라 좀 큽니다. 그리고 10주년 반팔 티셔츠는 베텐을 거쳐간 고정 게스트와 제작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섭이 베텐을 떠났지만 즐겨 입는 바로 그 티셔츠고요. 원하는 분들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N행시 지시어는 생방송 삼행시입니다. 생방송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로 창의적인 삼행시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N플라이 옥탑 듣고 오죠. No.

자, 배텐 캐릭터 티셔츠 2종 총 7장을 보내드립니다. 우베시살 반팔 2장, 10주년 반팔 5장. 자, NNC는 생방송이었고요. 6531님, 생방에 부르자. 방지민, 송하영. 0730님, 생각보다 실물이 이쁜 방송 천재작가 조혜정. 송구스럽게도 굴합니다. 노부선님, 생선회는 방어와 송어가 최고지요. 이보미님, 생방송에 방앗간 가서 송편 몰래 먹은 일주어터. 2942님,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하는 축구 중계의 신. 방심하는 순간 들어가는 짜릿한 골장면. 송곳 같은 축세권 드립의 1인자 배성재. 0305님, 생방 듣던 이종범. 방송 듣고 송탄 미군기지로 출발. 영양만점 통당님, 생모솔 방송작가. 송은이부와 조만구. 1010님, 생각해봐. 방구석에서 채팅치고 있는 송은이. 신선미님, 생방, 방광, 송강. 아, 생강, 방광, 송강. 생강, 방광, 송강. 딩굴딩굴님, 생각만 해도 이런 날먹 방송은 송구스럽지 않나? 너무 날먹이죠, 그죠? 예, 송구스럽습니다. 선녀와 나무꾼님, 생사람 잡는 방송 때문에 이종범은 땀이 송송송. 호월희일님, 생긴 건 저래도 방송은 잘하는 송재씨. 생긴 게 어때서요? 굿바이님, 생방에서 채팅 치신 분들, 방송국 놈들이 고소장을 송부합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의 인적사항을 좀 수집해야 되는, 예, 여러분의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뭐 본명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기간입니다. 네, 자, 순자들님, 생방송 방송은 송재익. 땡을 칠 수가 없네. 자, 광고 듣고 당첨자들 발표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mattress. Best
6: sleep. 지리를 사랑하는 사이탐구 강사 저 이도가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7: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8: 자, 배성재 템 오늘 선물 대방출쇼 아시안게임 출장 선물과 배텐 창고 티셔츠 재고떨이까지 하는 나눔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우베시설 티셔츠 두 분 1010님 생각해봐 방구석에서 채팅치고 있는 송은이 노부선님 생선에는 방어와 송어가 최고지요. 이상하게 요즘 생선회가 너무 맛있습니다. 흰살 생선 베텐에서 그 텐텐 쌍텐절에 생선회를 먹고 나니까 계속 먹고 싶더라고요. 10주년 티 받으실 다섯 분 2942님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하는 축구 중계 예 이거 이분 호월희일님 생긴 건절에도 방송은 잘하는 송재씨 0730님 생각보다 실물이 예쁜 방송 천재 네 이분이랑 선녀와 남아꾸님 생선 한 잔은 방송 때문에 이종범은 땀이 송송송 순자아들님 생방송 방송은 송재희 네 이렇게 일곱 분입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당첨이 되신 분들은 sbs10@daum.net 메일로 번호 혹은 아이디 캡처본 성함 연락처 주소 꼭 보내주세요. 모든 분들 다 보내주셔야 됩니다. 문자 당첨되신 분들 채팅창 당첨되신 분들 모두 좀 보내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문자 고릴라 모두. 자 오늘 끝곡은 공개방송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추 님의 사랑합니다입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0: I'm sorry.
1: 뭐가 미안한데?
0: I'm sorry. 파워FM이 서른이라고. 오는 11월 파워FM 30주년을 맞아 릴레이 콘서트 파워 30이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모두 와주실 거죠?
2: 위대한 혁명, 더 위대한 사랑. 뮤지컬 두 도시 이야기. 12년 만에 화려한 부활. 인류의 가슴을 울린 찰스 디킨스 동명소설 원작, 카이, 신성록, 고은성 등 출연. 11월 11일부터 광림아트센터 BBC H1 8세 이상 관람가. 찬스.

0: 한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5: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